주말만큼은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갈지, 뭘 하면 좋을지 이것저것 따져보게 됩니다. 풍경이 아름다우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많지 않고,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보다 더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마음에 쏙 드는 한 가지를 위해 다른 하나쯤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이런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주말을 선물해주는 비결일 겁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프리스타일 Y였고요. 저는 봉주로 봉태규입니다. 주말 아침 아 어디 갈까 뭐 할까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이것도 좋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최고이자 최선이기를 바라면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아 됐어 하지마 아 가지마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만족을 하면 다른 것쯤은 내려놓고 그냥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비법이 될 수 있거든요. 다 가지려고 하면요 뭐다? 욕심쟁이다. 그리고 100% 완벽한 만족이라는 거는 어쩌면 거짓말 같아요. 그거는 아 하나는 있구나. 아침봉. 바로 아침봉. 아, 그 하나가 있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네. 내가 거짓말을 할 뻔했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좋은 주말이에요. 네. 저 황필이가 급하게 그 완벽한 하나를 제가 아침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봉태규라고 해야지 갑자기 아침봉이라고 하네요. 어우. 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황PD는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인정하는군요. 그 질투였나 보다. 그 모든 게. 왜냐면 저는 막 저 스스로 막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까이 일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얘기해주는 뭐 이거는 나쁘지 않네요. 네. 고마워요 황PD. 네. 저에게 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앞으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

0: 준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배현우님께서 주말에도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서 딸아이의 옷을 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손이 필요할까요? 주말마다 같은 루틴에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많은데 봉디 목소리 들으며 텐션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제가 움직여야 이 집이 돌아가니 어쩌겠어요. 모세의 사랑인 걸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우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제가 생각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안에 살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거대한 어떤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인원수와 상관없이. 근데 그게 막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어떤 일이 수행이 되고 하는 거는 정말 현우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민정님의 신청곡 규현의 투게더에 이어서요. 배현우님의 신청곡 모세의 사랑인 걸까지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죠. 봉글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8745님께서 아이에게 흔하지 않은 애착인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해외에서 직구를 했었는데요. 그 애착인형이 낡아서 다시 사주고 싶은데 그새 단종됐네요. 아이 자는 동안 몰래 비슷한 인형으로 바꿔놓으면 들킬까요? 엄마 봉글이들 애착인형은 흔한 걸로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애착 인형이 없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부러웠나 봐요. 억지로 만들더라고요. 억지로 지금 만들었어요. 네, 각자 한 명은 베개를 애착 베개라고 하고 막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아마 꿈에서 낡았다더라도 꿈에서 주면은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아이유의 푸르던 듣고 올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4: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1: 요리하는 시간이요. 요즘 저녁마다 요리를 배우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2: 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라도 나오면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나의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자꾸 들여다보세요. 일상 곳곳에 특별함이 늘 함께할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6219님께서 23개월 아이랑 외출 준비하는데 양말 한 짝 없는 걸 신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양말 한 짝만 신겨서 나왔습니다. 벌써 고집이 시작인 걸까요? 이거 언제까지 가나요? 계속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막 한 짝만 신겠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아니, 신을 거면 다 신던가. 근데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엄청 이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사실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고, 근데 그게 뭐 계절감 있잖아요. 갑자기 뭐 한겨울인데 반팔을 입겠다 이런 정도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정도는 그냥 고집 부리면 그래 그럼 뭐 한 짝만 씻어라, 근데 다음에는 두 짝 다 신어야 돼, 요 정도만 하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첫째 때는 몰랐어요. 저도 둘째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김보배님께서 작년 수지구청에서 받아온 수국이 꽃을 피웠어요. 신기하고 예쁘네요. 작년에 핀 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과연 살아날까 걱정했거든요. 클림 밴디트의 심포니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식물들의 생명력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나무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해요. 네, 클림 밴디트의 심포니와 시아 언스타퍼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기입니다. 진봉 계속해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은진님이 나이가 드니까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거추장스러워서 30대까지 귀도 안 뚫었던 사람인데요. 요즘에는 귀걸이도 해보고 싶고 세트로 목걸이도 사고 싶네요. 근데 안 꾸미던 사람이다 보니까 막상 하면 뭔가 너무 꾸꾸꾸 느낌이라 용기가 안 나요. 해보는 거죠 뭐. 네, 해보고 정 이상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뭐든 안 하는 선택이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월한 선택을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그냥 은지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꾸꾸꾸면 어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6039님이 청소하고 창문을 열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좋은 날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근데 이제 곧 더워지겠죠? 네, 너무 아쉽네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에 이어서요. 헤이의 아프죠.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릴리 알렌 리틀리스트 띵스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두둥둥 새로운 코너와 함께합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우리 몸도 봄을 탄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기온과 활동량,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몸의 리듬도 함께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고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흐트러진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물 습관으로

0: 후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예요. 어떤 코너일까요? 너무 궁금하죠? 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떡볶이 하면
1: 하하림.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음악은 그냥 느끼는 거야. 매주 새로운 키워드로 음미하는 명곡 퍼레이드. 봉디와 함께 들으실래요? 봉보드 차트.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예요. 봉보드 차트 107.7 파워 FM 수뇌부와 저희 제작진이 약 2개월간의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파워 FM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아주 많이 커요. 왜냐하면 이 봉보드 차트가 망한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SBS 파워 FM 전체에 대한 흠집내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순혜진이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이 코너 회의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 제작진과 SBS 파워 FM에 순혜부가 참여한 네, 그 코너 봉보드 차트고요. 이게 복잡한 설명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더 힐링이 될 때 있잖아요. 네,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래에 맞춰 리듬은 조금 탈 줄 아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리듬쟁이, 멋쟁이. 매주 다른 뮤직 키워드로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뮤직 키워드는 바로 듀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코너의 첫 시간을 어떤 키워드로 열어야 할까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고요. 그래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가수이자 많은 분들의 사춘기를 함께한 90년대 최고의 힙합 듀오 듀스로 골라봤습니다. 듀스는 김성재, 이현도 씨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뉴잭 스윙 리듬과 힙합 비트를 뭔가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사실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춤 실력? 이게 또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스타일이었어요. 못 보던 스타일. 저도 저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봉잭스윙으로 라디오계의 한 획을 긋는 멘트들을 날리고 있잖아요. 네, 봉잭스윙. 아, 역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천재들? 천재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듀스는 데뷔곡 나를 돌아봐부터 큰 인기를 끌었죠. 약간 후렴구가 이런 거잖아요.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근데 이것도 굉장히 멋지긴 했지만 또 이때 앨범의 유행은 인트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 타이틀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듀스 이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봐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양팔을 뻗는 춤은 지금 봐도 굉장히 멋있고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긴 사람이 추면은 완전히 시선 집중이 되거든요. 그리고 듀스 최고의 히트곡이죠. 힘 빼고 만든 곡인데 인기가 대단해서 타이틀곡까지 밀어냈다라고 합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에 이어서 여름 안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보더 차트 이어가 볼게요. 듀스 이현도 씨와 저 봉디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뭘까요? 네, 제가 아침 뭐 응원송 전문 작곡가라면 이현도 씨는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배출한 작곡가라는 건데요. 좀 억지가 있나요?

진우션의 말해줘, 롤라의 슬리퍼,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걸요.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등등 모두 이연도 씨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노래는 듀스를 함께했던 김성재 씨의 솔로곡 말하자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성재 씨의 솔로 1집 앨범의 모든 곡을 이연도 씨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을 뽐냈는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고 김성재 씨의 다른 솔로 앨범이 있었다면 아마도 작곡가 이연도, 가수 김성재 콤비의 더 많은 히트곡을 우리가 만나봤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연도 씨의 솔로 데뷔곡인 사자우 역시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철학적인 가사와 독특한 스타일링까지 보는 재미가 있었던 노래 이따가 들어보고요. 우리 봉글애들은 이연도 씨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를 혹시 아실까요? 바로 현진영의 너에게만인데요. 앞에 두 댄스곡들과는 다르게 살짝 템포가 느린 슬로우 잼 스타일이죠. 그 김성재 씨와 이연도 씨가 현진영 씨의 백댄서였어요. 네, 오늘은 버벌진트와 범키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너에게만 들어볼게요. 저는 4부에서도 봉보더 차트로 돌아올게요.

JJ. 우리 헤어진 후에 변했어 많은 것들이. 난 새 차를 샀고 조그맣던 작업실이 이제 네가 수줍게 춤추던 클럽보다 커. 하지만 사람들과이라고 웃으며 돌아서 집에 온 후엔 텅 빈 느낌뿐. 다른 여자 만나보랬지 나의 친한 친구. No, no way. 말도 안 돼. 내 마음 한가운데 네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남은 밤에 전화기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모르는 건 생성형 AI에게 물어본다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써봤다는 응답은 88%였는데요. 특히 10대와 20대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용해봤고요. 또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유료 서비스도 이용해봤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자료 요약이나 정리였습니다. 직장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또 다른 조사에선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커리어 성장을 위해 AI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은 AI를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에게는 AI를 익혀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차단할게요. 네, 뭐라고요? 속이 우쿨렐레처럼 쪼매나다고요? 그만할까요, 방송을? 오늘 참 킹받네요. 네, 어쨌든 저를 닮은 이 우쿨렐레는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악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쿨렐레의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하와이에 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햇빛은 쨍하고 야자수 나무 밑에서 바다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사실은 우쿨렐레 소리가 많이 안 들렸어요. 네. 힙합이 엄청 들리더라고요. 팝이랑. 네.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친숙한 노래에도 우쿨렐레 소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에 이어서요. 트레인의 Hey Soul Sister까지 들어볼게요.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에 이어서요. 트레인의 Hey Soul Sister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봉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아, 근데 이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이 토요일이 뭔가 봉디의 제2의 고향이 하와이 느낌이 나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바닷소리도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네, 부산 아니에요. 저 하와이 몇 번 가봤냐고요? 저 한 3번 정도 가봤어요. 3번 정도. 네. 이번에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의 가수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노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우클렐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요. 저 봉디는 한국에서 뭔가 뚜루러브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아, 이렇게 또 통하는 게 있어요. 네. 막 멋대로 끼워 맞추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카마카이 올레가 유명한 팝송 오버 더 레인보우 와더 원더풀 월드 두 곡을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서 우크렐레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 곡을 듣고요. 90년대 너바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표 록 그룹 펄잼의 보컬 에디 베더가 강렬한 락커 이미지와 달리 귀여운 우크렐레 앨범을 냈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팬들은 이런 반전 매력에 푹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0: 뭐라고요? 반전미하면 봉대 아니냐고요? 다정하다가 막 섹시하고 막, 막 이렇게? 아 근데 뭐 또 이렇게 너무 그러면 쑥스러우니까요. 네. 네. 에드베드의 Tonight You Belong To Me까지 듣고 올게요.
1: Okay, this one's for Gabby.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 처음으로 선보인 봄보드 차트, 우리 봉구리들 어떠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리 보르스였다.

그런 평가 함께 어쨌든 SBS 파워FM의 수뇌부와 그다음에 저희 제작진이 또 경력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신 거니까 잘 되겠죠. 뭐 안 됩니다. 이분들 탓이에요. 네. 오늘 끝곡으로는요 핫지와 TJ 남쪽 끝섬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아 저희 황 PD가 끝에 약간 메시지 하나를 저에게 남겨줬네요. 역시 속이 우크렐레. 아 미치겠네요. 주말 아침부터. 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늑장을 부리다가 기차를 놓쳤어. 늦장을 부리다가 기차를 놓쳤어. 둘 중에 맞는 표현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느긋하게 서두르지 않거나 일의 시기를 늦추는 모양을 표현할 땐 늑장과 늦장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늑장만을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늦다의 의미를 살리면서 늦장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이나 대처가 한 박자 느린 상황에서 쓰이는 늑장 부리다, 늦장 대응과 같은 표현도 가능하죠. 아무 걱정 없이 늦장 부리고 싶은 주말입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김화선의 시내 타운. 1971년에 개봉한 영화 초콜릿 천국에서는요, 찰리의 공장에 흐르는 초콜릿 계곡을 실제 초콜릿과 우유크림을 넣어서 만들었대요. 와우, 촬영하다 당 떨어질 때 한국자 떠마시면 참 좋겠죠. 달콤한 초콜릿 내음이 촬영 현장에 가득했을 테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여름 촬영장이 너무 더운 탓에 초콜릿강이 부글부글 부패했대요. 그래서 결국 음식 썩는 냄새로 모두가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후에 나온 영화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는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선 초콜릿처럼 보이는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상상으론 달콤해도 막상 현실이 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간극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현실 위에 조금 더 단단하게 서게 되는 게 아닐까요? 박하선의 시대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초콜릿 천국에서 움파룸파 듣고 왔어요. 로알드 달의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1971년에 만들어진 진 와일더 주연의 영화 초콜릿 천국. 세계적인 초콜릿 공장을 가진 윌리 원카가 100개의 초콜릿 상자 속에 단 5개의 황금 티켓을 넣어 당첨된 아이들을 초콜릿 공장에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오프닝에서 진짜 초콜릿으로 만든 초콜릿 계곡이 썩는 바람에 촬영장에 모두가 고생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야, 초콜릿도 썩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상상만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다르구나. 맛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벌레도 걱정이 되긴 했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 할 거예요.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혹시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달콤달콤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현문철 블랙박스,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접경,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도현님은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허니허니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왔죠? 우리 9097님은 아들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하고 와선 온몸을 불사질러서 너무 힘들다고 실컷 먹더니 낮잠 자겠다고 들어가네요. 아직 젊은가 봐. 뭘 잘 모르는구나. 저러고 두세 시간은 잘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100년을 해도 근육은 커녕 배만 나오지 않냐고. 맞습니다. 밥을 적당히 먹고 가서 운동하고 조금

와서는 뭐 단백질 같은 것만 먹고 잠은 좀한 1시간 후에 소화시키고 조금 자야 될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네, 나이 들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7557님. 캔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처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영화가 편지였습니다. 어머나, 추억이 새록새록이네. 20대 초반 회사 야유회로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갔는데, 아, 여기 참 그때 핫했죠. 지금도 물론 좋지만. 영화 편지에서 박신양 씨가 연기한 주인공이 잠들어 있는 환유나무를 만났다고. 여기에, 아, 진짜. 나무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진짜, 여기에 잠들어 있을 것 같아. 그죠? 영화였지만. 아, 참. 이거 진짜 잘, 좀더 이렇게 길게 써서 영화는 방울방울을 좀 보내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다 행복해지는 사연이네요. 우리 민정님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해 주셨고요. 요즘에 또 듣기 좋네요, 이 노래. 그리고 형준님은 부산으로 가는 차 안이래요. 길도 막히고 힘들지만, 아, 주말이라. 캔디 덕에 힘이 나네요. 텐시씨의 I'm Not in Love. 오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특집이네. 네,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렇게 두곡 들려드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Come and Get Your Love, I'm Not in Love 듣고 왔습니다. 둘 다 러브로 끝나네. 우리 형준님 아까 부산으로 가는 차 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까지 공연을 했는데 네. 좀 더 하루만 일찍 오셔서 봐주시지. 오늘 또 다른 분 공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랑한단 말로는 모자란 님께서 어머 아이디 뭐야? 캔디 시내타운에서 당첨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수기 점검 다녀서 사연 보내고 고객님 댁에 있을 때 사연 읽어주셨는데

나봐요. 어묵 세트 보내주셔가지고 사무실 직원들이랑 떡볶이 먹으려고요. 아 이거 재밌겠다. 와그 어묵 진짜 많이 준다던데 그거 다 같이 떡볶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아 얼마 전에 그 흔한 남매 아세요? 그 너튜브를 애기가 보자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가마솥 같은 데다 다 같이 막 이렇게 엄청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겠던데 그런 식으로 해 먹으시려나? 맛있겠다.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고맙대요. 어머, 오뎅을 이렇게 알차게 쓰시다니. 아, 보내줄 만합니다. 네. 이런 분들 보내드려야죠. 3477님은 첫 문자를 보내본대요. 아, 우리 새싹님 어서오세요. 중학교 때 처음 듣고 묘하게 끌려서 계속 듣던 위대한 유산의 라이프 인 모노 신청한대요. 전 오늘 특수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벤트 수업하려고 왔는데 기분이 묘해요. 어머나, 또 좋은 일도 하시네요. 얼마나 또 우리 친구들 신나겠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잘 커주면 좋겠다고. 자, 그럼 우리 이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열두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열두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열두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이번 주말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구미, 포항 31도, 대구 32도, 광주 29도, 부산 27도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방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30mm가 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5238님이요. 몸이 아픈 손녀 돌보면서 틈틈이 듣고 있대요. 답답할 텐데 잘 참으며 주사도 잘 맞고 약도 잘 먹는 손녀가 기특해요. 빨리 완쾌되어서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씩씩하게 뛰어놀면 좋겠네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하셔서 틀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요 우리 손녀.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이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 음악 주세요.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 영화에 제대로 빠져버린 꼬마 토토. 아이의 취미는 동네 영화관 몰래 숨어들어 영화 보기. 그러다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와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고, 어느새 청년이 된 토토, 그의 등을 떠미는 알프레도 아저씨. 인생은 네가 본 영화와 달라. 인생이 훨씬 힘들지. 이곳을 떠나거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렴. 훗날 영화감독으로 성공한 토토, 알프레도 아저씨의 부고 소식에 고향을 찾는데, 영화를 사랑한 소년이 성장해 지나온 시간과 사랑을 다시 마주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 영사기 필름이 촤르르 돌아가면서 오래된 영화관을 밝혀줄 것만 같은 곡이죠.

근데 또 상관없이 또 불난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너무 가슴 아팠던 장면이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이 음악은 과연 어떤 영화에서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그럼 이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영화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영화 시네마 천국. 들려드린 곡은요,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영화 음악의 거장 에니오 모리꼬네가 만든 시네마 파라디소였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추억을 여는 클래식 같은 곡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0년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네요. 왜요? 왜? 얼마나 더 좋은 곡이 있었겠지. 그래도 왜 저는 이 에니오 모리꼬네님은 하늘에서 잠시 보내줬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건 정말 천상에 있을 법한 그런 노래 아닌가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네요. 근데 또 이 1990년 음악상 뭐가 받았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궁금하네요. 엄청 대단했을 것 같긴 한데. 선물 받을 다섯 분은 신의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릴 거예요. 저희 아이가 놀랍게도 아직도 슬라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퀴즈에 정말 어울리네요. 자, 귀가 좋은 우리 트리우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아유, 아침부터 구수하네요. 자,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상봉동에 살았는데 그 상봉터미널 앞에 가면 이렇게 이런 음악 나오고 이렇게 리어카에서 카세트 파는 아저씨 있었는데 아,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해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자, 힌트송 나갑니다. I love you.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복면다로. 힌트송으로는 복면다로의 주연 배우이자 정답인 이 곡, 2차선 다리를 부른 가수 차태현 씨의 대표적인 곡인 I Love You 들려드렸습니다. 어머, 다시 들어도 노래 참 좋네요.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한아름들과 함께 귀 기울여 볼 거예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속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게요. 영화 복면다로에서 차태현의 2차선 다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전화.
1: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2: 8808님이 고소영 주연의 영화 하루에 나왔던, 아 이 영화 참 좋았는데, 박정현의 늘 푸른 신청합니다. 많이 알려준 작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최애 영화로, 아 이 영화 좋았죠. 알죠 알죠.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끝곡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곡 영화 하루에서 늘 푸른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엔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분들도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를 걸으면서 두근두근 설레어 하고 또 왠지 이 골목은 낭만이가 있어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잠시 관광객 모드로 변신해볼까요? 나 이 동네에 여행 온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요. 자그마한 놀이터, 오래된 간판, 정신없게 얽힌 전봇대의 전선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던 동네 풍경이 어느 순간 꽤나 낭만 있어 보일지도 몰라요. 주주님들, 오늘도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어디론가 여행을 갔을 땐 거창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낭만이 넘쳐 흐르죠. 저는요, 사실 대학생 때 혼자서 일본 여행을 되게 종종 갔었어요. 방학 때나 휴학했을 때 이럴 때 갔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3박 4일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디션이 잡히면서 하루만 있다가 와야 되는 일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할까 하다가 사실 취소는 너무 비행기 값이 아깝고 그래도 좀 차라리 그냥 변경을 하자라고 해서 1박 2일을 제가 교토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하루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래 가고 싶었던 관광지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낮에 열심히 막 다녔어요. 유명한 관광지들을 막 갔는데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이게 그걸 보려고 그 대단한 것들을 내가 보고 오려고 마음을 먹으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풍경이 저한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러 갔는데 쉬지 못해서 다리만 정말로 불이 날 것 같아가지고 밤에는 그래 그냥 밤에 내가 가려고 했던 뭐 맛집 이런 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집 앞에 거리나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해서 밤에 8시인가 9시쯤에 나와서 그냥 길거리를 그냥 정처 없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거기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그냥 강둑 같은데 앉았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뭔가 내가 여행을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밤 8시부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옆에서 버스킹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배경음악 삼으면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면서 그 강가를 바라보고 여러 또 그런 또 교토의 풍경을 그제서야 눈에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를 좀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비워내야 뭔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4

3374님은요. 주디, 저는 진짜로 여행 가요. 저 혼자 초등학생 5명, 초등학생 5학년 6명 데리고 강원도로 놀러 갑니다. 길이 막혀서 다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얘들아, 내가 더 힘들다. 그래도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또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 이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생 5학년 6명이 가만히 거기에 차에 앉아가지고 가는 것도 너무 근질근질하고 힘들 거예요. 근데 가는 길도 여행이라고 가는 길 중간중간에 잠깐 내려서 풍경 좋은 데서는 잠깐 내려서 좀 바람도 쐬고 맛있는 또 음료수도 또 카페 같은 데도 들리고 휴게소도 들리고 각 휴게소마다 또 다 유명한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하면서 좀 가는 시간도 알차게 뭔가 보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편하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위켄드엔 위켄드! 주디의 응원과 채찍이 필요한 주주님들, 편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주디가 꼭 필요한 한마디 톡톡 얹어드릴 거고요. 또 2, 3부에서는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그리고 키썸씨와 즐거운 토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주주님들의 사연 정성스레 소개해드리면서 요리조리 선 넘고 잔뜩 참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와, 건강한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14: 하이마트로 가요.
1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엔 위켄두.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엔 위켄두.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켄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정윤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 방금 냉장고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먹겠지 하고 넣어놨던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서 냉동실에서 썩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먹을 만큼만 딱 사서 묵혀두지 말라고 정신 번쩍 들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요. 우리 모두의 일상인 거죠, 이게. 냉동실에 딱 먹을 만큼만 구비를 해놓는 분들이 정말 몇이나 계실까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냉동실이나 이런 데 수납하는 그런 거 좀 잘 팔거든요. 뭐 이렇게 수납하고 하는 그런 수납함들, 그런 것도 좀 사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벨링도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여기는 냉동 만두, 그리고 여기는 닭가슴살, 이쪽은 해산물,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막 안 채워두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수님도 we can do. 또 우리 7628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저는 요즘 학부모 동아리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 얼굴에 그림 그려주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열심히 배워서 이번 가을에는 봉사활동에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주디, 제 솜씨 어때요? 라고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너무나 예쁜 꽃을 그려주셨는데 아 너무 좋다. 저도 예전에 페이스 페인팅, 전 대학교 때 얼굴 그 아세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 보면은 거기서 움파룸파족이라고 나오거든요. 전 움파룸파족을 페이스 페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정말 발끝까지 다 몸을 칠하고 움파룸파족으로 대학교 MT를 갔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그 컨셉이 늘 항상 있었거든요. MT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다. 처음은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귀엽게 별 그리고 뭐 꽃 그리고 나비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7628님 너무나도 소질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하면 우리 주주님도 뿌듯하고 받는 분들도 기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7628님도 we can do.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드라마 라마 듣고 오실게요.

드라마.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드라마 라마 듣고 오셨습니다. 위켄드엔 위켄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816님께서 신랑 배가 자꾸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 좀 해 하면서 무려 1,000만 원을 걸고 권유해봤는데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는 못 뺀다며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뱃살 좀 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혹시 우리 주주님 평소 식사 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저녁을 같이 드시나요? 근데 또 뱃살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게 술배일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럼 밖에서 직장 동료분들이랑 회식을 하거나 끝나고 또 소주 한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랄까 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도 저는 존중하고 너무 좋지만은 이 뱃살이 마냥 귀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조금 말랑이 아니고 뭐랄까 숭덩 진짜 약간 이게 그러니까 한 움큼 요렇게 되면요 사실 이거는 건강을 떠나가지고 뭐랄까 안 귀엽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뭐 건강을 떠나서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사실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 또 집안의 가장이실 텐데 이렇게 아프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좀 나는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 대책이 좀 있어야 돼요. 대책 있게 좀 살고 우리 강주은 언니가 늘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참 대책 있고 개념 있게 이렇게 조금 지내다 보면 우리의 모두의 삶이 조금 뭐랄까 모두가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5816님께서 늘 만약에 저녁 식사를 좀 준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좀 저염식으로다가 바꿔버리세요. 그분에게 다이어트를 해라라고 어떤 거 이렇게 제안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께서 뭐 식사를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꿔 보시고 요즘에 제로나 아니면 설탕 같은 것도 뭐 스테비아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대체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한번 쓱 넣어보세요. 아기들 그 약 먹이고 싶을 때 그거를 뭐 숨겨가지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5816님도 또 우리 남편분도 We can do.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도 사연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선 넘는 참견 해리포터 씨 키썸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한희준의 The Prodigal Son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그맨 다음으로 꿈꿨던 게 바로 밴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형, 동생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본다는 게 괜히 가슴 뭉클하고 또 한편으론 신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둔 꿈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현이었습니다.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2부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광고 듣고 선 넘는 참견 키썸 해리포터 씨와 함께 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이.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야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야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레노
14: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0: FM.
1: 라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놓고 선 넘고 참견하고 오지랖 뿌려보는 시간. 선 넘는 참견! 결혼식이 많은 6월 한시 2시 예식 오며 가며 라디오 듣는 하객 주주님들을 노립니다.

0: 이번 주도 각종 체킹 이슈 놓치지 않는 이슈의 발빠른 선참즈 해리포터 키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아니 이제 선참이 지난주부터 토요일로 이사를 오면서 리포터 씨께서 1시 2시 이제 그 예식 오며 가며 듣는 분들을 노린다고.
1: 네. 약간 라임이 좋은데요. 1시 2시 예식.
0: 1시 2시 예식 오며 가며.
1: 예, 예, 예. 어.
0: 아니 그러니까 이 포터 씨의 전략이 먹혀 들었다고 합니다. 아,
3: 저한테도 다이렉트 메시지가 몇 개 오더라고요. 네. 이동 중에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1: 그러니까
3: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0: 잘했어요, 일이에요. 잘했어요. 네. 우리 이민아님은요, 진짜 2시 예식 참석하러 가면 듣습니다.
3: 그렇죠.
0: 자꾸 듣다 보니 왠지 곧 참석할 결혼식에서 포터님이 사회자로 등장하실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뭐 워낙 부탁 많이 받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동안.
3: 많이 받고 이제 주변 지인들 거는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팔로워분들이 또 연락이 많이 오세요. 뭐 재밌는 거는 뭐 지방에서 하는데 뭐 숫자를 좀 높이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 정도에 올 수 있냐.
1: 네. 아 금액을.
0: 쉽지 않다.
3: 아, 마음으로는 갈 수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지인 위주로 도와줘. 오빠가 이제 다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역시.
3: 애기 아빠니까 또.
1: 그렇죠.
3: 숫자에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1: 그럼요.
3: 두 분 결혼식은 여튼 제가 사회 보는 겁니다.
1: 약속이에요?
3: 나 진짜로.
0: 원하지 않으면요.
3: 원하지 않으면.
1: 효영 씨 원하지 않는
0: 거. 왠지 알아요?
1: 왜요?
0: 이거 포터 씨가 한 말이야. 예전에.
1: 아
3: 왜?
0: 사회를 보면
1: 네네. 약간 그런
0: 그냥 AS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1: 몇회 있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쿵 그거는 본인들의 어쨌든
1: 그럼요,
0: 일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책임져지지 않는다.
3: AS 사회는 또 거기에 맞게 또 하니까 그럴 때 신부 입장 요 정도만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차분하게 방법이 다 있습니다.
0: 네. 아유 장난이고요. 네. 아유 뭐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1: 그럼요.
3: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1: 저는 무조건 연락 드릴게요.
0: 네. 그럼 지인이니까
3: 무조건.
0: 우리 8379님은요 토요일 선참즈 새롭다 하셨고 또 우리 조현미님도 토요일에 만나는 키썸과 포터 씨 반갑고 새롭네요. 토요일 텐션 올려보자고요.
1: Let's go.
3: 그렇죠.
0: 그러셨고 또 우리 0725님께서는요
3: 네, 주말 잘 못 챙겨 듣다가 선참이 토요일로 편성돼서 오랜만에 들어요. 포터 형님, 키선님 12시에 토요일을 오래오래 책임져 주세요. 저도 앞으로 주말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충성.
1: 충성까지.
0: 자, 그러면요 저희가 한번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넘는 청경.
3: 오늘도 깃털처럼 가벼운 고민부터 중대한 고민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12시엔 주은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민 사연 접수하실 수 있고요.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요 적당히 좀 달리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키썸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지금 대체 몇 시야? 아직 새벽 6시 반인데?
4: 아 자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 요즘 해 빨리 뜨는 거 아시죠? 우리 크루원들 얼른 일어나서 오늘도 5km 가시죠. 저는 이미 양화대교 뛰고 왔습니다. 인증샷 보냅니다.
1: 저는 한 달 전에 러닝을 시작한 러닝 초보인데요. 아무래도 혼자 뛰려다 보니 자꾸 의지박약으로 포기하게 돼서 친구 추천으로 소규모 러닝 크루에 들게 됐거든요. 그런데 회장을 맡으신 분이 달리기와 크루의 애정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4: 아이고 우리 뉴페 새로운 해령 회원님. 아유, 저희 12시엔 크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령 회원님을 런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하겠습니다.
1: 처음부터 제가 어색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달리기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감사하긴 했어요. 그런데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크루가 슬슬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길래 단체 깨똑방에 글을 남겼거든요. 비가 제법 오는데 예정대로 뛰나요?
4: 아이 비 온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회님 우중런이 진정한 낭만이지요.
0: 네, 비가 좀 심하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저는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불참할게요.
4: 아니 그럴 때 더 뛰어줘야 하는 법.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더 아픕니다. 나오십시오.
1: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빠지지도 못하고 비 맞으며 우중런을 하다가 때 아닌 여름 강

0: 게 걸리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발목이 아파서 한동안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요.
1: 아, 회님, 그럼 상체 위주로 가볍게 슬로우 러닝 어떠세요? 제가 페이스 맞춰서 옆에서 같이 뛰어드릴게요.
0: 이러는데, 아니 상체 위주 러닝이 대체 어딨냐고요. 한번 불참하면 계속 연락이 와서 대체 왜 안 나오냐, 지금도 우리의 몸이 녹슬어간다, 그 사이에 허벅지 근육 다 빠진다, 잔소리를 엄청 하는 크루 회장님. 물론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러닝을 이어오고 있긴 한데, 저 이 러닝 크루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2: 네, 적당히 좀 달리자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공기청정기를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초보긴 하지만 저희 셋 다 하고 있네요, 러닝을.
1: 그러니까
2: 안 할 것 같은 조명은 또 하고 있어.
0: 또 자주 또 올리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아니 주디 자주 뛰신다고 보니까.
2: 그래가지고 조금씩 늘려가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루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0: 좀 버거웠을 것 같아요.
2: 내가 너무 힘든 날에는 좀 쉬어주고
0: 맞아요.
2: 그래야지 몸이 녹슬어가는 거 스스로 느끼고 다음날에 아 진짜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1: 그럼 지금 주디는 그냥 혼자 뛰는 거 가볍게?
2: 혼자 가볍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3km까지 해보고
1: 너무 좋아요.
2: 스스로 아 3km 너무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1: 키썸 씨도 혼자 뛰어요.
0: 저도 혼자 뛰어요. 저도 그냥 3km 기본으로 그냥 저 딱 그 코스가 있거든요.
2: 네.
0: 한번 갔다 오면 딱 3km인 그 코스가 있어요.
1: 근데 키썸 씨는 왠지 그냥 전력 질주할 것 같은데.
0: 아 저는 생각보다 슬로우예요.
1: 아 진짜로?
0: 아니면은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다 하면은 진짜 빨리 뛰어가지고 그냥 3km를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그냥 천천히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1: 빨리
0: 이 정도면 뭐 운동하자 이럴 때도 있는데
1: 맞아요.
0: 늘 그 코스로 한번 가는 것 같아요.
1: 안 다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2: 슬로우 러닝도 근데 땀 진짜 많이 나요.
0: 엄청 많이. 특히 지금 날씨에는
2: 다 젖어 진짜.
0: 너무 땀이 많이 나고요.
2: 맞아.
1: 땀나기 좋은 날씨죠.
0: 그쵸
1: 요즘에.
0: 그쵸.
2: 아니 우리 포터 씨도 요즘에 러닝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인별그램에 좀 그 어떤 크루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의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좀 보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1: 아니, 그게
2: 어때요?
1: 이제...
2: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 이제 그 조롱잔치 하고 있는 용진이 형님이랑 저희 PTA 선생님이랑 같이 네네. 셋이서 결성을 했는데 또 이제 두 번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막 뛰면서 막 용진이 형이 막 기상아 인생은 마라톤이다 너 지금 여기서 포기 안 할 거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하다가 두 번 뛰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일정이 잘 안 맞고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2: 스케줄 안 맞는구나.
0: 아니 더 웃겨요. 저는 지금 여기 사진이 왔거든요.
2: 네네.
0: 그 이 깨톡 보내신 분이 오늘 뛰실 분 이렇게 해놓고
2: 이게 포터씨 아니에요?
0: 아니요 다른
1: PT 쌤.
2: 다른 분이에요.
0: PT 쌤이 오늘 뛰실 분 이랬는데
1: 용진이 형님이 너 몇 시간은?
0: 근데
1: 그러니까?
0: 이제 PT 쌤이 저는 다리 아파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포터씨가 근데 왜 물어본 거야?
1: 그래서 갑자기 용진이 형님이 또 난 2일 가네.
0: 오늘 3일인데요.
1: 말이 아예 안 통해서 이게 근데 저희가 재밌으려고 이제 금호 나들목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0: 네네.
1: 이게 갑자기 관심을 받아가지고 뷰수도 많이 나오면서 그 광고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0: 러닝 제품이다. 네.
1: 그래서 저희 셋 다 도망다니고 있어요 지금.
2: 왜요 왜요 왜요
0: 왜요 왜요 좋잖아요.
1: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멤버가.
2: 진짜로.
1: 그래서 근데 다시 해야죠. 이제 스케줄 맞으면은 또 열심히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0: 지금 딱 좋은 날씨예요.
1: 뛰기 너무 좋아요.
2: 근데 이게 진짜 방광제성이 좀 부여가 되면 힘들기는 하죠 확실히.
0: 맞아요.
2: 아니 이 크루로 움직이다 보면요 운동도 운동인데 끝나고 뒤풀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맞아. 애매하게 3km에서 5km 정도 뛰고 이제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1: 네.
0: 그렇게 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살을 찌울 수 있는
1: 그렇겠다,
0: 패턴이
1: 그렇겠다.
0: 되고 10km 이상 뛰어야 좀 이렇게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2: 그 어쩐지 난 살이 안 빠지더라.
1: 나는 그래도 10km 뛰면은 뼈랑 발목이 아파가지고
0: 너무 힘들어.
1: 그래가지고
2: 진짜요?
1: 저도 5km로 해가지고 한 6분 30초 페이스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0: 그래도 우와
3: 잘 뛰시는
2: 편이다.
1: 편안하게 뛰기는 그게 좋은데 더 막 빨리 뛰거나 더 많이 뛰거나 좀 힘들더라고요.
2: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아니 우리 이수환님은요. 크루 단톡방은 무조건 알림 꺼두고 몸이 힘들 땐 적당히 회사 핑계 가족 핑계 되면서 빠지고 크루는 계속하세요. 누가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줘야 그나마 달리게 돼요. 사연자분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돼. 강약 조절.

0: 대화를 좀 해야죠.
1: 맞아요. 아까 그 방광재성이 부여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돼야 돼.
2: 맞아요.
3: 약간 반반이에요.
1: 사실 장단점이 있어.
2: 맞아요.
1: 또 우리 1992님은요?
2: 네, 상체 위주 러닝이라뇨.
1: 아, 그래.
2: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탈퇴 버튼 누릅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무리해서 뛰다간 발목, 무릎 다 나가요.
1: 그치, 그치.
2: 집 나간 연골은 돌아오지도 않는다고요.
0: 아이고,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1: 아, 뭔가 책임감이 너무 있어 보이긴 하는데 크루장님이. 보통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연자분한테는 부담이긴 하겠지만
0: 맞아요.
1: 열정 걸 열정 맨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리더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도 좀 에너지가 있는 편인데 저도 이 정도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상체 위주 러닝.
2: 약간 더 상체를 더 이렇게
1: 더 흔들라는 건가? 글쎄요. 또 우리 4634님은요. 네,
0: 좀 옆길로 새는 얘기긴 한데요. 러닝크루가 또 청춘 남녀들의 만남의 장인 거 아시죠? 네. 만약에 러닝크루에 썸남이 없다면 저라면 그냥 나오겠어요. 딱히 이득될 게 없고요.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요.
2: 네. 또 이런.
1: 아이고. 외로운 또 다양한 부분이구나. 관점들이 있어요.
2: 그러네요.
1: 근데 맞아. 이 러닝크루. 아, 저 얼마 전에 이게. 예. 이게 모든 러닝크루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죠.
2: 네네.
1: 근데 얼마 전에 인별그램에서 뭐 저희 남편이 이제 러닝크루에서 예, 예. 좀 썸녀가 있는 것 같다.
2: 아, 사연을 봤군요.
1: 또 사연을 보게 된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뭐랄까 건강해지려고 어떤 뭔가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2: 관계가
1: 관계에 이렇게. 있어서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하는 게
0: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되지.
2: 그럼요.
1: 그쵸.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건데.
0: 그래서 저희 금혼아들 목도 여성 회원은 받지 않고 있어요.
1: 좋다. 아니,
0: 그래도 심지어 용진이 형 형수님이 자기도 들어와서 뛰고 싶다는데 용진이 형이 그것도 안 된다고. 여자는 안 된다고. 우리 마누라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남성 위주로만 지금
1: 철저하게.
0: 진행하려고.
1: 그것도 좋은 거 맞아요.
2: 맞아요.
0: 꽤 저희도 좀 가이드라인이 좀 높습니다. 좀 있습니다. 네.
1: 근데 해체 위기라고.
2: 그러니까 세 분 있는데. 네.
1: 또 우리 4952님은요. 회장님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거리를 좀 두세요. 동호회 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과 비슷해요. 적당히 서로가 어렵고 거리를 둬야 여러모로 편해집니다. 지금은 신입이라도 너무 과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공감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0: 맞아요.
1: 그래야지 또 다시 이 사연자분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들 수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0: 뭐든지 적당한 게 맞아요. 좋다.
1: 적당해야 돼.
0: 적당한 게 좋다네.
1: 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또 짧은 고민 사연들도 만나보겠습니다. 포터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오똑갱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올여름 독하게 맞먹은 다이어터입니다. 제 기준 정말 엄청난 거금을 주고 2년간 벼르고 있던 티셔츠를 살 건데요.
2: 2년 동안.
0: 이 반팔 티셔츠가 무려 한 장에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고두고 입을 건데 사이즈가 참 애매합니다. 제가 지금 미디움과 라지의 딱 중간인데 살 빠질 걸 생각해서 미디움을 살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낙낙하게 잘 입게 라지를 살까요? 네.
1: 나는 라지
2: 전 무조건 라지.
0: 저도 당연히 보자마자 대번에 라지요. 네.
1: 그러니까
2: 무조건 라지예요.
0: 왜 아는 분이 아닌데 라지를 추천하고 싶은 거지. 네.
1: 그러게요. 난 왜냐면 너무 예쁜 티셔츠 9만 원 주고 산 티셔츠 자주 입어줘야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사실 살이 빠지면 빠진 대로
2: 핏이 또
1: 약간 더 낭낭해지고 오히려 귀여워질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래 조금 큰 거는 입게 되는데 작은 건 또 잘 안 입게 된다.
2: 절대 안 입게 돼요. 다 버렸어요.
1: 절대 안 입죠. 예. 무조건 라지로 추천드립니다.
2: 예.
1: 네. 아니 일단 이분이 다이어트 두 달 차시고요. 4kg가 빠지긴 했대요.
0: 운동으로 빼셨구나. 천천히 빼고 계시네.
1: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의지가 좀 되는 분이신 것 같긴 한데
2: 그래도 라지를
1: 라지 추천드려요.
0: 네. 라지를 한번 그 따뜻한 물에 빨아서 차가운 데서 건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적당히 줄어들겠네.
0: 원 워시드 제품이 아니면 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 대신 뭐 거금 주고 비싸게 사신 거면은 이제 집에서 빠시지 마시고 세탁소에 네. 맡기셔서
0: 그렇죠.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1: 그렇지.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사연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씨.
0: 네. 왜 나만 해?
1: 가세요.
2: 예, 예.
1: 왜냐면 좀 연기가 좀 늦었더라고요.
2: 그럼요.
0: 분명히 같은 닭인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다이어터입니다. 집에 닭가슴살이 한가득 있는데 배달 어플에서 받은 7,000원 할인 쿠폰이 오늘 만료됩니다.
1: 어이구야.
0: 치킨 합법적으로 시켜 먹어도 될까요? 3,0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무려 7,000원 할인인데요? 라고 해주셨네요.
2: 이거는 이제 먹어줘야죠.
1: 아, 그렇게 보시나요?
2: 그러니까 3,000원, 5,000원도 아니고 7,000원이면 반값 세일이거든요.
1: 근데 솔직히 예. 쌓여있다가 안 쓰게 되는 쿠폰 진짜 뭐 가끔 많이 있잖아요.
0: 맞아요. 다 못 찾아.
1: 근데 7,000원이면 조금 높긴 하다.
0: 근데 이게 특정 브랜드의 닭

0: 이 아니면은 네. 좀 그냥 좀 건강한 닭 같은 거 사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1: 아 좀 구운 닭.
0: 어, 이게 굽다 치킨 뭐 이런.
1: 굽다나 아니면 약간
0: 굽다 치킨이나 예, 아니면
1: 튀기지 않는 그런
0: 전기구이로 플레이도 예. 되고.
2: 어 이거 배달 어플 자체에서 준 거면은.
0: 아 그럼 굽다로 가.
2: 그러니까 어 굽는 쪽으로.
3: 저도 굽다로 굽다가 좋은 거 같아요. 구운 치킨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릴드 치킨 같은 거.
2: 맞아 맞아. 네. 그래서 7,000원을 오늘 쓰시는 게
0: 그러면 뭐 큰 부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다 해준다니까.
2: 구운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해리포터 키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선 넘는
2: 정경!
1: 나리부터 시 키썸씨와 신나는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유후. 네, 9222님. 12시엔 늘...
2: 네?
3: 9222님. 12시엔 늘 주말만 들었어서 두 분 나오는 코너는 처음 들어요. 재밌는데요.
1: 아이고.
3: 재밌죠?
1: 아유 그냥.
3: 예. 아, 재밌을 거야.
2: 그럼 재미질 거예요.
3: 재밌죠?
1: 아이고 주말에만 들으셨어가지고 그러면 펌유센을 좀 네. 주로 들은 들으셨나 보다.
3: 맞아요.
2: 저희도
3: 맞아요.
2: 이사를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잘 부탁드려요.
3: 인사 한번 제대로 해요.
1: 또 우리 이진아님께서는요.
2: 네, 키썸 지난번에 정혜인 씨의 스페셜 게스트 헤이즈까지 셋이서 먹방 릴스 찍은 거 잘 봤어요. 세 분 너무 귀엽던데 맞아. 다음에 우리 주디까지 껴서 릴스 찍어주라.
3: 와, 너무 좋다.
1: 괜찮으려나?
2: 아 제가 이미 한번 섭외를 했는데.
1: 어? 언제요?
2: 제가 저번 주에 심지어 우리가 한번 같이 찍어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 아 언니가
2: 저한테
1: 예. 아.
2: 기억이 없으세요?
1: 아, 아니 나 공식적인 건 아닌 줄 알았지.
2: 잘못해서 난다니.
3: 아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날짜를 잡아서
2: 그러니까,
3: 얘기를
2: 제대로,
3: 줘야지.
1: 우리 이제 잡아보죠. 나 잘할 자신 있어요.
2: 또 연극 들어가시니까. 예, 홍보 차
1: 그것도 괜찮다.
2: 에이, 나와주세요.
1: 이거 끝나고 한번 얘기 나눠봐요.
2: 그러니까.
1: 정말로.
2: 토킹 어바웃 한번 해봐요 우리.
3: 아, 근데 저기 뭐야 헤이즈 씨가 직접 나온다고 한 거예요?
2: 맞아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 깨똑이 와가지고 야, 너무 잘 보이는데 자기 나가고 싶다고 내가 거짓말 치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언니가 이제 그 진짜로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내가 그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언니 잘 먹어? 이랬거든.
1: 나도 그 생각이 안 들었어 지금 헤이즈 언니야가
2: 네, 근데 이제 잘 먹는 것도 잘 먹는 건데 저희가 또 이렇게 스피드하게 먹는 거다
3: 보니까
2: 또 근데 재밌더라고요 같이 찍었는데 그래서 네, 현영 씨도 한번 나와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우리 그 먹방 리스에 출연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2: 그럼요,
1: 많이 맞아요.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3: 왜냐면 홍보도 좋고 하니까 조금씩 유명한 사람을 해서 뭐 주디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뭐
2: 해리포터 씨까지?
3: 뭐 저 말고
2: 예, 왜요?
1: 용진
2: 왜요?
1: 이용진 선배님까지
3: 손흥민 씨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다 대단하잖아요. 안 될 리 없어요.
1: 스피드로는 못 이기겠다.
3: 그러니까
2: 그런 꿈이 있죠. 그렇게
3: 꿈이 있죠.
2: 원래 꿈은 크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3: 네.
1: 홍보할 때도 너무 좋다. 왜냐면은 가가지고 음식 빨리 먹을 때 홍보 뭐지 글 같은 거 메모
2: 그쵸,
1: 써가지고 그쵸. 막 홍보도 할 수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1: 예. 우리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3: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끝나고
1: 예. 네. 또 우리 6932님은요. 6월 주말에는 대체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세 분의 전 매추 부탁드립니다.
3: 보리밥 비빔밥이야.
1: 아 맛있겠다.
3: 보리밥 비빔밥 있잖아. 참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1: 낙지볶음.

0: 비벼가지고
1: 그래도 되고 아니 그냥 퓨어하게 그냥 고추장으로만 해도 되니까 보리밥에 나물 많이 넣고 먹으면 신선하고 좋잖아요. 근데 나무 그릇에다가
2: 다 좋아요. 나무 그릇에. 다 좋아.
3: 요즘에 마늘종 비빔밥 유행하는 거 아시죠?
2: 아 이번엔 마늘종이에요?
3: 이번에 봄동 다음에 지금 마늘종이 왔거든요.
2: 갤릭종으로 갔어요?
3: 갤릭종이고 예, 예. 지금 갤릭베리 지금 예. 그 그거를 땡종종종종종 썰어가지고 그거를 고추장 그 양념장 참기름 샥 해가지고 요즘에 그게 좋다. 대박이래.
1: 좋다. 근데 그거 좀 이 깨끗이 닦아야지. 아니, 키스 약간 알싸냄새 많이 나요. 알싸냄새.
2: 그날 뽀뽀뽀기 해야 돼요.
3: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2: 아 맞아.
1: 그럼 미리 혜리한테 물어보고 먹으면 되잖아. 너 오늘 뽀뽀할 거야? 안 한다고 하면 바로,
3: 안 한다고 하면은 그쵸, 그쵸. 뽀뽀 예정이 없으신 분들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토요일 오후 선 넘는 참견 함께하고 있는데요. 12시엔 주한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 넘는 참견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고민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핫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제겐 고등학교 친구 5명 모임이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요. 총무를 8년째 같은 친구가 맡고 있어요. 날짜 맞추고 예약하고 연락 돌리고 솔직히 귀찮은 일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4: 아 우리 총무 현돌이 늘 고생이 많아.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1: 그래서 다들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 걸리는 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모임 장소를 정할 때마다 꼭 자기 동네, 자기 단골집, 자기 지인 가게로만 간다는 겁니다.
4: 야야 우리 이번엔 어디서 볼까?
1: 아니 우리 맨날 목동에서만 봤으니까 이번에 좀 핫한 곳으로 나가볼까? 요즘 뭐 성수동이 난리라던데?
5: 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가 좀 별로야. 내가 이미 목동에 유명한 중국집 예약해놨다.
4: 아 또 중식이야? 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중식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딴 거 뭐 없냐?
5: 야이 그 일반 중식이고 이 집은 차원이 달라. 먹어도 속이 편안하다니까. 이 박현돌이가 보장한다.
1: 그래서 가게에 봐보면요.
6: 아이고 현돌씨였어. 아이고 우리 집 매상 올려주는 아주 1등 공신이여. 예뻐 죽겠어.
1: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또 그 친구 단골집입니다. 심지어 곱창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도 자기 단골 곱창집에 데려가서는
5: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는 폭탄 계란찜이 메인 메뉴급이야. 특별히 너 앞으로 저거 계란찜만 두 개 시켜준다.
1: 이런 식이고요. 회 못 먹는 친구가 있어도 단골 횟집을 예약해놓고
5: 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해물라면이 메인 메뉴급이야. 새우튀김도 진짜 바삭바삭 야 끝장난다고.
1: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호하는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사람이 그냥 총무의 단골 단골집에 맞춰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다 착해서 8년 동안 아무도 불만을 안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수도 가보고 싶고 을지로도 가보고 싶고 다른 맛집들도 탐방해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도 총무의 헌신에 감사하며 계속 따라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슬쩍 불만을 제기해도 괜찮은 걸까요?
3: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공기청정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네. 자 일단 이 사연자분이 추가 정보로 총무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어서 네. 아는 지인 가게도 많고 단골집도 많다. 네. 하지만 단골집이라고 데려간 곳들이 다 맛집인 건 아니었고 아니고. 솔직히 맛이 별로인 집들도 있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
2: 이거
3: 다 너무 착하시다.
2: 아, 이거 금호동 보안관님의
1: 내 사연인가?
2: 완전히 예, 예, 예.
1: 저희가 사실 회식을 하거나 사성에서 만날 때 네. 모임 장소를 제가 다 정하잖아요.
3: 언제나
1: 사실.
3: 네. 언제나. 네.
1: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성공률이 좀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2: 100%였어요.
3: 그리고 그냥. 거기서 뭔가를 물론 다 맛있긴 했었지만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더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약해줬고 맞아요. 우리는 오빠 덕분에 조금 네. 더 편안하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네. 자리도 마련이 되고 네. 이런 것 자체에 좀 뭔가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1: 저랑 캐릭터가 좀 비슷한 게 저도 이렇게 같이 키썸 씨랑 주디랑 가면서 만족하면 그거 보는 게 좋고 그 가게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왔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3: 아, 약간 상부상조 느낌으로
1: 나는 뭐 몇 푼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3: 그런 것도 없어요.
1: 그냥 퓨어하게
3: 그 대신 우리 나가면서
1: 내려왔습니다.
3: 사인 한번 해드리고
2: 서비스 많이 또 챙겨주시니까
3: 그러니까
1: 근데 이분은 자기 동네에서만 또 만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2: 그렇죠. 핫한 곳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3: 그냥 뭐랄까 요즘에는 핫하지 않아도요 그 다른 동네에 되게 다양한 뭐 노포집 같은 데라든가
1: 맞아요,
2: 그럼요,
1: 맞아요.
3: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자 일단 8년 동안 그러고 계신데 네. 친구들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봐봐요. 회 못 먹는 친구가 있는데 굳이 횟집으로 잡는다든지
2: 곱창을
3: 곱창도 못 먹는데 곱창집으로 가는 그

0: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분이 너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쵸?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친구들이 뭔가 좀 덜 해, 뭔가 해보면 어떨까 그쵸? 싶기는 하거든요.
1: 그냥 베이직하게 그냥 고깃집을 간다든지
0: 삼겹살 집이나
1: 네,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의견을 자,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두 분은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 아니면 불만을 슬쩍 제기해도 된다 어떤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끌리세요?
2: 아, 어려운 게 총무가 뭐 날짜 조율 장소 뭐 그러니까
0: 섭외를 진짜 많아.
2: 이거 은근히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기도 해서
1: 그러니까요.
2: 저는 그런 걸 할 바에는 그냥 그 친구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2: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냥
1: 왜냐면 그럼 너가 해 이거 나오거든요.
2: 나오거든. 네.
0: 그러면 그런 거는 혹시 이번에는 우리 다 어쨌든 그 못 먹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무난한 대로 뭔가 선정해서 가보는 건 어때 하는 거지. 그 그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냥 대화를.
0: 그 정도는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지.
2: 대화하면 근데 또 가자고 할 것 같긴 한데.
1: 그렇게 말하면
2: 그냥 그러니까. 8년 동안 했으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사연자분이.
0: 그치. 보니까. 총무가 또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키썸 씨라면 이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요? 키썸 씨가 뭐 뭔가를 못 먹어.
1: 저는 제가 못 먹으면 바로 얘기를 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너무
1: 못
0: 착해.
1: 곱창을.
0: 야 가서 너네 그거 먹는데 나 계란찜만 먹어라. 야 말이 되냐?
1: 사산이 안 맞잖아 이거는.
2: 같이 돈 내고 계란만 먹으면 좀
0: 근데
2: 억울하지.
0: 그 얘기해도 되긴 해. 네. 왜냐면 저도 이게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 친구는 분명히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이에요. 그럼 저한테 야 아 딴 데 좀 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야 그래도 다 내가 다른 데 단골집 가면 좋잖아. 아이 그거 너무 고맙지.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어. 근데 야씨 뭐 누구도 못 먹고 이것도 하는데 좀 무난한 대로 이번에 부탁해. 네가 거기 정하면 우리 또 따라갈게. 그, 이런 식으로
1: 친한 친구니까.
0: 그래서 오히려 얘기를 좀 해보셔도 맞아요. 좋지 않을까.
2: 다 같이 얘기를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핫한 데도 가보자고요. 상성도 가보고.
0: 맞아.
1: 우리 일지로, 이제 좀 그 핫한 데도 가보자 이러면서
2: 우리 거기 가보자 거기 어때 거기 너무 많이 나오더라 SNS에서 이러면 아마 그 친구도 갈
0: 맞아.
2: 거야
0: 그러니까 한번 좀 대화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073님께서 친구들이 다 입 다물고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들 귀찮은 거죠 뭐. 저는 사실 친구들 모임에서 중요한 건 밀린 수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별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술 취하면 뭐 음식 맛도 딱히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2: 저랑 비슷한 분이네요.
0: 네, 맞아.
2: 그럴 수 있죠.
0: 또 우리 0052님도
2: 저 아무도 총무 안 하겠다고 해서 10년째 총무 연임한 사람인데요.
0: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2: 총무 자리 딱히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귀찮기만 한 자리입니다. 아마 불만 꺼내는 순간 사연자분이 총무 자리 이어받을 각오하시고 얘기 꺼내실 거예요.
0: 네. 아니 실제로 총무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지금 다
1: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0: 할 말이 없네.
2: 총무 진짜 어려워.
1: 그러나 6803님이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곱창 못 먹는 친구한테 곱창집 가서 계란찜 먹으라는 고깃집 가서 된장찌개만 먹으라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메뉴는 적어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곳으로 데려가야죠. 저 같으면 슬쩍 기분 좋을 때 한번 얘기 꺼내볼 듯해요.
2: 아, 이거 기술이다.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웬만한 기습으로. 게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나가는 거 허락받을 때 와이프 기분을 단계별로 살펴야지. 보거든요. 시간별로. 제일 좋을 때 딱 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0: 다 전략입니다.
2: 전략이에요. 진짜
1: 전략적이시네요.
0: 우리 이진호님은요. 친구 단골집 좋지 않나요? 사장님도 반겨주고 뭐라도 서비스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요. 그치. 저는 현돌씨 같은 총무 친구 탐나는데요.
2: 맞아.
0: 사실 이것도 능력이긴 합니다.
2: 그쵸. 아는 집에 가면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잘해주고 그쵸. 잘 챙겨주고 맞아요. 이러니까.
0: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아이고 하면서 사장님이 아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평소 이분의 어떤 행실이라든지 뭐 그럼. 그런 거 너무너무 좋은 분이 셨던 것 같아가지고.
2: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0: 또 우리 5070님도
2: 네, 8년 동안 참은 친구들 보살 인정입니다.
0: 의견이 많이 나뉘네요.
2: 네, 사실 다들 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했을걸요. 날 잡고 한번 얘기 꺼내보세요. 세상은 넓고 맛집도 많다고요.
0: 근데 이제 얘기 꺼낼 때 너무 그분 대 친구들 이렇게 되면은 너무 그분이 갑자기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냥 둘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뭔가 대표해서 주주님이랑
2: 1대1로 나 거기 이번에 을지로에 생긴데 진짜 가고 싶은데 너가 그거 좀 이끌어주면 안 돼? 그럼 이러면 좋아할걸? 그래? 내가 데려갈까?
1: 나 친구,
2: 이러면서?
1: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가보죠.
0: 진짜 가보고 싶어.
2: 그런 스타일일 것
0: 같아. 뭐 너가 뭐 시키면 우리 바로 뭔가 할게. 이렇게
2: 맞아요.
0: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귀여운 고민이다 이거는 내가
1: 진짜.
2: 봤을 때.
0: 그쵸. 일단 그 총무분도 참 고생 많으시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오실게요.

0: 미안한 내.
1: 키썸의 어쩌라고 듣고 왔습니다. 선 넘는
2: 참견
1: 해리포터씨 키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고민 사연들도 더 만나볼 건데요.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죠 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빠에게는 술 버릇이 하나 있으십니다. 바로 술에 취하고 들어오시면 딸인 제게 본인 카드를 건네주신다는 건데요. 다음 주 금요일 아빠의 회식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침에 술 깨시면 귀신같이 카드를 뺏어가셔서 카드 받자마자 뭔가를 질러야 되는데요. 그날 아빠 카드로 참치에 배달돼 여름 가디건 주문. 둘 중에 뭘 저지를까요?
3: 너무 좋은. 너무 귀여운 고민.
1: 아, 설레겠다. 진짜 참치 배달대 여름 가디건 주문. 둘 다 너무 좋기는 한데. 아니 일단은 아버님들 술버릇 중에 저런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 취하면
3: 맞아요.
1: 지갑 여는 분들. 네. 포터 씨는 좀 어떤 편이에요?
3: 그런 편인가요?
2: 저는 이제 아들이 뭘 돈을 달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성향이 이런 쪽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기분 좋으면 내가 살게. 전형적인 그 술 취한 아빠 느낌.
1: 그러네.
2: 그 계산대 앞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너는 안 볼 거야? 이거 있잖아.
1: 맞아.
2: 내가 무시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도.
1: 키썸 씨는 어떤 편이에요?
3: 저는 근데 현재는 안 그런데 어렸을 때 더 그랬어요. 어렸을 때가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아깝긴 한데.
2: 어릴 때 막 계산도 먼저 하고 그랬어?
1: 네, 다 그때 그냥... 사랑이 넘쳤나 봐요.
2: 왜냐면 그때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또 잘 또 벌이가 좋을 때니까 더 있는 친구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3: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돈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 그럼 뭐 돌려받아야지.
3: 그럼요.
1: 다 받을 거예요.
3: 예.
1: 아니 맞아요. 아니 자 이제 우리가 좀 정해드려야 돼요. 네. 참치에 배달돼 여름 가디건 주문.
3: 한번 해볼까요?
1: 자 하나 둘, 셋,
2: 가디건.
1: 난 사실 둘 다 좋긴 해.
3: 저도요.
1: 근데 왜 여름 가디건으로 했어요?
2: 나는 먹어서 사라지는 게 큰 의미가 없고.
3: 저도 똑같아요.
2: 이 가디건을 볼 때마다 술 취한 아빠의 그 빨간 얼굴이 생각날 것 같아서 뭔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 저도.
2: 여름 가디건.
1: 나는 그냥 그거 생각했지. 금요일에 아빠 회식이면 주말에 이분 쉬시고 이러면 또 밤에 이제 술이랑 참치 먹으면서 이야 아빠 덕분에 하면서 먼저 힐링의
3: 좋다.
1: 밤을.
3: 둘 다 좋아요. 사실.
2: 둘 다 좋다.
1: 둘 다 좋긴 해서 그냥 끌리는 거 하세요.
3: 네네.
2: 그냥 아버지가 어차피 자주 취하시는 것 같으니까.
1: 그럼 너무 좋은데. 종종이니까.
2: 뭐 두 개 다 하시면

0: 될 것 같아요.
1: 일단 가디건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참치.
0: 그럼 취하실 때 참치 먹방 될 것 같아요.
2: 그렇게 둘 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연은 우리 포터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0: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님의 사연입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요. 시작도 전부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은 고기를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시고요. 시부모님은 회를 못 드신대요. 그런데 또 너무 각 잡힌 한정식은 부담스러우시대요. 나 참, 저희 대체 상견례 때 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 집은 부산이고 남자친구는 서울인데 지역은 어디서 만나는 게 맞죠?
1: 바로 그냥 정해졌어요. 뷔페 가시는 뷔페예요.
0: 근데 뷔페는 자꾸 음식을 떠와야 되니까 처음 부모님끼리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화가 이어지기도 힘들고.
1: 근데 이렇게 안 맞으면
0: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추천드리는데 네. 왜냐면 제가 아는 곳 중에 이제 압구정 쪽에 소랑 회를 같이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상당해요. 상견례도 무방하고
1: 뭐 하나 빠지지 않는군요.
0: 룸도 꽤 많이 갖추고 있어서 정말 상견례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네.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아마 웨이팅이 좀 있을 건데
1: 그래도 예약하시면
0: 미리 예약을 하면은 그래. 이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 괜찮은데요?
0: 이분이 서울에 오셔서 상견례하는 게 괜찮다면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2: 근데 네. 부산이랑 서울이라서 지금 어디서 해야 될 그러니까 진짜 많이 고민이시긴 하겠다.
0: 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가서 뭐
1: 가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0: 교통의 그쵸? 중심지 뭐 천안에서 만나기도 좀 네. 어디서 네. 만나 대전에서 만나야 되나?
2: 그러게요. 좀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서 네. 좀 괜찮은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까 뭐 천안 말씀하신 것처럼
0: 근데 그러면은 또 맛집 이런 거를 직접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니까
1: 한번 가는 게 어때요 그냥? 한번 모시고 아니 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0: 아니면은
1: 놀러 갈 겸
0: 서울 분들이 부산에 가면 좀 호텔을 좀 잡아줘서 좀 약간 여행을 조금 온 거에 대한 웰컴의 느낌으로 조금 뱉는 거고
2: 괜찮다
0: 부산분들이 오시면은 또 이걸 해주면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 너무 괜찮다
0: 맞아 괜찮죠
2: 그러면 이번 상견례를 뭔가 부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좀 여행 느낌으로 좋은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서울에서 하면 이제 부산 분들을 모셔가지고
0: 제가 소개하는 그 음식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1: 너무 좋은데요?
2: 좋은 호텔 잡아드려서 자 일단은 중요한 거 이거 채식주의자시잖아요 이 부모님께서 그리고 시부모님은 회를 못 드신대요
0: 잠깐만 채식주의자가 있었구나
2: 그럼요 각 잡힌 한정식이 부담스럽다고 하셨거든요
1: 근데 그렇게
2: 각이 덜 잡힌 그러니까요. 한정식집을 가야 되나 싶기도
1: 약간 둥글둥글한 한정식집 가면 되는 것 같아요
2: 둥글둥글 유연한 한정식집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국사람
1: 소개를 해드릴 맛집은 너무 많아가지고
0: 요즘에 막 반찬 30개 나오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런 데는 채식주의자는
1: 이천에도 너무 많고요 이천에
2: 그래요?
1: 이천?
2: 이천에 이천 지역 딱 괜찮아요?
1: 이천 완전 쌀밥이잖아요
0: 이천이 이런 포지션이 많은데
2: 그래요?
0: 갑자기 부산 분들이랑 서울 분들이 이천에서
2: 만난다고
0: 생각하면
2: 그러면 서울에 보니까 지금 한정식집이 유연한 한정식집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상견례를 서울에서 하시고
0: 맞아요.
2: 그 대신 부산에 있는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숙소에서
0: 전날에 네네. 오셔서 먼저 주무시고 다음날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대로 잡아드리고 네. 그렇게 하시죠
2: 좀 계획을 짜보시는 걸 네네. 추천드립니다 유연한 한정식집
1: 네 유연한 네.
2: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글래요?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덕분에 즐거운 토요일 네. 오후였어요.
9: 아, 네. 너무 재밌어요, 토요일 날.
8: 감사해요. 자,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10: 안녕.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정지 능력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식단 관리를 위해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무리하게 양을 줄이는 것보다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 일상에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되는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으로 관리돼 더 신선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올여름 건강한 식단 관리,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김미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디가 지난번에 유럽 상추 버터헤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부드러운 버터헤드 매력에 푹 빠졌지 뭐예요. 제육 삼겹살 돼지갈비 먹을 때 찹찹 싸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꿀정보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네요. 저 얼마 전에도 계속 버터헤드 주문해가지고 집에서 제육볶음 만들어 먹고 싸먹었거든요. 근데 이 식감을 진짜 뭐라 표현해야 되나, 진짜 그 아삭아삭한 일반 상추의 중간 식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안에서 하랄랄랄랄라 하랄랄랄랄라 하면서 이게 그 혀를 감싸면서 그 제육볶음 그 양념 있는 거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냥 뭉송뭉송 씹어 먹어도 맛있고 너무 뿌듯하네요. 우리 다른 주주님들도 버터헤드 이거 한번 꼭 사가지고 한번 싸서 먹어보세요. 또 우리 8927님도 주디 제주 촌사람들 육지여행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단체티 입고 찍은 사진인데 너무 귀엽죠? 잘잘잘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잘잘잘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뒤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걸 입고 다니셨나 봐요.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선우정아의 상상 그리고 시아준수의 그래비티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272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지금 부업 방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훌쩍 떠나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드네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뭔가 당장 놀러 갈 수 없고 쉴 수 없고 없어도 또 집중할 어떤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여행 어디로 갈지 여행 가면은 뭘 먹고 어떻게 쉴지 이런 거를 설레면서 상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주님이 저 저번에 훌쩍 떠나고 싶다고 보냈던 주주인데요. 저 드디어 여행 왔어요 하면서 문자도 보내주실 때까지 제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2726님께서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4: 코일메디. 코일메디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코리.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취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취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 냐옹.
10: 12시에 주현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11: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1: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2: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2: 쑥

0: 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0: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 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92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추디, 저는 오늘 결혼식이 두 군데나 있어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서울 결혼식 끝나고 지금은 수원 결혼식 가는 택시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두탕 뛰시면서 그리고 출혈도 그쵸 약간 두 배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어. 이거 진짜 많이 기빨리는 일이거든요. 아우,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아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 가셔가지고 또 푹 쉬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끝곡으로 요조의 좋아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녕.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투시 타정 카드 쇼. 우후. 와. 뒤에 함성을 좀 깔았네요. 우리 윤희준 PD께서. 예, 원래 깔지만 오늘 또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컬트쇼는 우리 방송놈들하고 이 주말 녹음은 11층 3번 스튜디오에서 항상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붓하게 말이죠. 자, 6월 13일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 균디와 함께 여러분 유상균 오늘도 2시간 동안 쏴드릴 테지만 녹음방송입니다. 생방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예. 예. 문자 보내도 제가 못 봐요. 그래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세요. 방송놈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예. 자,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컬트쇼 여러분이 보내준 토요일 오늘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예약 문자로 오프닝을 열고 있는 상황. 437 하나님께서 오프닝 문자로 뽑히셨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좋다는 건가? 좋다는 건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매매는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격도 비싸고. 아, 요즘 전세난 진짜 심하잖아요. 예. 매물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3만 1000만이에요. 13일 토요일에 부동산 세 군데 들러서 집을 보고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균디가 부디 좋은 집을 구해하게 해달라고 응원을 좀 해주세요 하셨네요. 야, 제가 응원한다고 구해질까요? 아, 응원을 합니다. 그럼요. 일단 문자 보내시고 참여하시면 무조건 우리 쇼다란들 제가 응원합니다. 야, 이게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느 동네인가 한번 써주시면 제가 좀 약간 그 팁을 좀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이 집값이 참 비싸잖아요. 그죠? 예, 전세나 월세로 알아보신다는데 전세난이 심한데 요새. 자, 437 하나님 좋은 집을 구하시길 응원하면서 첫 곡을 틀어드릴까 합니다. 첫 곡은 뭔가요? 네, 윤유준 PD? 퍼렐 윌리엄스의 노래를 윤유준 PD가 선곡을 했네요. 해피. 개죠? 개. 개 이름이 해피입니다.

0: 잘 들어보셨습니다. 퍼렐 윌리엄스. 예, 해피라는 노래. 강아지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해피, 해피. 해피가 달려오는 노래. 6월 13일 토요일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 예약문자를 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를 드릴게요. 햄버거 단품 아니고 세트. 자 유성수 씨입니다.
1: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네요.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엄마가 한번 봐달래요. 아니 그게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만나는 건데 왜 내가 굳이 봐야 돼요? 아 참 어쨌든 만나보고 결혼까지 밀어붙이려고요.
0: 엄마는 결혼시키려고 하는구나 빨리. 그래요. 그거는 이제 온전히 이게 엄마가 하라 그런다고 또 하는 거면 좀 아들의 의견이 좀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엄마한테 봐달라는 건 예, 연애가 처음인가?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여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같은 여자가 볼 때 엄마는 어때? 뭐 이렇게 해서 봐달라는 것 같네요. 그죠? 6484님 13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동안은 아내한테 제 생일을 챙기지 말라고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20주년도 지나고 나이도 먹어가니까 제 생일도 챙기고 싶어집니다. 다시 와이프한테 생일 챙겨달라고 얘기하고 주말에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요 저 자신도 신경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 그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이제부터 하세요. 예, 진작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을 찾아서 나한테 선물하면서 사는 게 예, 그게 행복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자, 생신 축하드립니다. 6484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13일 생일, 6월 13일 토요일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그 생일을 컬투쇼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 햄버거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햄버거 세트예요. 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고를 수 없어요. 햄버거 세트예요. 맛있게 드세요. 자, 1인분이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3721님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 생신 파티 겸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박 농사 짓느라 엄청 바쁜 요즘이지만 서울에서

0: 아이고 여쭤보시네.
1: 서울에서 오빠도 내려온다고 하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덕수 씨 68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0: 68번째 예, 그러시구나. 그럼 뭐 그렇게 이분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죠? 저보다는 좀 나이가 적으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해요. 68이시면 되게 젊은 아버지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덕수 저한테 형님이 되겠네요. 덕수 형님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자 다음 주도 이렇게 예약 문자 미리 받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은지 미리 보내주세요. 6월 20일이 되겠네요. 토요일 그때 계획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보내도 되고. 예. 그래요. 소개돼봐야 한 4개 정도 소개되는데 경쟁률을 잘 뚫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선물이 일단 소개되면 갑니다. 자, 다음 주 그 예약 문자도 미리 좀 받아보겠습니다. 샵에 1077 긴 문자는요 합쳐서 고릴라는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요. Back to the cult show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환기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Back to the Culture Show. 말 그대로 위에 여러분의 과거를 컬투쇼 안에서 과거

0: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시간은요 2019년 2월로 갈게요. 자, 2019년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2월 6일 수요일에 영화 극한 직업이 관객수가 개봉 15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왔어요. 와, 대박이죠. 야, 그땐 정말 기억이 납니다. 코미디 영화로는 6년 전인 2013년에 개봉했던 7번방의 선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극한직업 7번방의 선물 공통점은 바로 승용이 형이 다 주연이었다는 거. 예, 대단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진선규 씨 그리고 이한이 그리고 승용이 형 한 명 더 나왔는데 공명까지 나왔었나요? 아니요, 이동희 씨도 나왔었어요. 그때 다 출연을 해갖고 그때 막 그 덤블링 돌고 막 뭐 막 난리가 났어요. 영화 잘 되려면 그딴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막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천만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 출연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영화관에서 봤는데 딱 보고 나서 유승룡 형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천만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시사회 돌고 있더라고요. 막 배우들끼리 야야 태균인데 야 영화 봤는데 야 지금 이거 천만 갈 것 같아 태균이가 와 옆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금방 천만을 갔어요. 와 진짜 재밌었습니다. 자, 2019년 2월 24일 일요일에는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남우주연상을 라미 말렉이 수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객이 994만 아깝게 천만을 못 넘겼던 영화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에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했던 배우. 야, 이게 엄청나게 영화를 인기를 끌면서 우리 개그맨들이 많이 따라했는데 우리 컬트쇼의 패밀리 곽범이 또 개콘에서 이 캐릭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19년 2월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자, 이번엔 과거의 컬트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사연 집품 명품의 베스트 레전드 사연 그리고 학종식의 컬트쇼에 여러분 배꼽을 빠뜨리게 했던 그런 사연들을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ack to the Culture Show.
1: 자, 김영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 네.
1: 아버지는 유럽 축구를 가끔 보십니다. 유럽 축구가 최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거의 게임처럼 흥미진진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시죠. 지난번 월드컵 결승 같은 브라질과 독일 경기가 있던 날 결과는 독일이 7점으로 대승. 라이브 중계는 못 보고 케이블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연신 칭찬을 하시더군요.
2: 역시 최강들로 구성돼서 축구는 수준이 달라. 야, 잘한다.
1: 그쵸. 유럽 최강이랑 남미 최강이 붙었으니까 거의 뭐 결승이죠 뭐.
2: 역시 이게 바로 선진 축구지. 저 봐봐. 속도 어떻게 쭉쭉 왔다 갔다 그냥 공격 수비 전환이 빠르지 않냐? 야, 이게 공격하자마자 또 공격이야. 공격하자마자 또 공격이고. 대단해. 역시 오, 또 골이야. 골 풍년이네 아주. 아이쿠야, 이거 저 또 넣네. 뭐 찾다 못 골이야. 저거 봐. 아주 발만 갖다 대면 골이잖아요. 와. 축구 수준이 아주 그냥 레벨이 달라.
1: 저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거 지금 골모음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축구 하이라이트 편집 보면 그래요, 아버지.
2: 아, 그래?
0: 자, 이재환 씨의 사연입니다. 나와라는 제목이에요. 때는 2000년 무더운 여름 고등학교 한 교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힘들어하던 수업 시간에 제 짝꿍이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만화책을 낄낄거리며 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놈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니 야 정말 대단한걸?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깔깔깔하고 소리를 내서 크게 웃은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3: 누가 수업 시간에 웃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네. 야, 씨.

0: 무슨 놈 나와!
1: 제 친구는 한숨을 크게 쉬며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0: 너야 너! 어? 어쭈? 만화책을 봤어? 누가 수업시간에 그 만화책을 보내? 어? 웃겨? 어?
2: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0: 뭐? 죄송해? 다들 더워도 자꾸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그런데도 웃음이 나와? 어?
1: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자리에서 졸고 있던 한 친구가 긴장한 얼굴로 칠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0: 넌 뭐야? 너도 만화책 봤어? 너 뭐야 너?
2: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게
0: 이놈들이 더위를 처먹었나 이거. 엎드려!
1: 선생님 더더욱 화가 나가 두 친구 엉덩이를 다섯 대씩 때렸어요. 빡빡빡빡빡. 사랑의 매가 끝나자 둘은 힘겹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때릴 건 다 때려놓고 갑자기 우는 듯 웃음을 참는 듯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나온 친구 이름이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 웃음이 나와? 어? 웃음이 나오냐고? 웃음이.
3: 이름이 웃음이야?
1: 예. 네.
0: 너 이제 이상한 웃음이 나와?
2: 예, 네, 저요.
1: 이게 와 이름이 어떻게 웃음이라는 친구를 나오게 한 거죠. 웃자를 그죠? 웃기지 않으셨다면 콧방귀와 함께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컬트님들이 콧방귀 끼듯 말씀해 주세요. 어 재밌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4: 자 김금철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금철 씨요.
4: 때는 제가 100일 휴가를 마치고 군에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준비하는데 휴가 때 입고 나온 제 속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아, 내 팬티 못 봤어?
5: 팬티? 아니 그거 내가 잘 빨아서 잘 널어놨었는데 옥상에 없니?
4: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가 봤지만 저의 국방색 속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군 거는 국방색입니까?
1: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4: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파란색도 있고 브레이브맨 그죠?
6: 저는 공익이라 잘 모릅니다.
1: 너 그냥 싸제 입었구나.
6: 예, 저는
4: 아 공익은 또 군용을 안 입어요?
6: 아니요 훈련소만 있으니까 군용 있죠.
1: 네, 군용. 있지만 이제 훈련소 나오고 나면 이제 출퇴근 하니까
6: 예. 싸제 반스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예.
4: 축하합니다.
1: 네. 하얀색도 있고 다 있어요. 브레이브맨도 있고 뭐.
6: 하얀색도 있었네.
4: 아, 군에서 지급되는 게
1: 그럼요.
4: 여러 가지가 있군요.
1: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
4: 저의 국방색 속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복귀 시간은 다가오고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 어떡하지? 내 속옷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태 심각성을 모르시는 어머니는 평소 제가 입던 속옷을 툭 던지면서 말씀하셨어요.
5: 이거 입고 가.
4: 엄마 사제 속옷을 어떻게 입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
5: 아 그럼 어떻게? 안 입고 갈 수도 없는데.
4: 저는 그 반대로 국방색 비스무리한 색을 띠는 팬티를 찾아봤습니다.
1: 그런 게 있나?
6: 잘못 입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1: 그럼.
4: 허이 왜 이렇게 색깔이 다 알록달록한 거야 이씨. 급한 대로 아버지가 입으시는 흰색 민무늬 삼각 팬티를 챙겨서 남색 매직으로 칠했어요.
1: 아니 어떡하냐. 아니 물 빠질 건 어떻게 하려 그래.
6: 야 이거 좀.
5: 아 이거 넘어가는 거야. 아빠 속옷에 색칠을 왜 하니? 얘가 미쳤어.
4: 그럼 어떻게 해? 팬티가 없는데? 그렇게 저는 흰색 속옷에 매직으로 색칠을 하고. 급하게 입고 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색칠하느라 규정 시간보다 늦은 저는 복귀하자마자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빠져서는 이게 100일 휴가 갔다가 지각한 이등병은 네가 처음이야.
1: 아, 이등병이면 큰일 나지. 사제속옷 입고 들어오면.
4: 당장 가서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으로 튀어와. 네 알겠습니다. 저는 2시간가량 얼차려를 받았어요. 그날따라 날씨는 왜 그런지 비가 내렸고 녹초가 돼서 내무실로 복귀했는데
6: 비가 오면 안 되는데요.
4: 온몸이 땅과 빗물로 범벅이었죠. 황급히 옷을 갈아입는데 헐 제 팬티가 파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팬티가 왜 그래. 열심히 매직으로 칠했지만 그건 수성 매직이었고 빗물과 땀에 속옷까지 젖어서 색이 빠지고 있던 거였죠.
6: 아바타네.
4: 그날 저는 사제 속옷을 입고 왔다는 건 둘째치고 엽기적인 행동으로 더 큰 얼차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됐고 그날 이후 매직 팬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1: 매직 팬티. 매직 팬티. 이름 잘 붙였네 누가. 센스 있네. 야.
6: 매직 팬티. 매직 팬티.
7: 중요한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문유진 씨의 사연입니다.

0: 제 남자친구는 별명이 직장 이선생이에요.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직진하는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으면 바로 가는
1: 그런 직장들이 있죠. 네.
0: 처음에는 장이 좀 예민한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다퉜을 때였어요. 자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거짓말을 하냐고? 상황이 꽤 심각했어요. 이별을 결심할 만큼요.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다 갑자기 아 그래 아 됐어 아 그만 좀 해 나 똥 싸고 올 테니까
2: 저, 진짜요?
0: 어 진짜요? 아 그만 좀 해 나 똥 싸고 올 테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2: 미친놈.
0: 아니 하지만 얼마나 급한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긴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더니 콘서트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서 혼자 보고 나왔어요. 이게 똥 때문이라 기분 상해 할 수도 없고 엊그제도 심각하게 싸우는데 남친이 또 너는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너는 네 생각만 해. 어? 됐다. 이따가 얘기해. 나 똥 싸고 올 테니까. 그러면 똥! 똥! 똥! 참으면 안 돼! 똥! 화내고도 왠지 비참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꼭 똥 싸러 가는 남자친구 때문에 우프네요 하셨습니다.
3: 야 그래도 네가 너도 사람이야? 어?
0: 내가 뭐?
3: 야 진짜 가만있어 똥 싸고 올 테니까.

이야, 대망의 멋진 걸그룹이 데뷔를 이 시기에 했네요. 2019년 2월 데뷔곡부터 막 1위를 하고 난리가 났던 있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그룹의 데뷔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있지의 달라 달라. 이 달라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기 관리하는 거 있어요?
3: 네, 허약한 체질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 축구도 하고 저녁엔 엄마랑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해요. 체력을 키워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4: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 잘 챙겨 먹고요. 채소랑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군것질도 하고 싶지만 예쁜 피부를 위해서 참아요.
0: 자기 관리의 첫 걸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번거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 작은 하루하루가 나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Hall is in control.
2: 컬투쇼와 떠나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컬투쇼 Back to the 컬투쇼 Nice Back to the 컬투쇼 Wow, nice 자, Back to the 컬투쇼 자, 2019년 2월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쇼단원들은 이때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담들 한번 볼까요? 1729님 2019년에 대학 졸업 기념으로 알바로 번 돈을 모아갖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야, 이 대학 때 있던 걸 좀 한 번씩 배낭 여행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걸 못 해봤어. 아, 대학 때 바로 개그맨이 돼버려갖고. 예, 그렇죠. 그때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랑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힘들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냅니다. 자금이 풍족하진 않아서 식사는 거의 빵만 먹었는데 그때 기억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고 계속 일을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면서 뭔가 나한테 주는 선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짠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짬을 내서 나한테 좋은 선물들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729님 자 1190님 2019년 2월 친구랑 번지점프를 하러 갔어요. 친구 어머니가 친구 돈으로 개를 모셨는데 개똥을 타서 상의도 없이 동생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에? 개똥을 타고 동생한테 줘버렸다. 친구 화가 잔뜩 나서 번지점프를 하러 가자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막상 62m 위에 서니까 와 이거는 오줌이 아니라 막 똥도 싸겠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점프했었어요. 특별한 기억이네요. 와 번지점프 나도 안 해봤는데 이거 약간 오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느낌이 자이로드롬만 타봐도 그냥 아우 오 예 예전에 그 사이판이라는 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네 명이 딱 비행기를 타고 그 섬으로 넘어가거든. 와 진짜 장난은 치는 거야 그 파일럿이 막 이게 막 쭉 내려갔다 올라왔다

0: 하면 스탑 스탑 헤이
1: 뭐 그럴 땐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 자 8659님 친구랑 단둘이 필리핀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 다녔던 기억이 또 평생 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오.

0: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back to the culture show.
1: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거래처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사장님의 모친이 별세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아이고야.
1: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더군요. 핸드폰으로 문구를 찾아보다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문구가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하필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와서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문구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3: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2: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3: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본 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입니다였는데 가다가 생각난 게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2: 괜찮아요.
3: 둘 다 괜찮아요.
1: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멘트가 아닌 것 같았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 회장님과도 잘 아는 분이셔서 더 조심스럽고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 그래 조용히 속삭이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2: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꼭 뭔 말 하려고 그래
3: 그냥 눈빛으로 하면 되는데
1: 해야 될 것 같잖아 가면 네. 해야 될 것 같잖아 생각하고 들어가서 고인에게 명복을 비는 절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주와 맞절을 하고 조용히 말했어야 되는데 긴장해서 목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신발이 크시겠습니다.
3: 신발이 크시겠습니다.
2: 신발이 크시겠습니다.
3: 아유, 뭔 소리예요? 그게?
2: 아유, 발이 280, 90이래.
1: 말을 내뱉고 저는 당황했고 상주분도 순간 피식 웃으셨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쳤어요.
2: 아, 신발이.
3: 신발이 크시겠습니다.
4: 저 발이 컸을 수도 있어요, 상주가.
2: 자, 익명입니다. 남자분이 보내셨어요. 놀았던 임산부라는 제목입니다.
1: 어?
2: 오늘 또 임산부가 온 기념으로 좀 놀았던 임산부입니까? 아, 안 놀았던 임산부래. 제 와이프는 임신 세다.
3: 예, 처음부터
2: 아, 시작부터
3: 세네요.
2: 너무 세네요.
3: 처음부터
2: 시작이.
3: 지금 예.
2: 첫 줄 세죠.
3: 첫 줄 좀 센데.
2: 아, 예. 네. 아, 익명으로 보낸 이유가 첫 줄에 바로 나옵니다. 제 와이프는 임신 전에 꼴초였습니다.
3: 9만원이요? 아, 9만원이에요.
2: 저는 여기까지 10만원이에요.
3: 첫 줄에 9만원이에요. 저는 9만원이에요.
1: 저도요?
3: 첫 줄 9만원 시작합니다. 예.
2: 제목에 이어서 바로
3: 네네네네. 예,
2: 완전히 깨쳐 놀았던 임산부였어요.
3: 예. 네네. 집중되네요.
2: 반전이 있습니다.
3: 네네.
2: 엄마가 될 때는 갑자기 찾아온 임신 소식과 동시에 금연에 들어갔고 역시 엄마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씩 담배가 생각난다며 손가락으로 담배 피우는 시윤용을 합니다.
3: 아, 액션만. 네.
2: 네. 아, 여보야. 아, 뱃속에서 아기가 놀라겠다.
5: 괜찮아. 진짜 피우는 것도 아닌데 뭘.
2: 그래도 태교에 안 좋을 것 같다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내가 뱃속에 있는 복동에게 말했어요.
5: 복동아, 엄마 라마주 호흡하는 거야. 담배 피우는 거 절대 아니야.
3: 비슷하네.
5: 오해하지 마, 라마주 호흡이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는 미칠 것 같아요. 그래?
2: 아, 여보 고생이 많아. 꾹 참고 끝까지 금연해야 된다 하셨네요. 짧은 아. 사연이었어요.
6: 윤지성 씨,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병 걸렸을 때네요. 당시 저는 만화에 빠져서 학교 갔다 만화방 갔다 이거 봐요. 학교 갔다 만화방 갔다를 반복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군대 간 저희 형이 책을 뒤지다가 형의 책에서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돈을 발견합니다. 한눈에 봐도 액수가 꽤 되어 보였죠. 만화책을 빌릴 돈이 없었던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 만 원만 가져갈까? 아니야, 걸리면 맞아 뒤질 거야. 만 원 정도면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반복하던 저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만 원을 훔치기로요. 역시 중증에 걸려있죠? 네. 그렇게 만 원을 훔친 저는 며칠 뒤 또 형의 책을 열고 말았어요.

0: 아씨 만 원만 더 가져갈까? 그렇게 저는 형이 휴가 나올 때까지 모두 3만 원을 훔쳤고 그의 비례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침내 형의 휴가 날 집으로 들어오는 형의 웃는 모습과는 달리 저는 우울한 낯으로 형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형의 방에서 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전 순간 망했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형의 방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그러자 형은 웃으면서 제게 편지를 건네더군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찬우야, 너의 피 같은 돈 10만 원을 쓰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은 나중에 아빠가 돈 벌어서 반드시 갚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0: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우습기도 하고 안도감이 들더군요.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려줬네요.
2: 배달 알바를 하다가 글쎄는 익명이고요. 남자분이시네요. 전 배달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며칠 전 모텔로 치킨 배달할 일이 생겼었고 302호 앞에 도착해서 음식을 놓고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근데 요청사항에 배달 완료 후 노크를 두 번 해주세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몇 걸음을 뗐는데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치킨에 맥주까지 배달을 했거든요. 아 한바탕 깜빡할 뻔했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주류가 있을 경우엔 신분증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사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3: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그래. 다시 302호 방 앞으로 돌아가는데 302호에서 한 남자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와서
3: 나하.
2: 순식간에 음식을 가져가려던 순간 저랑 딱 마주친 겁니다. 놀란 그 남자는 소리치며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사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3: 아 안돼 사인 받아야 되는데.
2: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그러더니 남자가 이러는 겁니다. 너 설마 유부녀였어?
3: 응? 지금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4: 찬주로 운전.
2: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남자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아서 문 안쪽을 향해서 말했죠. 아니 저기 그냥 신분증 아씨 경찰이세요? 근데 저는 진짜 유부녀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죄가 되나요? 경찰이라니 그게 무슨 일이야?
3: 뭐야 이게?
2: 넌 가만히 있어! 아니요 저 배달 음식에 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돼요. 잠시 후 남자는 가운을 걸치고 나와서 신분증을 보여주더군요. 겨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치고 돌아서는데 안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유부녀라니. 아이 갑자기 시커먼 남자가 들이닥치니까 놀라가지고 그랬어. 아 누가 배달기사인 줄 알았느냐고. 아 미안해. 어? 아 몰라 저리가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3: 야 이거 무슨 코미디 연극. 근데 막 서로가 오해를 하고 오해하고 막
2: 그렇죠,
3: 오해를
2: 그렇죠.
3: 막 엮이고 그런 연극. 옛날에 라이어 연극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5: 장원혁 씨. 똥 싸다가 생긴 일.
6: 아우 재밌겠다.
5: 저형부터가 일단 8만 원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6: 그렇죠.
5: 2018년 10월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대변기 칸에 들어가 기분 좋게 힘을 주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더니 후다다닥 하면서 옆 칸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와 동시에 기관총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놓은 것 같 했는 놓은 듯 했는데요. 저는 집중력이 깨져버렸습니다. 부다다다다닥 소리가 난 뒤 이번엔 그분이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오래 참았다가 변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행동은 제 남아있던 집중력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귀를 모으는 듯 갑자기
3: 시동 거는 거 시동 거는 거지
5: 하는 약한

0: 지금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온 힘을 다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발사!
1: 미쳤어. 이거 똥 싸면서 뭐 하는 거야.
0: 아이고. 그러고 그리고 물소리가 퐁당 들렸어요. 어휴. 아니 그분은 그 후로도 발사!
2: 퐁당.
0: 퐁당. 발사! 퐁당. 이렇게 똥을 쌌고 옆판에 있던 저는 집중력이 완전히 깨져버려 중간에 화장실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 그런 게
3: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범상치 않은 답안지. 동탄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우리 학원에는 범상치 않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있는데요. 3학년 국어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나자로 시작하는 말은 이게 국어 문제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많은 아이들이 나무를 썼고 나이테나 나무 늘보를 쓴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나이트.
4: 어?
5: 초등학생이
6: 아. 초등학교 3학년.
5: 나이트. 알기 쉽지 않은데.
3: 나이트.
1: 나이트는 지금은 다 클럽이고 예. 나이트는 우리 시대에.
3: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 일단은 밤을 의미하는 나이트겠지.
5: 아, 그렇지.
4: 그럴 수도 있죠.
3: 네. 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는 아자로 시작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이번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빠, 아기 이런 답을 썼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친구 답을 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주버님. 초등학교 3학년.
5: 아주버님?
3: 아자로 시작하는 말에 아주버님. 아주버님.
4: 엄마가 하는 말 중에.
3: 그런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휘가 범상치가 않아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 아이 답에 왠지 모를 기대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공공공자로 시작하는 말은 공부가 제일 많았고 공책을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진단.
5: 진짜 어르신 같다 어르신.
3: 아, 이 친구는 어떤 인생을 사는 친구일까요?
5: 공진단.
4: 얼리 크리에이터네요. 얼리 크리에이터. 예, 네, 범상치 않은.
5: 내가 보기엔 엄마가.
7: 김희진 씨가 보내셨네요. 김희진 씨.
8: 며칠 전에 엄마랑 홈쇼핑을 보는데 비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자 저거 살까? 비데를 왜? 아니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팠는데 뒤에 손이 안 닿더라고. 근데 비데도 여러 종류라 직접 체험해봐야 돼. 그렇게 엄마의 비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야 백화점엔 다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얘. 그래? 엄마 체험해봐. 화장실을 몇 군데 돌아보신 엄마는 비대
7: 이제 비대 중이신 거예요?
9: 아, 어떻게 체험?
8: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오시더니 유레카를 외치셨어요. 야야야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엄마는 바로 고객 상담실로 가셨습니다.
10: 네 고객님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8: 예 비대 좀 살려고요.
10: 네?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비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8: 왜 안 팔아요? 저기 3층 화장실 맨 왼쪽 칸에 있는 그 비데를 사고 싶은데 내 똥꼬에는 그게 딱이에요.
10: 아, 예, 고객님 그건 판매용이 아닙니다.
8: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저기 매일 와서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엄마를 말며 백화점을 나왔고 홈쇼핑에서 봤던 비데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 아니야. 소리도 다르고 촉감도 달라. 결국 그 비대는 환불을 해버렸고 엄마는 그 후로 매일 백화점 3층 맨 왼쪽 칸으로 가십니다. 아! 이 느낌이야!
5: 이렇게
9: 그게 마음에 드셨구나. 네.
7: 아, 비대도 궁합에 딱 자기가 맞는 게 있긴 있죠.
1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2: 가격이

0: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맛닦고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2: 케어 원해요?
0: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유토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자, 광고까지 잘 들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2023년으로 갑니다. 6월 달로 가볼게요. 자, 그때 어떤 영화 개봉을 했었냐면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개봉을 했고요. 난 안 봤어. 관객이 724만 명이나 들었다. 오, 많이 봤네. 불, 물, 공기, 흙 네 개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정과 그런 사랑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OST 중에서 라우브의 Steal the Show가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는 나는 이 노래도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2023년 6월 우리 쇼더런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추억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2023년 6월이에요. 자, 샤병주시오시면 기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히트했던 노래 하나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가죠. 바로 라우브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OST.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Steal the Show. 이거 듣고 3, 4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프레스
10: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9: 뉴바옴
10: 운동할 때도
9: 뉴바옴
10: 당 건강에도
9: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그러면 지금 뉴스타츠 카운티쇼 토요일 3부가 시작됐어요. 3부예요, 3부. 3부예요. 예, 사랑의 콜센터 토요일에 텐션 남매 우리 랄랄 역시 나오고요. 딕펑스 김태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싱어송라이터가 나옵니다. 싱송라가 나오는데 자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SBS 서바이벌 오디션 K-POP 스타예요. 거기 시즌 5에서 준우승을 했어. 자 이거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OST 그 중에서도 사극 OST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쪽에 또 대가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누굴까요? 자 마지막 힌트 문어 정답입니다.
1: 나는 문어.
0: 문어의 꿈을 부르는 가수 안예은 씨가 나와요. 자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 세 분 만나서 함께 신나게 놀아봅니다. 자 우리 방청객들이 함성 소리 갑자기 들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7: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6: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11: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주사.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두시타츠 커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해, 세탁 전문 기업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꽃배달 전문업체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만관의 주식 라이브쇼 사랑해 콜센터. 오, 나이스. 자, 토요일 텐션 넘에 사랑의 콜센터를 지키고 있는 딕펑스 김태현 그리고 서빈이 엄마 랄라.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오늘 텐션이 좋네요.
0: 아, 정말 우리 좋아요.
2: 네. 아, 최고야, 최고.
1: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이 방청객의 분위기 따라 우리 연예인들은 좀 이렇게 뭔가
1: 솔렁이잖아요.
0: 아,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해주면 저희도 훨씬 더 또 배로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서바이벌 오디션 K-POP 스타 시즌 5 준우승을 차지한 이분은요. 당시 심사위원의 넘치는 극찬을 들었는데 양현석 씨는
3: 예, 이미 완성된 예술가 같다.
2: 형제 모사입니다.
0: 박진영 씨는 가사, 멜로디, 편곡까지 내가 만나고 싶은 소울이 넘치는 가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아, 그죠.
0: 안예은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사 작곡 다 되는 싱송라, 싱어송라이터 전국민 애창곡
3: 나는 문화 꿈을 꾸는 문화
0: 안예은. 1년 반 만에 컬투쇼를 찾아주셨습니다.
4: 예, 오랜만에 뵈어요.
0: 살 빠지신 것 같아요.
4: 네, 그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감량을 조금 했는데
1: 빼신 거구나.
4: 그거를 보고 나니까
0: 예.
4: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1: 야, 훨씬 마음에 드네요.
0: 네,
2: 다르죠. 카메라에서 다르죠.
4: 네, 달라요. 다르고, 네, 맞습니다.
0: 아, 훨씬 더 또 이렇게 날씬해지고 귀여워지신 것 같고.
4: 감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만에. 어떻게 지냈어요, 1년 반 동안? 바쁘게 살았죠?
4: 예! 감사하게도 바빴고요.
0: 음악 만들고.
4: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규 5집을 또 발매를 하게 되었고.
0: 아, 정규 앨범 준비하느라 오래 걸렸겠구나. 네,
2: 얼마나 좋을까? 예,
4: 진행 것 같습니다.
0: 야, 네. 빨리 다 들어보고 싶어요.
2: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디가 찐팬이에요.
0: 완전이죠, 완전.
2: 네, 노래 나올 때마다 진짜 좋아하시고, 전 나는 문어를 한 1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컬투쇼에서.
1: 예. 여기서도 많이 불렀죠.
2: 서빈이한테는 뭐 하루에 30번씩 부르고요.
4: 정말 감사해요.
2: 너무 좋잖아요.
0: 자, 말씀하신 대로 안예은 씨 정규 5집이 발매됐습니다.
1: 요즘 시대에 정규 내기가 정말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0: 야, 정규를 냈다는 것은 몇 곡이나 들어갔어요?
4: 이게요.
0: CD 1, 2네?
4: CD 1, 2인데 요거는 지금 발매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0: 네.
4: 요 CD 1에 있는 게 이제 5월 28일에 공개가 됐고요.
0: 그거고.
4: 나머지는 6월 18일에 공개가 될 거고.
0: 아~
4: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신곡 9곡이랑 재발매곡 8곡 해서 총 그 뭐시기냐?
0: 뭐시기냐?
2: 야, 그 더하기 17곡이냐?
4: 곡입니다.
0: 17곡이고.
4: 아, 여기가 신곡이고 여기가 재발매곡이군요.
0: 그러니까
4: 예, 그렇네요. 네, 네.
0: 앨범 타이틀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4: 맞습니다.
2: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1: 이게 무슨 네. 뜻이에요? 그렇게 나쁘진.
0: 그럼 좋지도 않다는 얘긴가요?
4: 아니,
2: 나빼.
4: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제 앨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저의 나름의 뽐냄이라고

0: 최선이에요.
1: 네. 최대의 자랑.
2: 최선의. 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 약간 이 정도.
3: 제 음악 이번에 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2: 네, 네. 그 정도입니다.
3: 와,
2: 네.
3: 신곡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 예, 신곡이 9곡입니다.
3: 아니 근데 타이틀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 타이틀곡은 여기 디나이라고 적혀 있는
3: 디나이.
2: 친구가 타이틀이에요. 네.
0: 다 작사 작곡을 직접 하셨나요?
3: 아, 그럼.
2: 아, 맞습니다.
4: 네. 곡을 다 쓰시니까. 오~
3: 작사 작곡의 편곡에 뭐 다 하셨겠죠.
2: 그렇죠.
0: 아, 대단하시다 진짜.
2: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네, 다 이제 애정이 갈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직접 쓴 곡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이제 마음이 쓰이거나 정말 이거는 나의 네네. 뭐 영혼을 갈았다라든지 그런 곡이 있나요?
2: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트랙의 앨범을 작업할 때는 제일 마음 놓고 제 취향대로 제 멋대로 쓴 노래에 조금 마음이 가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직 요 중간에 클리셰부터 낭만까지 요 네 개가 예. 공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 저기서 이제 클리셰랑 릴리 오브 더 밸리라는 친구들한테 마음이 조금 가고 있습니다.
3: 아, 클리셰 릴리 오브 더 밸리.
2: 네.
3: 야.
0: 되게 조금 약간 제목만 보면은 약간 좀 몽환적인 것 같아요. 약간 안예현 씨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좀 한국적이잖아요.
3: 그치, 맞아요.
0: 서정적인 느낌도 강하고 몽환적인 느낌도 강한데 그 이번 노래도 그런 느낌인가요?
2: 클리셰랑 릴리 오브 더 밸리는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
0: 해야죠. 그냥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만든 사람이 못하면
2: 그냥 뭐랄까
0: 알 수가 없지.
2: 그러니까요.
3: 아, 들어보라는 거지 그냥.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들어보라.
0: 설명을 해줘야지.
4: 장르를 뭔가 딱 얘기해가 애매한 거지.
2: 맞습니다.
0: 어떻게 알아.
4: 맞죠 맞죠.
2: 그냥, 네.
3: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알겠습니다. 클리셰랑 릴리 오브 더 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약간 뮤지컬스러운
4: 그래 계속 변하니까.
2: 그리고 나머지 두 트랙 무언과 낭망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무 기다려주셨던 사극풍의 발라드.
3: 야 이거
2: 예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3: 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네. 아 그러면 디나이라는 곡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2: 저거는 완전 락이에요.
3: 락이에요.
0: 다양하구나.
2: 네 다양하게 준비해.
4: 다양한 장르.
3: 자 그럼 안예은 씨의 신곡을
2: 네
3: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안예은 씨 보면 좀 뭐 나이 연배 차이가 좀 있지만 그 김수철 형님 느낌이 좀 나.
2: 감사합니다.
3: 천재잖아요, 천재.
0: 노래랑 다
3: 그분 만드시고 직접 노래 부르시고
0: 맞아요,
3: 막
0: 맞아요.
3: 영화 음악 무슨 음악 엄청 잘 만드시는 천재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지금 그 천재끼가 딱 있으셔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규 앨범 디나이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야, 강렬한데요?
2: 딱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안 예은 노래다.
3: 그리고 확실히 압도되는 게 있어요. 항상.
2: 예은 씨 목소리를 노래는. 들으면 저는 그 진짜 악기 같다고 하는 게 지금 아쟁 같아요. 아쟁.
3: 그래. 쫙쫙 이게.
2: 와 느낌이. 소리가 통이 원래 락을 하셨어요?
0: 락을 좋아함.
2: 아.
1: 아, 막 노래 막 노래만 이렇게 하고. 하고.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1: 와, 아니 이거 박자가 너무 미쳤다.
0: 에이, 감사합니다.
2: 리듬감도 좋고
1: 그냥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2: 맞아요. 와 미쳤다라는 문제가 쏟아졌어요.
0: 미쳤다고 해.
2: 감사합니다. 문제가 엄청 많이 왔는데 사구육사님 안예은 이번 노래도 미쳤다 너무 좋아요 물결.
3: 네 또 삼사삼사님도 안예은 미쳤다 너무 너무 좋아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미친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1241님 안예은님 너무 노래 너무너무 미쳤어요 대박.
0: 아 감사합니다.
1: 2936님 직접.
0: 네 2936님께서요 노래 자체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안예은님 너무 멋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되게 강렬한 어떤 뭐 뭐랄까 액션 영화에도 좀 어울릴 것 같고
3: 그렇다.
1: 악을 응징하는 어떤 그런 영화에도 어울릴 것 같고
2: 뭐 내 자아랑 싸우는 느낌이에요 뭔가 느낌이 내 자아랑 그래 내가 미쳤다고 해라 그래 나중에 내가 미쳤다 그래 미쳤다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1: 아 세상은 진짜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2: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네네
1: 네, 다 미쳤어요. 나도 미쳤어.
2: 그래 미쳤다.
1: 자 오늘 안예은 씨 새 앨범을 가지고 온 안예은 씨와 함께 사랑의 콜센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그냥 컬투쇼 문자 게시판에 아무 문자를 뽑아서 그냥 읽어드리고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네.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전화를 받으면 바로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0: 네
3: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저희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나이스.
2: 어허 하지만 모르는 분으로 가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전화 받고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끝까지 노래를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시면 미션은 실패.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1: 자 사랑의 콜센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역시 라라. 우리 서빈이 엄마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2: 오늘은 이면정님의 사랑은 봄비처럼 겨울비처럼.
1: 너무 좋지 이 노래.
2: 준비했습니다.
1: 자 후보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은 씨부터 하나씩
0: 읽어요. 예, 1082님께서요. 저희 아버지는 장면 센스가 끝내줍니다.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였어요. 성은 강, 이름은 아름답고 지름맞다고 해서 강아지. 강아지가 여름에 출산을 해서 9마리를 낳았는데 동네 이웃분들이 한 마리씩 데려가고 딱 3마리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3마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초복, 중복, 말복.
2: 진짜 간단하다.
0: 3마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장명이 필요한 때가 왔는데요. 강아지의 손주 이름이 궁금하다면 사연 또 적겠습니다.
1: 오 전화하고 싶게 만들어주는데. 강아지의 손주 이름.
2: 손주 이름 우리가 지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네.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누가 또 애를 낳은 거지.
0: 그런가 봐요.
2: 네. 네 다음 문자. 8607님 일하면서 컬투쇼를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요. 컬투쇼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
1: 왜?
2: 6월 4일 저희 어머니께서 안산 고대병원에서 택시를 타는데 가방을 두고 내리셨대요. 안타깝게 차량 번호를 모르신다는데 검은색 천으로 된 여성 가방입니다. 듣고 계신 쪼단원들 도와주세요.
0: 이분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이분은 전화 가방을 찾았네 어떻게 됐네.
3: 그러니까
2: 컬투쇼가 경찰서보다 빨리 찾아줘.
1: 문자를 놓쳤네. 네. 이게 생방 중에 우리가 문자를 네. 많이 체크했다면 계속 가방 찾아달라고.
2: 맞아요.
1: 이미
2: 5일 정도가 지나가지고
0: 많이 지났네요.
3: 자 그리고 또 9937님 컬투쇼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나도 통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저한테도 전화 주세요.
1: 토요일 날 3시 42분에
3: 아니 그냥 전화해달라고.
1: 이분 낚는 거야.

0: 머리를.
1: 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이거 무조건 성공인데.
2: 콜센터 할 때였네.
1: 아, 그러네. 근데 네, 전화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
0: 그럼 아, 여기다 할 거예요?
1: 여기다 해도 되고 첫 번째
2: 아, 다 아, 괜찮아서
1: 손주 이름도 괜찮고 강아지
0: 강아지의 손주 이름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 뭐, 가방을 아, 찾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1: 가방도 그렇고 어. 저도 또 고향이 안산이라 어. 아, 참 정말 어떻게 하지? 하라고요 알아서? 네? 이게 라이브거든요 진짜 어디다 할까요? 강아지? 오케이 강아지 먼저 해볼게요
0: 예 강아지 먼저 손주 이름 강아지 사실 장면 센스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막 대충 짓는 것 같잖아요.
2: 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0: 예, 예. 강아지가 강아지를 해. 예, 예, 예. 자, 108이니까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전화 오는 걸 몰라요. 이름은 이종범 씨네요.
1: 이종범 씨.
0: 예, 예.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이종범 씨. 강아지 이름을 강아지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이도 있고 손주 이름이 궁금하면 전화하라고 아주 그냥 아주 궁금하게 사연을 보냈대.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저는 랄랄이고요. 강아지의 지르르 맞다고 지인데 저도 지르르 맞아서 랄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시면 또 상품을 드려요. 알고 있죠? 이것도 라이브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큐!
2: 와. 깔끔하다.

0: 뭐 멘트부터 노래까지는 완벽했는데 놀라지 않고 전화를 만약에 끊어버렸으면 실패지만
1: 맞아요.
0: 자, 전화를 끊지 않고 과연 선물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2: 이종범 씨?
3: 네?
0: 예! 성공!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 성공. 종범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 컬투쇼예요.
3: 예, 압니다.
0: 아, 아, 네, 근데 강아지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아버지가?
3: 아, 좀 귀찮으셨는지.
0: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
4: 나도
0: 그래.
4: 귀찮아 보였어요.
0: 초복, 중복, 말복도 좀 여름에 낳나 애들을?
3: 네, 그때쯤 낳아가지고. 아,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짓다고 하더라고요. 아,
0: 손주 이름 궁금해요.
4: 강아지가 임신했어요?
1: 초복, 중복, 말복 중에 누가 임신을 한 거예요?
3: 아, 저기 어릴 때라서 세 마리 다 임신은 했었고요.
1: 네.
3: 다 암컷이어가지고.
4: 오.
3: 네.
4: 그럼 어떻게?
3: 그냥 초1, 초2, 초3 이렇게 지었고. 예? 너무 많이 나가지고.
4: 그러면은 중복인의 손자는 그럼 중1, 중2, 중3이고 네. 말복인에는 고1, 고2, 고3이에요?
3: 아, 말복이는 또 그렇게 안 찍고 그냥 말일 마이 삼 이렇게 쓰고 있어요.
0: 말일 마리 말 삼.
4: 말일 네. 마리 말 삼이요?
1: 아 웃긴다. 네.
5: 귀찮으신 걸로.
0: 야.
5: 귀찮으신 걸로. 예. 아 세상에.
0: 저 너무 아니, 웃긴다.
4: 아니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5: 너무하신.
3: 아니 아버지의 창의성이. 네.
0: 야 아버지 성격이 좀 급하시죠?
3: 아버지요?
0: 네.
3: 네 충청도 해가지고.
0: 아 충청도.
1: 충청도.
0: 아유 그냥 강아지로 해. 네. 아유 초일.

0: 조삼으로 하면
1: 되지. 조삼으로 하면 되지.
0: 원투쓰리 하면 되지 뭐 가나다라로.
1: 가나다라. 초일 초이 조삼은 학년을 올라가지 않겠네요.
2: 매년 초일이요.
1: 내내 초일로 사는 거야. 아, 웃기다. 중일 중이 중삼도 그렇고 고등학교 못 가는 거야.
2: 예.
1: 예. 예.
0: 에, 소수가 아, 너무 많아지면 알파벳으로 해봐요.
2: 아이 그럴게요.
0: 알았어요.
1: 아, 재밌구만요. 네. 아이고 혹시 이종범 씨 결혼하셨어요?
2: 아, 저도 아들 둘이에요.
1: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2: 아, 저는 평범합니다. 하진 우진이에요.
0: 아, 하진이 우진이 하일 아, 우일 아니어 다행이네요.
1: 네. 네. 다행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종범 씨네. 아, 어떻게 예. 이종범 씨라고 이름을 줬을까?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또 야구
3: 예예예. 예,
2: 아 원래 여기 등록하러 가셨을 때 아버지가 종범이 아니었대요. 종철인가였다는데
0: 예.
2: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범 됐다 그냥 하래요.
1: 이게 뭐예요? 원래 종철 이름을 지어갖고 갔는데 왜 종범이 된 거예요?
0: 헷갈렸나 보지 신고할 때.
3: 보니까.
0: 그냥 아, 한, 보니까 됐다니까 그냥
2: 한자를 썼는데 아, 종범이라고 했대요.
1: 그냥 얘 종철로 이름을 받아왔는데 중간에 막걸리 한잔 걸치고 그러니까 뭐였더라? 에이 종범, 그냥 종범이래요.
0: 종범인가 종범인가 장범인가.
1: 네.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0: 예, 예. 아, 뭐 아버지한테 할 말 없어요? 토요일에 나가는데 방송.
2: 아버지 사랑합니다.
0: 예. 종범 씨 전화 진짜 끝까지 안 끊고 제 노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합니다.
2: 아우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되세요.
0: 행복하셔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초일 초이 초삼이도 잘 챙기고요.
2: 예.
1: 자 이렇게 해서 랄랄은 성공. 아 재밌네.
0: 아 다행이다.
1: 네 이제 4부로 넘어가서 김태현 씨, 안예은 씨 두 분의 노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로 넘어가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
1: DJ도 웃고 샤칼라
2: 붐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

0: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여름이 다가오면서 작은 부채 하나씩 챙기는 분들이 계시죠? 스페인에서는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 스페인에서 귀족 여성들은 부채를 여는 방식이나 움직임으로 은밀하게 감정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채 끝을 입술에 대면 키스하고 싶다.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결혼했다는 의미였다고 하죠. 또 부채는 플라멩코에 꼭 필요한 소품으로 무용수들은 화려하게 꾸며진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면서 리듬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전통 부채인 아바니코는 여름 필수품이자 열정적인 예술의 상징, 하나의 소통 방식인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사랑의 콜센터 안혜원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재밌죠? 안혜원 씨, 날라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 진짜 어떻게 하는지. 쉽지 않을 거예요, 연 씨.
0: 우리 랄라 씨가 요즘 화제인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오정세 주연의 영화 와일드싱에 출연을 했었어요.
2: 오, 핫한데.
1: 옛날 아우 그 본의 뭘 그렇게 크게 웃어? 본의 아니게 성형 전인데 이게 그 옛날 그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일이니 지금?
0: 아니 너, 그러고 보니까 코가 다르네.
1: 아니 저게 아니 왜 웃는 거야? 아니 리포터야 리포터고 아니 봐도 아 내가 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영화에서 리포터 역을 맡았는데 옛날 그 컨셉 느낌이라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 트라이앵글을 모셨는데요 이번 일지성을 맡으신가요? 야 이런 느낌으로 예, 촬영을 했어요. 예.
0: 야 요즘 화제잖아요 이 영화.
3: 맞습니다.
2: 그래.
1: 예, 코미디 영화여가지고 이게 작년 한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미리 촬영을 하고 막 회식도 하고 막 고사도 지내고 그. 첫 영화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엄청.
0: 아, 그랬네. 네. 성형 전 예전 얼굴의 마지막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1: 이 사람은 살아 있고요. 네. 네. 코랑 눈 밑질을 했어요.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0: 금방 끝났지, 근데 촬영 많이 안 걸렸지.
1: 아, 금방 하죠. 금방 하고 회식이 10시간 정도 있고.
3: 아이고.
1: 한 10분 찍고 이제 10시간 동안 회식하고 고기 먹고.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
0: 지금 한번 영화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1: 네, 코미디 영화예요.
0: 자, 안예은 씨가 201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3: 맞습니다.
0: 예은 씨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3: 예, 이제 10년이 되었어요.
0: 와, 10년. 네. 오, 포스터가 네. 겹경사네요.
2: 아, 이름 잘 지었다.
1: 잘 지었다.
3: 10주년이기도 하고 그 정규집을 마침 이때 또 발매를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제발 좀 언니 정신 차리고 뭐 넓은 데서 좀 해주세요 라고
1: 정신 차리고
3: 정말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넓은 데서 하겠습니다 라고 화끈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자리가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20일 토요일은 6월 20일 그리고 6월 21일 양일간 성신여대 운정그린 캠퍼스 대강당에서 하고요. 20일은 정말 감사하게도
0: 몇진 됐어?
2: 몇 진이구나.
3: 임박입니다.
2: 빨리 해야 돼.
1: 빨리 해야 되네. 이거 들으면 바로 해야 되겠다. 자, 끝나겠다.
3: 21일 중요합니다. 21일 아직 조금 이제 임박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제 끈적끈적하다 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이현 씨 단독 콘서트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크리스마스마다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는 공연이 매 크리스마스에 있긴 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 단독 콘서트는
1: 거의 4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0: 날개가 천사처럼 남아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날개 잃은 철사를 이제 만들어 주세요. 네.
2: 좋습니다. 자, 많이들 가지시고요. 예, 사내 컨셉 두 번째 주제하겠습니다. 띠방 스킴 태현. 박원의 노래를 준비했네요.
3: 네, 슬픈 노래. 박원의 노력.
2: 노력. 아우, 너무 좋은 노래이기도.
3: 가사가 너무
0: 사랑으로 슬퍼요. 노력한다는 게 되니 노력으로 그래. 사랑을 하는 게.
2: 아, 이렇게 잘 끌어올리는 분위기 다운되기 참 좋은 노래죠.
3: 그러니까 분위기가.
0: 아, 근데 노래 진짜 좋잖아요.
3: 그쵸,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 예,
0: 그거. 나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많이 들었었어.
3: 다들 이별 때 또 많이 듣는 노래죠.
0: 전남친.
2: 후보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3: 6534님.
2: 예, 예, 예, 읽어주세요.
3: 네, 친구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김태균님을 뵀대요.
2: 나이스.
3: 인사를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고 하길래 제가 컨트쇼에 문자로 대신 인사드린다고 했어요.
0: 네.
3: 대신
2: 이게 언제 보낸 거지? 6월 1일. 1일. 네. 아, 그러네요.
0: 그럼 다 제보가 와요.
2: 최근에 갔었거든요.
0: 왜 갔습니까?
2: 2주 전에.
0: 왜 갔어요?
2: 그냥 가족들이랑 갔었어요.
0: 거기서 뭐 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2: 쇼핑?
0: 좋겠다.
2: 쇼핑? 저녁에 또 이제 시부야 그 뒷골목에서 아하. 맥주 차.
3: 아, 너무 좋지.
2: 거기 야장 있잖아요, 야장.
0: 예, 여름이니까 또.
2: 너무너무 좋았어요.
0: 맥주가 너무 맛있잖아. 예. 예.
2: 제 인별그램 그 최근 사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딱 이렇게 맥주 마시고.
0: 아, 싫어요. 놀라야겠다. 질투 나잖아.
1: 855 하나번님께서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영어대회에 나갔는데 방금 상 받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있대요.
0: 미국까지?
2: 야, 무슨 초등학생이.
0: 그러니까요.
2: 어디야?
1: 2년 후 왕중왕전도 있다는데 그땐 제대로 연습해서 대상 노려봐야죠. 고생한 아들이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네요. 아, 해주셨습니다.
2: 대단하다. 네, 네. 진짜 잘하는 분이 연습도 했다는데 네. 깨알 같은 자랑이네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어디 해볼까요?
1: 공부도 안 했는데
3: 여기 해볼까요?
0: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렇게 여기 미국을 가고 그래.
2: 애가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
0: 나는 미국 가려면 아우 너무 힘들어 나는.
3: 제대로 자랑하실 수 있게 여기도 한번.
2: 해볼까요 여기?
3: 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0: 노력. 박원의 노력.
4: 딱이다.
0: 노력.
2: 노력 왕중왕전 가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지?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자, 김한나 씨네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데
0: 네네. 2년 후에 왕중왕전
2: 김한나 씨죠? 이렇게 아들이 영어 대회에서 네, 상 받았다고요?
0: 축하. 영어로 말해봐. 영어로.
3: 제가요?
0: 냅다 영어로 해봐.
2: Hey, 한나 김.
0: 엄마는 끊을라나?
2: 태현 김.
3: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나 씨, 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최근에 영어 대회 나갔는데 아니 연습도 안 했는데 1등을 해가지고 네, 뭐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 뭐 2년 후에 왕중왕전 막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들으시면요 제가 선물도 드리고 자랑할 기회도 좀 더 드릴 테니까.
2: 저
3: 뒷번호 김태현입니다.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끊으면은 선물이 없습니다. 끊지 그래. 마세요.
0: 이 사람 가수예요.
2: 예, 노래 들어보세요. 노래 진짜 잘해요.
0: 말했다.
2: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0: 다 듣고 전화를 김한나씨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와!
0: 감사합니다. 성공해요. 김한나씨.
2: 네.
0: 네, 컬투쇼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저희가 토요일 거 녹음하고 있어요.
2: 네, 저 토요일 거 녹음할 때 네, 제가 글 올렸는데.
0: 그러니까.
3: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화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갑자기 살짝 의심이 있었는데 완전히 네. 지금, 예, 네. 분위기가 풀린 모양이에요.
3: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 개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영어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했대?
2: 아.
0: 자랑 좀 해봐요, 한나 씨.
2: 아니 근데 노력을 했으면 대상이었는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최고상 받아서 좀 아쉬웠어요.
3: 아니 어찌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냐고요.
2: 아, 그게 암기력이 좋더라고요.
0: 암기력이.
3: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누구 닮은 것 같아?
2: 아빠.
3: 정확했어.
0: 아빠를 닮았네. 그래서 네. 예, 삼겹살 아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2: 네.
0: 네. 아들이 그 영어 학원 같은 데 다녀요? 아니면 영어를 누구한테 배웁니까? 레슨을 받아요?
2: 아, 영어 학원을 다니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언어적으로는 다 그게 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0: 언어 쪽에 그 재능이
1: 확실히 있어. 맞아.
3: 그러니까 네네네. 그 타고나고 암기력도 좋으니까. 네네. 근데 왕중왕전을 이렇게 있다는데 미국에 가서 무슨 대회를 하는 거예요?
2: 아, 미국은 대회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여행 겸 뭐 이렇게 요번에 대회했던 것도 다시 연설하고 뭐 이렇게 축제 보고 이런 거를 그런 보는 거 코스가 코스? 있고요. 네, 코스로 이렇게 여행식으로 있고요.
0: 아, 시켜주는 거야? 그 상품이야 그게?
2: 아 근데 아니 장학금으로 50만 원밖에 안 줘요.
4: 아이 50만 원밖에 안 줘.
3: 아, 그, 아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
1: 그래.
3: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
0: 그 50만 원 엄마가 가질 거 아니에요?
2: 아. 아니 여행 경비에 보태야죠.
3: 아 여행 경비로 가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2: 네.
3: 엄마는 영어 잘해요?
2: 아니요.
3: 영어 해봐요. Hi, how you? What's your name?
2: 아니 못해요.
3: What's your name? Your son is smart, I know.
2: Sorry.
0: 아, 이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니까 아들 이름이 뭘까?
2: 강서준이요.
0: 서준이.
3: 오, 서준이.
0: 약간 잘생긴 네. 것 같은 이름이야.
1: 서준이. 잘생긴 이름이네.
4: 강서준. 맞아요. 예.
3: 오, 인터넷 소설에 나올 것 같아. 영어 이름으로 서준 캉 해가지고 레터 편지 한번 써요.
0: 예, 음성 편지 부탁해요.
3: My son.
2: 서준아, 노력 안 했다고 구박했는데 그래도 아들 덕에 미국 가서 너무 고마워.
3: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2: 아니 아들 덕에 미국도 가고 이 사연 덕에 또 컬투쇼에도 나오고 어머 맨날 들어 그 두시마다 듣거든요. 어머.
0: 그러니까.
3: Thank you for 서준 캉.
2: 영화 이름 루카스.
1: 루카스.
0: 루카스.
3: Thank you for 루카스.
5: 깨알 같이 할 얘긴 다 해.
3: Let's go America 서준 캉 루카스.
0: 자 우리 루카스랑 나중에 한번 거기 방청하러 오세요.
2: 네.
3: 아 끊으시면 안 돼.
1: 예, 네, 아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축하드려요.
4: 축하드립니다.
0: 안녕, 루카스 맘.
1: 안녕.
3: Bye, 루카스 맘.
4: Bye.
0: 자 이렇게 해서 김태현 씨도 성공입니다.
1: 예.
0: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안예우.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4: 예, 저는 아무래도 제일 사랑을 많이 주신 문화의 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6: 너무 좋아요.
4: 감사합니다.
3: 너무 좋아.
0: 이거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 있어요? 몇 점 나와요?
4: 저는 제 노래 절대로 노래방에서 부르지 않아요.
3: 왜요?
0: 와, 왜?
4: 너무 부끄럽고.
0: 아니 그 혹시나 일행들이 같이 가는데 그거 좀 불러줘.
1: 맞아, 해달라 할 텐데.
4: 아, 저 친구들이 저 그 이렇게 이거 불러줘라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아,
0: 지금
4: 제가
0: 안 해?
4: 절대로
0: 안 하니까.
4: 네,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부르긴 해요. 네, 대신.
3: 그렇지 맞아.
4: 네.
3: 자기네들이 안 해도 많이 부르잖아.
0: 그렇지만 네. 오늘 노래방 기계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4: 그러니까요.
3: 최초가 되겠네요.
0: 와.
4: 그렇죠, 그렇죠. 예.
0: 신난다. 예. 자, 후보 문자. 읽어볼게요.
4: 네, 3997님께서요. 남편이 입사 10주년 기념으로 2주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아기랑 둘이 있으니 행복하네요. 크크크크크크. 입사 10주년 축하해 해주셨습니다.
0: 네,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둘이 있으니까 행복.

0: 감사합니다.
1: 왜 딱 슬플 때 끊어? 왜 딱 슬플 때 눈물 날 것 같은데?
2: 과연 이 멋진 노래를 끝까지

0: 행복하다고 하네요.
1: 예, 그렇죠.
2: 와, 네, 파시피당을 네. 2주 동안이나?
1: 그러게요.
0: 와,
2: 그렇게 좋다. 자유를 누린단 말이야?
1: 아기랑
3: 좋다, 좋다.
1: 행복. 아. 네.
0: 자, 다음 문자요.
4: 네, 5153님. 균디, 여기는 충남 서산 육종 마늘밭이고요. 저는 마늘종 자르고 있는 40대 농부예요.
2: 디테일하다.
4: 오늘은 햇볕이 어마어마하네요.
2: 진짜 디테일해, 날씨까지.
4: 마늘도 익어가고 마늘종 자르는 저도 익어갑니다. 야. 우리 농산물 많이 드시고 모두 모두 힘내보아요.
0: 와.
2: 유언 아니죠? 아.
3: 엄청 길게.
2: 아니, 우리 너무 디테일하니까 네. 무섭다.
1: 약간
3: 술피 맞아. 요즘 마늘종
2: 비빔밥이잖아. 진짜 이거 가는 네. 건지.
5: 요즘에 뭐 봄동 뭐 이런 거 막 유행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이에요.
3: 네.
2: 진짜 맛있대요.
5: 네. 쪽쪽쪽 이렇게 썰어 갖고
1: 네. 네.
5: 살짝 데쳐. 살짝 데쳐야 돼. 너무 데치면은 그 아삭함이 없어져.
1: 아, 맞아. 맞아.
5: 그렇게 해서 양념장 이렇게 해 갖고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아삭아삭하니. 자,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1: 아, 근데 너무 이 새 사연이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2: 살아있나 전화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어디요?
2: 아무래도 마늘종을 먹고 아, 어떻게 여기 된 수필, 건지.
1: 수필 쓰신 분이요?
2: 너무 걱정이 예. 되거든요.
1: 아.
2: 이렇게 다, 디테일한 다 익어버렸으면... 사연을 처음 받아보아서.
1: 아, 그죠, 그죠, 그죠.
2: 불안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5153님께 거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어느 정도로 익어 가셨는지.
4: 아, 40대 농부.
5: 네, 40대 농부. 여자분 같아요, 남자분 같아요. 같아요. 여자분 같죠, 그죠?
4: 말투가 근데 뒤에 하트도 붙여주시고.
5: 어, 그러니까. 네. 근데 의외로 안녕하세요.
2: 예, 어디세요?
5: 자, 충남 서산 쪽이니까 오늘 충청도 분들은 더 많이 하네요. 서산 육쪽 마늘밭.
2: 아, 날씨가 또 덥잖아요, 요즘에.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안예은이고요. 저기 마늘종 이렇게 재배하신다고 들었어요.
5: 마늘 육종 마늘.
1: 육종 마늘 재배하신다고 들었고 마늘종과 함께 익어가신다고 또 사연 보내주셔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해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선물이 있어요. 끊으면 안 돼요.
1: 네.
4: 나는 문어.
5: 예.
2: 나는 문어?
5: 문어했고. 자.
2: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 사람 가수예요.
5: 그렇지. 진짜 가수예요. 안예은.

0: 좋아.
1: 남편한테 보내줘야지. 서민이 들려주라고 해야지 바로.
2: 마늘모나.
0: 우리 안예은 씨 노래 잘 들었고요. 5153님 육종 마늘밭에서 일하시다가 마늘과 함께 익어가시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익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으세요.
3: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예!
0: 아, 오늘 완전 성공이에요. 야, 5153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걸트쇼예요.
4: 아, 지금 너무 떨려요.
0: 그러니까 일요일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4: 네.
0: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2시 2분 13초에.
3: 와, 그러네.
1: 아니, 살아있나 걱정돼서 전화한 진짜로. 거예요.
0: 지금 육종 마늘밭이에요, 지금도?
4: 지금은 아직 쉬고 있고요. 예. 이제 13, 14, 15부터 이제 사람 얻어서 이제 케어. 아, 이제

0: 이렇게. 요즘에 저거 마늘종 비빔밥 이거 되게 유행이더라고.
1: 아, 그렇더라고요.
2: 맞아요. 어때요? 목소리가 딱 갑자기 좋아지셨는데.
1: 저희는 이제 마늘종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마늘을 캐서 마늘을 수매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3: 마늘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0: 마늘 재배가 힘들죠.
1: 많이 힘들죠.
0: 그러니까 서산 육종 마늘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봐요.
4: 홍보도 하고.
1: 아이고.
0: 왜요? 한번 해봐요.
1: 어떻게 해야 되나? 마늘을 먹으면 항암류까지 좋고 뭐 몸에도 좋고.
4: 아니 목소리는 똑같이 하고 어디서 무슨 마늘을 팔고 있는지만 얘기하길 바랍니다.
0: 안예은 씨 노래 라이브 지금 들었잖아요. 안예은 씨 하는 게.
1: 네, 저 녹음했어요.
5: 감사합니다.
4: 빠르다.
1: 저희 딸들이 너무 좋아해요.
5: 감사해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1: 조가은, 조하율이요.
5: 가은이 하율이. 하율이. 가은이 하율이. 네. 문어이모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2: 문어이모.
1: 감사합니다. 네.
0: 문어이모 말도 잘하죠? 실제로 문어같이 생겼어요. 막 이래.
4: 문어이모예요.
1: 이따 하교하면 꼭 들려드릴게요.
5: 아, 너무 좋아한다.
0: 아, 좋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5: 네, 저희 5153님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요. There we go.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2: 리아야 놀러 갈게.
1: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2: 리아야 함께하자.
1: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2: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5: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6: 찍으시죠.
7: 자, 우리 안니언 씨랑 함께했습니다. 예. 정규 5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네. 나쁘진 않을걸. 자, 네. 타이틀곡 디나이부터 많은 수록곡들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다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7: 아, 그리고 6월 21일.
8: 예. 자, 정리해드리면요. 이제 겹경사 개최하고요. 바로 예. 예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래. 좀 그지같이 얘기해.
8: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0: 이렇게 조금 불쌍한 카드를 SNS에서 한번 썼어요.
1: 아, 썼어.
2: 아니, 다양하게 써야 돼. 계속.
0: 쪽으로 앉아갖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2: 계속 와달라고 해야지.
0: 올려가지고 이거를 또 너무.
2: 아니, 계속 와달라고 해.
0: 계속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다양하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1: 잘했습니다. 네. 꼭 대박 날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민이 엄마 수고했어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1: 서호. 서호와 아빠도 수고했어요. 얼마 전에
0: 나왔어요.
1: 자, 범준이 아빠도 갑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0: 감사합니다.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성원에드피아.
9: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0: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3: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5: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5: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5: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패션은 티셔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름은 티셔츠의 계절이죠. 티셔츠 돌려입기만 잘해도 여름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상하고 재미있는 티셔츠 골라입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남들하고 좀 다른 재미난 티셔츠로 개성을 표현한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글씨, 튀는 색깔을 넘어서 아예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입는 티셔츠도 많죠.

인터넷 보니까 요인별로 문구가 적힌 티셔츠도 있던데요. 토요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토요일 미쳤어. 옷장을 열고 재미난 티셔츠 한 장 꺼내 입고 토요일을 미치게 즐겨보냐고요. 오늘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0: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손담비의 미쳤어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여름에는 옷이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반팔이죠, 반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색깔, 소재, 뭐 프린팅, 요 정도. 이 반팔은 선택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팔을 살 때 아, 제일 이제 힘든 게 이게 사실 아무거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는 길이 그리고 폭. 네. 그리고 뭐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선택지가 많아요.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옷을 살짝 네. 너무 핏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낙낙하게 입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 티셔츠 아, 이게 쉽지 않죠. 네. 이게 이제 소모품이에요. 사실 옷으로 따지면은 잠바, 점퍼나 뭐 패딩 이런 거는 계속 두고두고 입을 수 있지만 티셔츠는 일단 목이 늘어나 버린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목 안 늘어나는 거를 1번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목만 늘어난다 하면은 가격이 괜찮으면 두 장 사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그거 입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티셔츠는 사실 길이가 제일 중요하죠. 여름에 진짜 아 너무 선택지가 많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소매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막 몸도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 같은 몸을 자랑하는 저로서는 그런 걸 입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좋아서 홈쇼핑을 왜 안 하냐 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좋아서 홈쇼핑 빨리 해달라고.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분장 의상을 이게 자체 제작을 안 하고 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반납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홈쇼핑으로 드릴 물건이 없다. 그래도 저희가 조만간 한번 끌어모아서 뭐 있는지 찾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는 소모품입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너무 티만 입는 게 지겨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얇은 티를 입고 얇은 셔츠를 그냥 팔 소매를 걷어 접어 올려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너무 티셔츠가 티셔츠만 맹하게 입기가 좀 지루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광고 이츠 가공.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레노,
9: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0: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카라의 큐피드로 출발! 0921님, 딸아이가 제 지갑을 보더니
1: 아빠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
0: 하네요. 팩폭을 멈춰주세요. 조카야, 아빠가 지갑에 돈이 그거밖에 없는 건

최명수님 반갑습니다. 황정민님, 홍슬기님도 출제. 동영님, 우리 아들은 황제파워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럼 동영님, 우리 저기 조카한테 삼촌이 많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주영님 빵님 저 라면에 물 맞추기를 완전 성공했습니다. 계란까지 반숙으로 완벽스. 그렇다면 빨리 지금 숨도 쉬지 말고 호로록 하셔요. 야, 토요일 이 시간에 라면이라니.

김정혜님, 대학생아들이 요리해 준 다음에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요. 뭐 할까? 우리 저 아들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흔들어 제끼는 중입니다. 아주 옳다. 정비님, 우리 황제파워의 모토가 바로 이 흔들어 제끼, 흔재,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아주 잘했고요. 자, 더욱더 신나게 흔들어 제끼라고 B.A.P. Feel so good 출발합니다.

이소희님, 밴쿠버에서 우범에서 듣습니다. 여긴 밤이라 졸린데 잠 깨기 좋은 라디오. 아, 소희님, 이 밴쿠버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황제 파워로 웰컴해줘서

아들 데리고 맛조개 잡으러 다녀오고 넉다운입니다. 빵디 목소리 들으며 기운내서 일해야지. 아유 정말 이게 또 홍호연님 이게 가슴이 또 짠해버리네요. 이거 안되겠네. 힘내시라고. 아유 우리 부모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호연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첵 끝곡입니다. FM

울산에서 분당 아들 집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상대방어 재미나 재미나. 세상에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9963님 그래도 아시죠? 가서 저기 우리 아들 얼굴 봐야 되니까 늘 안전운전.

0: 찐 최고 목살 간장 양념 해놓고 입장합니다.
1: 아싸.
0: 저녁 준비 끝. 자, 우리 최영선님께서 저녁 준비 완료로 마지막으로 이름이 풀리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숟가락 하나만 더 갖고 들고 가도 됩니까? 너무 맛있겠는데 깻잎김치 너무 맛있죠. 그리고 목살 간장 양념, 간장 양념, 양념 무조건 맛있죠. 홍선님 오늘 제대로 드시겠다. 오케이. 하나 더 드려버려. 최홍선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최홍선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나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3877님 진짜 말 많은 친구랑 그동안 바빠서 못 보다가 1년 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할 이야기를 리스트로 적어놨대요. 저 오늘 집에 올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인정입니다. 아, 친구랑 무슨 얘기할지 메모를 해놓는다? 이 대답, 이 프로입니다. 일단 조심하시고요. 오늘 조심하시고 대부분 이제 사람이 말 많은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먹을 걸 입에 물려놓는 거니까 3877님 이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음식이 점점 줄어들면은 굉장히 아까운 음식을 오늘 함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7264님의 신청곡입니다. 폴킴 있잖아 듣고 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세계물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쯤엔 전 세계의 담수 수요가 공급을 약 40% 초과할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량과 공업 생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큰 차질이 생기죠. 이제 물은 더 이상 틀면 나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물 부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개인과 가정, 기업 모두가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신동현님, 아내한테 오늘 뭐 먹어? 했더니 물. 이러네요. 빵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아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물이 항상 들어가죠. 목마르면 일단 밥 먹기 전에 먹는 물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찌개일 수도 있고, 동희님 이때 이제 우리는 선택지가 있는데 다시 되물어보는 것과 되물어보지 않고 맛있겠다라고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참 맛있겠다 대답을 추천드립니다. 동희님 아셨죠? 본인의 잘못을 굳이 찾아내지 마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면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냥 유려하게 넘어가십시오. 6690님, 남편이랑 자전거 타고 왔는데 오르막길에서 남편 버리고 혼자 올랐어요.

끼끼끼끼 내 하체 힘 더 좋은 거 싫어? 어 그러네. 뭐 어떻게 치다를 하셨나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올라가신 겁니까? 6690님. 이 어느 오르막길이길래 보면은 그

0: 남자라고 다 또 어? 그러진 않을 겁니다.
1: 안지연님, 전라도 여행 왔어요. 순간 팡디 고향이 어디였지? 하고 찾아보다가 초록창에 팡디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분 누구세요? 옛날 아는 그 지인이죠. 지인. 거울 속의 제 지인. 바꾸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서 거기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 이번 생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무리다요. 무리. 네, 무리입니다. 자, 일단 가신 김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또 그 동네가 맛난 음식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노래 세 곡이 엎치락뒤치락 숨바꼭질을 만나보는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0390님의 신청곡 듀스 여름 안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 찾는다.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숨어있는 세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의 노래들이 막 섞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 세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세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믹스부터 우리 들어볼 텐데요. 주변에 모든 소음을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다 들리면 다 들린 거고 안 들리면은 네 조금 오늘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 정답자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니다. 첫 번째 믹스 들려주세요.

하나 못 찾았어. 아, 정말 하나를 못 찾았습니다. 아, 저 두 곡 찾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와, 하나가 진짜 안 들리네. 자, 이번엔 두 번째 믹스를 들어볼 텐데 한 곡이 앞으로 전진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믹스 바로 들려주세요.

처음에 찾았던 두 개를 또 계속 찾고 있네. 아니 누구지 저 뒤에 있는 분들. 자 마지막 믹스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믹스 들려주세요.

못 찾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겠고요.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가 단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노래 제목 세 개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초 정답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한발 늦었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바로다가 공개를 할 텐데, 노래를 한번 제가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분들이 숨어 있었네요. 우리나라의 이 여름으로,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룹. 저 이분들을 못 찾았어요. 이분 빼고 나머지 두 분들은 다 찾았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려웠네요. 네, 이분들도 노래 제목이 짧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더 힌트 안 드려도 되겠죠? 사람들은 다 듣겠죠? 네. 그죠? 좀 어려울 것 같죠? 이게 제가 말하는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여름 그룹. 네, 혼성 그룹이죠. 이 그룹이 아마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 노래 중에서 또, 짧은 노래 제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이거 제목도 어렵네. 네, 이거 일단 두 글자라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목 다 줬다. 네. 이 노래 제목은 두 글자. 여기까지. 자, 혹시나 여러분들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큰 형님 누님들이 있을까봐 우리나라의 여름을 대표하는 그룹. 그리고 노래 제목은 두 글자다. 여기까지. 나머지 노래 두 곡은 그 대신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숨어있는 노래 찾기 숨바 콕질 진행 중이고요. 노래 세 곡이 서로 주인공을 하겠다고 밀치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던 노래 첫 번째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쿨의 애상.

0: 어렵죠.
1: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0: 아, 이거 독보적이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너무 앞에 계셨죠. 자, 마지막 노래 50/50.

어때요 여러분? 정답은 이 세 곡이었습니다. 애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큐피드. 자, 이 세 곡의 노래를 섞으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들었던 믹스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큐!

계시네요. 이재훈 씨가 노래를 부르고 계셨네요. 다 들리네. 한진아님 노래 믹스만큼 게시판 오답 믹스도 장난 아님. 빵댕이들이 다 다른 노래 듣고 있나요? 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9933님 세 곡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섞였네요. 크크크. 임팔라 PD가 복귀하고 다 야무지게 비빈 듯. 아, 임팔라 PD의 특징이 있죠. 한 곡을 아주 난이도를 올려놓는다. 네, 한 곡이 아주 올라간다. 난이도가. 네, 이게 바로 임팔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곡을 아주 쉽게 만들고 한 곡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을 뚜껑이 열리게 한다. 라는 말씀. 자,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를 보내주신 분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최초 정답자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다른 당첨자분들께는 기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어디 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 전당에 있다. 네, 확인하십시오. 자, 다음에도 좋은 노래 뽑아서 재미나게 숨바 곡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를 맞춰버리겠습니다. 2부 끝곡 세븐틴의 손오공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3부로 넘어갈게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빵디. 성대파워 애청자 유빈태양아빠 이범석입니다. 얼마 전 미용을 하는 아내가 가게를 이사하면서 저도 와이프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육아 전선으로 바쁜 출근에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지칠 때도 많지만 늘 저보다 더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서로 체력이 바닥날 때쯤 제게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담비 같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네 유부남들과 결성한 족구 모임인데요. 2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며 매일 5시에 일어나 힘들게 일을 나가지만 신기하게도 족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얼마 전에도 아내님의 귀한 허락을 받고 족구 경기에 다녀왔어요. 대회가 끝난 후 개운하게 땀 흘리고 먹는 삼겹살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덕분에 충전 완료해서 이번 주도 육아와 살림 열심히 보필하고 있습니다. 여보, 늘 배려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0: 성님의 비타민이 또 되어드리는군요. 좋습니다. 아, 이게 제일 좋죠. 하루에 힘이 좀 된다. 힘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우리 컨텐츠가 이게 그 힘든 일도 사실 재미난 친구들이랑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함께하면 그걸 좀 잊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뭐 이런 호르몬들 갑자기 뿜어져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일도 그냥 넘겨버린다. 그런 동료가 네, 우리 황제 파워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육아가 또 좀이 힘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족구. 이 남자의 삶에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죠. 이 족구. 어디서든 축구보다도 평수가 작고 선 하나 그어놓으면 마당에 선 하나 긋고 공만 있으면은 바로 시작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족구다. 네트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나버린다. 네, 저기 거의 족구를 세팍타크로 수준으로 잘 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걸 또 이해해주는 우리 아내분도 네, 밸런스를 아주 남편의 밸런스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멋지다 라는 말씀. 네, 범성님 앞으로도 황제 파워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자,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광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래요. 가수 이름, 장르, 언제 발표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목만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제목은 몰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이름까지만 딱 소개를 하고 노래 제목은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 노래 제목은 여러분이 직접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노래를 두 곡을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 노래 제목 두 개를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이어야 한다는 사실. 순서대로 노래를 이어서 노래 제목을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나갈 때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뜨니까 그거 보고 정답을 보내셔도 오케이. 네, 거의 뭐 오픈북 테스트죠. 자, 박진영 씨와 파이브돌스의 노래로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정답. 너의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이었습니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파이브돌스의 이러쿵 저러쿵. 너의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뭡니까? 이스 뒷담. 뒷담이죠. 네, 여러분들 뒷담 말고 차라리 앞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 아니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만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인디고와 VOS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제목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들었는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여름아 부탁해 큰일이다였습니다. 자,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VOS의 큰일이다 두 곡 듣고 오셨는데요. 여름 시작과 함께 긴장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조금만 더워도 땀샘 폭발, 겨터파크를 오픈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가 완성이 안 됐는데 뭐 수영장을 가야 되는 분들, 겨울철 장사라 여름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반대로 여름이 성숙이라서 너무너무 바빠질까 걱정되는 분들, 아유 참 이거 뭐만 하면 그냥 걱정이네요 여러분. 하지만 뭐든 우리 팡댕이들은 잘 풀리고 현명하게 해결되고 경제도 아주 그냥 넉넉해지기를 네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내가 당첨됐나 안됐나 확인하러 들어가 보시고 연결하면 묘하게 어울리는 노래 제목들 문자로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정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생활정보.
6: 돌솥밥 좋아하시나요? 밥을 푸고 나서 물을 부어두면 구수한 누룽지에 덤으로 숭늉까지 즐길 수 있죠. 사전에서 숭늉은 밥을 푸고 난 솥에 물을 부어 끓인 걸 말하는데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숭늉은 한자어 숭냉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익을 숙, 찰 냉자를 써서 익혀서 식힌 물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제사 때 마지막에 올리던 냉수를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숭냉, 지금의 숭늉으로 변했다는 거죠. 기록상 고려시대부터 즐겨온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오랜 시간 우리 밥상을 지켜온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계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13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숲도 올라가니까 앞머리가 이마에 딱 달라붙고 있는데요. 미역 줄긴 줄 알았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088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7년차 워킹맘입니다. 지난 주말 남편이 미국 텍사스로 1년 동안 파견을 갔어요. 공항에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눈물바다였는데 어라? 막상 남편이 가고 나니까 집이 참 넓어 보이고 리모컨 경쟁도 사라져서 은근히 좋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관문에 가로막힌 무거운 택배 박스들과 베란다에 쌓인 분리수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1: 아, 이거 다 남편이 하던 거였구나.
0: 오빠,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일단 분리수거장에서 오빠 생각이 제일 먼저 나네. 그래도 우리 세 식구 각자 자리에서 잘 버티다가 1년 뒤에 행복하게 만나자. 독수공방 화이팅!
2: 네, 오늘은 독수공방을 앞으로 하게 되신 0882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분리수거장에서 이제 갈 때마다 남편분이 또 생각이 나겠네요. 그리고 참 이 과학의 발전이 참 좋은 것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 화상전화를 또 개발을 해놔가지고 멀리서도 또 얼굴을 그래도 그나마 그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뭐야? 아니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내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죠? 아 맞다. 토요일이라 그렇구나. 그래, 더 나대란 내 심장아. 이제 월요일에 시작한다! 오늘 월요일에 잭스키스 기사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황제 파워에는 제 분장 물품을 선물로 드리는 마성의 홈쇼핑이 있습니다. 이 홈쇼핑의 이름은? 자, 힌트는 저의 유행어죠. 네.
2: 땡았어!

잘 싸우고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승낙이네요. 허리도 안 아파요. 잘 싸우고니. 네, 주말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부럽지.

살고 평일에도 듣고 주말에도 듣고 황제파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칭찬해 칭찬해. 다음 곡은 스페이스의 주홍구 씨로 넘어갑니다.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제파워에는 제 분장 물품을 선물로 드리는 마성의 홈쇼핑이 있습니다. 이 홈쇼핑의 이름은 힌트는 저의 유행어 홈쇼핑이죠. 자, 초성만 말씀드릴게요. 시우디웅이웅 여기까지.

최강준이에요. 오늘 항상 같은 텐션으로다가 오늘 같은 텐션으로다가 빵디 부탁해. 네, 강준님 저희는 365일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노래 몸이 기억합니다. 자꾸 흔들리네요. 이 노래가 댄스 수업에서 이 노래를 배웠다. 그렇다면 이제 에어로빅 하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은근히 우리 황제 파워에 에어로빅 하신 분들이 많네요. 자 이제 빨라지는 거 알죠? 출발!

오늘 저매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매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 음식 중에 하나로 바로 갑니다. 오늘 저매추 냉장고 한번 털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으로만 비빔밥으로 진행시켜!

고인님 주말에 출근을 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형님 빵댕이 흔들면서 퇴근해 보겠습니다. 진행시켜. 아, 주말도 출근하셨습니까? 그래도 일찍 퇴근하시네요. 3852님.

0: 인수리님. 저 어제 술을 취해서 시아빠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대요. 아 미쳐.
1: 이럴 수가. 이거 어떡하죠?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2: 시아빠 나 좀 데리러 와. 나야 나 며느리.
1: 이렇게 했어요?
3: 어! 안 돼! 안 돼!

망설이지 말고 빨리 전화해서 시아버님께 빨리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석고대죄하시기를. 자, 다음 곡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임두리님을 위해서 이 노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사자 회심부다.

0: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1: 모기장 텐트 설치했어요.
0: 아, 저도 요즘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7일달 모기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계속 저를 따라와서 집까지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안되겠다, 모기 퇴치빔 갑니다. 자 모기야 제발 박멸되라. 모기 퇴치 빔!

잠시 유리님 창원에서 경주를 놀러 왔습니다. 문무대왕릉 월정교 엑스포 직후 부산으로 갑니다. 이러니까 차 막히죠. 이러니까 차 막혀. 유리님 안전운전하세요. 여기까지 퀴즈 정답 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파워의 제 분장 물품을 선물로 드리는 마성의 홈쇼핑. 이 홈쇼핑의 이름은 바로 좋아서 홈쇼핑이었습니다. 좋아서. 아니 근데 이거 좋아서 홈쇼핑 사실 저 되게 좋아해요. 이거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가 진짜로 여러분 대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사실 대여하는 게 제작비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원래는 2만 원짜리였던 거를 저희 2만 5천 원에 지금 빌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단가가 안 맞아요. 아시죠? 우리 가난한 거. 그걸 알아야 돼. 부끄러운 하지 마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팀 가난합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송 가난해요.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하태 가십시오. 오늘 비빔밥 추천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저녁에 비빔밥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끝곡 김동윤의 점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기라는 드라마 딱 한 회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밤을 꼴딱 새며 다 봅니다. 화장대 정리만 하려다가 온 집안 대청소를 다 하고요. 맘만 보려던 과자 한 봉지 뚝딱 하긴 너무 쉽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시동 한번 걸렸다 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추진력, 집중력, 인내와 끈기. 누가 시킨다고 절대 나오지 않는 자의적 초능력. 이번 주말엔 어디다 써먹어볼까요?

김광진 행복을 주는 노래. 박서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서현입니다. 4920님 제 얘기인가요? 주위에서 다들 참교육 드라마 얘기를 하길래 딱 한 편만 보려다가 앉은 자리에서 10회까지 다 봤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허리가 아니라 눈도 엄청 아프고 아니 그 목이랑 승모근이랑 막 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10회면 10시간이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저는 이제 요즘에는 짧은 동영상으로 숏으로 모든 드라마를 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뭐 이 참교육 드라마를 다 보고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진짜 정주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젊다 젊어. 이게 다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런 능력을 일하거나 공부할 때 쓰면 참 좋은데 그럴 때는 이런 능력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꼭 드라마 보거나 뭐 다른 일 할 때 예 이런 자의적 초능력이 나온단 말이죠. 예 젊은 분들 열정 가득한 주말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리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

0: 지난주에 소개된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나윤권 디오가 함께한 나였으면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7761님 지방 내려갔다가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박소연의 러브게임 시작하자마자 딱 맞춰서 들었네요. 평소에는 퇴근 시간이 애매해서 30분밖에 못 듣는데 오늘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을 쭉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7761님 이 반가움을 또 문자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일에 듣는 분들은 많은데 평일에 이어서 또 주말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761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선물 갈 거예요. 임혜진님 제주에 사는 솔방울입니다. 신랑하고 잠깐 데이트했는데 바다 근처에 많이 오셔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있더라고요. 모래놀이 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놀이의 계절 제주도 많이 놀러 오세요.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그 모래놀이 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제주도 파도소리만 들어도 영상만 봐도 힐링될 때가 많답니다. 문자 읽으니까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이 기분. 아, 임혜진님. 감사드리고요.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3392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립니다. 매일 저녁 무슨 음식을 할지 고민인데 러브게임 들으면서 준비하면 고단함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어텐션 신청합니다. 라고 339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뉴진스 어텐션.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의 690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애림님 건강검진하고 결과 들으러 갔더니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뇌 CT 촬영에 MRI, MRA, 혈관 검사까지 다 했는데 결과는 이상 없음. 너무너무 걱정했던 터라 의사선생님이랑 함께 기뻐했네요. 놀래라 김혜리님. 아니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여러분 MRI, MRA 뭐 혈관 읽으면서도 이게 막 심장이 약간씩 조여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본인은 예 정말 눈물 나도록 기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면서도 건강관리 소홀한 분들 많잖아요. 예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 김혜리님 축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주 시네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양을 환원하는 워터 포지티브를 아시나요? 최근 장흥댐 상류의 신풍 습지가 복원 사업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노후 수로를 정비하고 오염원을 차단한 결과 탁했던 물은 맑아지고 철새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마음, 워터 포지티브. 기후위기 시대에 소중한 수자원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김태훈의 법칙 주간 베스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5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러브스토리 가운데 최고의 사연은 어떤 사연이었는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칙칙. 대학교 시절 다른 동기들은 모두 취업에 성공하면서 졸업을 했지만 저는 결국 취업에 실패해 졸업을 반 학기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학년이 되기 전에 여행이라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는데 한 인터넷 카페에서 광양 매화축제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무작정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혼자 온 사람은 나 하나. 모르는 사람들과 조를 이뤄 구경을 시작했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이 그다지 관심도 없는 꽃구경이나 하고 있는데 저기요, 과자 드실래요? 친구와 둘이 온 일행 중에 한 명이 말을 걸더라고요. 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친구? 누가 말을 걸어주기만 기다렸다는 듯 입이 터져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축제를 구경하는 내내 함께 다녔습니다. 특히 맨 처음 말을 걸었던 그녀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뭐가 그리도 웃긴지 내내 함박웃음을 지었고 개그 욕심이 많던 저는 뿌듯해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조심스레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그 후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된 우리. 그녀는 제게 있어 네잎클로버였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없는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줬고 그 덕분인지 운 좋게 바로 취업에도 성공했죠. 일자리도 잡았겠다. 결혼식도 바로 올렸습니다. 비록 투룸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소꿉놀이 하듯 살림장만을 하며 하나하나 채워가는 결혼 생활이 마냥 재밌었습니다. 헌데 너무 재미로만 생각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어려도 한참 어렸던 나이. 저는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 애 울잖아. 아, 좀 봐줘. 아유, 잠깐. 아유, 야, 나 지금 그냥 바빠가지고. 아유. 그만하라고 좀 그만. 너 야, 누냐? 너 남편이잖아. 너 아빠잖아. 아,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아내의 눈물을 본 순간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 몰라도 뭘 너무 몰랐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실한 가장이 되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나고 큰 평수로 이사도 가면서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했는데 또 시련이 찾아왔네요.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나가고 나면 자기 혼자 저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해. 어떻게든 나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내 허락 없인 과거에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아내. 아내가 무서워서라도 저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최선을 다해 잘 받았고요. 이식도 진행해서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게 늦대였습니다. 남들보다 졸업도 늦었고 취업도 늦었고 가장으로서의 깨달음도 늦었고

늦었고 0점짜리 남편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10점, 20점 점수를 올리는 남편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늘에 그리고 아내에게

바람의 노래 로이킴이었습니다. 지난주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6월 5일 금요일에 읽어드린 이한수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방송을 듣고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사연자입니다. 아내랑 아이랑 같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수술 후에 회복이 늦어져서 다시 입원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란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연도 당첨되고 라송이 우리 사연을 직접 읽어주는 걸 들으니까 뭔가 앞으로 곧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네요. 감사합니다. 한수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솔방울들이 이 사연을 듣고 함께 눈물 흘리고 완치되길 함께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병마와 싸워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한수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 추가로 가고요. 박선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남길 수 있습니다. 새드엔딩, 해피엔딩, 뭐 다양한 러브스토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희정, 우리 처음 만난 날.

0: 펀치, 로꼬가 함께한 Say Yes, 김영선님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당직이라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도 서현 언니 목소리 들으며 가니 좋아요. 생일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2532님 주말인데 생일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긍정의 힘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축하 선물 갈 거예요. 축하 축하.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붐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레노,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0: 5년 걱정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마무의 신곡인데요. Four Flowers라는 곡입니다. 이게 멤버가 4명이잖아요. 마마무가. 그래서 이제 Four Flowers라고 표현을 했고 뿌리는 하나다. 예, 이런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입니다. 마마무 Four Flowers 듣고 잠시 후 3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마트 기기는 편리한 기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파트너가 되어주는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산업 현장 속에서 휴대용 가스 측정기는 안전을 완전하게 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밀폐 공간 5대 가스를 모두 감지하는지, 가스 누출 시 알람으로 빠르게 알려주는지, 다른 작업자와 통신이 가능한지, 방폭 구조로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가스 측정기, 그 손에 쥐게 되는 안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세는 워프레스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택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으로.

0: 피처링 라또 청국 세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8: 메디솔라.
9: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고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11: 침대 지긋지긋 무좀맨
12: 티 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gotta get up.
1: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가요. 탑텐 오늘은요 1995년으로 돌아가 볼 거고요. 2015년까지 크로스 차트 연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1995년 6월 둘째 주 7위 곡입니다. 디제이 디오씨 머피의 법칙 2집 타이틀곡입니다. 지금은 DJ DOC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지만 그때는 모두 DJ 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 기사에는 DJ 독이라고 예, 표기가 되기도 했네요. DJ 독, 머피의 법칙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20년 후로 넘어가 볼게요. 2015년으로 갑니다. 2015년 6월 둘째 주 7위 곡은 세븐틴 아낀다가 7위. 세븐틴의 데뷔 타이틀이고요. 멤버 개개인의 매력과 풋풋하고 소년다운 그룹의 이미지를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곡의 제목이자 킬링 파트 아낀다 귀 기울여 주세요. 계속 들어볼게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다시 1995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5년 6월 둘째 주 6위. 왕자와 병사들입니다. 노래 제목이 왕자와 병사들이고요. 팀 이름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하면 영화 그 과속 스캔들에서 박보영 씨가 불렀던 노래 자유시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자유시대의 원곡자가 바로 모자이크입니다. 너의 사고방식이란 곡도 있었고요. 캔의 멤버 이종원 씨도 한때 모자이크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곡은 그때 당시 결혼식 축가로도 또 많이 불린 곡입니다. 모자이크 왕자와 병사들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어서 2015년으로 갑니다. 2015년 6위곡입니다. My heart is running to you. 피처링 개코 보아 Who Are You입니다. 보아 씨 정규 8집 타이틀이고요. 남녀가 소개팅을 통해 만나기 전에 그 설레어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아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 Who Are You.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5위로 넘어갑니다. 1995년 6월 둘째 주 5위는 최재훈 널 보낸 후에입니다. 최재훈 씨 하면 많은 분이 컬트쇼에서 재밌는 사연 읽어주는 아저씨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 발라더였습니다. 비의 랩소디, 잊을 수 없는 너,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예, 사랑받은 명곡이 많아요. 널 보낸 후에 이 곡이 데뷔곡이고요. 최재훈 씨의 가창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드려요.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5위 곡은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짝사랑에 빠진 분이 많이 신청합니다. 사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일상에 지친 다양한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곡인데요. 홍대광 씨 목소리가 다 했죠. 네, 청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덕에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번에는 4위로 넘어가 볼게요. 1995년입니다. 6월 둘째 주 4위는 윤종신 씨 4집 수록곡입니다. 2층집 소녀. 3집 오래전 그날에 이어지는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 곡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보다 주택이 흔했기 때문에 작은 골목, 가로등, 뭐 불이 켜진 2층의 작은 창문, 지금은 사라진 그 시절의 풍경이 그려지네요. 2층집 소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SBS 라디오의 마스코트 랄라가 20살이 되었어요. 6월 16일에 열릴 랄라의 20번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취자 3,000명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1: 랄라의 생일 파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관심의 시작입니다. 신고엠 나비새김을 통해 관심을 보여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정우영 셰프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건강을 더 살피게 됐습니다. 체력이 올라오니 기분도 좋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 거죠. 오늘도 뛰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돌보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정호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1995년 그리고 2015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1995년 그 시절 가장 많이 쓰인 통신기기는 바로 무선호출기 삐삐였는데요. 다들 허리에 하나씩 차고 다니면서 삐삐가 오면 그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마다 줄이 이만큼씩 늘어섰고요. 우리만의 암호를 정해서 숫자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그 의미가 다른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0404, 2번 1717177, 3번 4444444. 다음 중 의미가 다른 숫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또 바나나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번에는 2015년 6월 둘째 주 4위 곡 공개합니다. 샤이니 뷰가 4위입니다. 지금 봐도

또 세련된 장르와 스타일링이 화제가 됐었던 곡입니다. 원래 정장을 입고 활동할 예정이었는데 키 씨가 기획안 쓰면서 컨셉을 올드스쿨룩으로 최종 변경했다고 하죠. 작사에 종현 씨가 참여를 했고요.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샤이니 뷰.

다시 시간을 돌려서 1995년으로 가볼게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1995년 6월 둘째 주 3위 곡입니다. 듀스 굴레를 벗어나. 듀스의 세 번째 앨범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인 3집 타이틀곡입니다. 바로 95년 6월에 해체를 발표하고 7월 SBS에서 고별 무대를 가졌네요. 이 앨범은 듀스 앨범 중 최고의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리스트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굴레를 벗어나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1995년 6월 둘째 주 2위 곡은 노이즈 상상 속의 너입니다. 90년대 중반을 대표하는 X세대, 그때는 X세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X세대 아이돌 노이즈입니다. 뭐 H.O.T 핑클이 1세대 아이돌이라면 노이즈는 그럼 0세대 아이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3집은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상상 속의 너 이어집니다.

다시 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2위 곡 만나볼게요.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백아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입니다. 데이식스 데뷔 전에 영케이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썸남 썸녀의 관계를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백아연씨 첫 자작곡이에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부터 발표합니다. 1995년 6월 둘째 주 1위 곡은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입니다. 남성 듀오 하면 지금도 녹색지대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세호 남창희 씨 팀 이름을 조남지대라고 만들었잖아요. 김건모, 룰라, 노이즈 같은 댄스곡들이 주류이던 그 시절에 가요톱10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이어집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연기가 탑10 1995년 그리고 2015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고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995년 당시 붐이었던 삐삐의 숫자 암호 중에 의미가 다른 하나는? 정답은 3번 4444444. 이 4444는 죽어 이 뜻이고요. 0404는 04 영원히 사랑해, 1717 1771 이거 뒤집어보면 I love you로 보이기 때문에 자우림 노래 중에도 같은 제목이 있잖아요.

추억의 바유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15년 6월 둘째 주 1위 곡은 이 전주에 막 심장이 뛴다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필요 없는 곡이죠. 빅뱅 뱅뱅뱅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이 총 쏘는 안무 다들 따라해 보셨죠? 자, 빅뱅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곡 뱅뱅뱅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3: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2: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3: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2: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3: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2: 게다가 기업 납입 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4: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요? 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시기잖아요. 실제로 5살 정도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65번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이 하루에 하는 질문은 평균적으로 대여섯 개 정도라고 합니다. 개수가 확 줄었는데요. 물론 지식도 늘었지만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확신할 때가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스 가족들은 오늘 몇 개의 질문을 하셨나요? 이번 주말엔 확신은 잠시 접어두고 궁금증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질문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신현이와 김루트의 너는 왜? 였습니다. 어릴 때 왜요? 라는 말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 그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질문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빠 이건 왜 이래?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야? 왜? 이건 이걸 이래서 이런 거야? 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왜? 이게 끊임없이 왜를 외쳤던 아이이지 않았을까? 네, 워낙 말을 잘 안 들었었어서 네. 익명으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웬디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제 기준에서 저는 조금 뚱뚱한 것 같아요. 키는 150 정도고 몸무게는 38입니다. 저는 뚱뚱한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뭐가 뚱뚱해요? 이게 뭐가 뚱뚱해? 아, 뭐가 뚱뚱? 요새 아, 이게 제가 요 직업을 하고 있긴 한데 화면이 잘못된 겁니다. 예. 죄송하지만 이 보여지는 많은 직업군 이런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보여지는 너튜버에 보여지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요새 다 관련된 것들 뭐 먹방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거 그리고 예전보다 살도 많이 감량을 하신다던가 저도 그런 케이스지만 다들 기준이 되게 많이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 나는 지금 이게 몸무게가 좀 과하게 나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닙니다. 그래 초등학교 4학년이면 키도 커야 돼요. 키도 크고 한창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 그 많이 먹는다는 게 예를 들면 피자, 햄버거, 뭐 파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가끔씩 드시고 뭐 건강한 음식들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도 요새 아이들은 좀 많이 뛰니까 뛰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요새는 줄넘기도 많이 하잖아요 수업에서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절대 뚱뚱한 게 아닙니다 이건 뚱뚱이란 단어를 써서 안 돼요 그리고 미디어에 보여지는 거를 나랑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의 직업인 거고 그 직업을 떠나서도 너무 마르신 분들이 요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기준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키로 갑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힙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완소들이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의 노래, 듣기만 해도 힙해지는 라인업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9: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0: 리아야, 놀러 갈게.
9: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0: 리아야, 함께하자.
9: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0: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1: 비다샵!
1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1: 비다이렉트샵!
1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웬디의 영시티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할게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별점은 당연히 5점 만점입니다. 지쳐서 별점 2점이요. 과제 제출일이 다가와서 너무 바빴네요. 이런 식으로 한 주 일상과 별점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완소들의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공사사 군님, 한 줄 리뷰 별점은 1점이요. 회사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다가 너무 복잡해서 바탕화면 폴더 정리했습니다. 찾던 파일은 못 찾고 지우면 안 되는 파일만 지웠어요. 이게 다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좀 더 많은 거를 전달을 받고 파일이든 사진이든 많은 것들이 지금 제 핸드폰에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컴퓨터에 언제 한번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핸드폰의 용량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지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우다가 지우면 안 되는 것들까지 제가 다 지워버리게 된 거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일정들을 지금 보내고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음번엔 파일을 한번 지우면 나중에 백업을 하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다 좀 조심조심 보시고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훈님, 친구들이 취업 축하 선물로 사준 향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다들 저랑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향이라 앞으로 제 최애 향수가 될 것 같네요. 만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어떤 향인지. 근데 우리 재훈님이랑 또 오래된 친구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취향을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향이면 조금 더 시원한 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여름은 그 마음에 든 향수로 좋은 날들, 행복한 날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레저의 Paradise.

트레저의 패러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김영빈님, 이번에 제가 일하는 층 에어컨이 전부 고장났어요. 실내랑 복도까지 전부 다요. 너무너무 긴 한 주였네요. 그래도 옆자리 직원이 탁상용 선풍기를 빌려줘서 살았어요. 별점은 한 개일 뻔 했는데 고마운 동료 덕분에 다섯 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 탁상용 선풍기도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게 더운 바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언제 고쳐지나요? 요새 또 에어컨 수리 맡기고 점검 맡기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로 에어컨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콩콩님,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시킬 때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강아지들끼리도 서로 알아보는지 만날 때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주인분과도 스몰토크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동네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별점은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은 막 서로의 막 이렇게 뒤따라다니면서 막 냄새도 킁킁 맡고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반가워 보이고. 주인이랑도 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 산책 나갔을 때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도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ljero의 We're in this love together.

Aljero, We're in this love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이번 주 일상 만나볼게요. 임봄님, 별점 3점 주겠습니다. 원래 쉬는 날인데 주말 알바가 안 구해져서 대타로 일하고 왔어요. 피곤하긴 한데 뭐 돈 더 벌고 좋다라고 생각하려고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아, 내가 왜 이래야 돼? 라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2379님,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한

줄여서 1점만 주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경기를 챙겨보고 있겠죠. 다음 주엔 만점짜리 경기를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또 야구 시즌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야구를 또 응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재밌게 보긴 하지만 어떤 팀을 막 정확히 막 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 경기를 일주일에 진짜 시간 어떻게 해서든 빼고 티켓팅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보러 가는 제 스텝 친구가 있는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근데 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 어떻게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약간 결과가 아쉬우면 아 진짜 이러고 또 경기를 보러 가야겠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화이팅이라고 저는 조그맣게 외쳐줬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화이팅. 네. 보내주신 사연을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완소들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별점 리뷰를 보내주세요. 사연 남겨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하지원 그리고 싸이의 홈런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넘어갈 듯.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생활 정보.
5: 여름 바다가 내어주는 보양식 갯장어. 67%가 단백질일 정도로 고단백이면서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재료죠. 그럼 민물장어나 붕장어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생김새부터 다르다고 해요. 조선 후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갯장어의 이빨이 매우 단단하고 사납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바닷장어인 붕장어보다 이빨이 훨씬 강하고 무는 힘도 세서 어부들은 갯장어를 주로 줄에 미끼를 달아 낚는 주낙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또 갯장어의 갯은 사나운 이빨을 가진 개에서 유래했다니까요. 맛은 부드러워도 이름에는 거칠고 억센 모습이 담겨있는 셈이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해서 별점 5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에 지쳐 별점 1점,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과 별점을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제 남겨주신 리뷰 사람들 만나볼게요. 8291님, 별점 5점 주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경북 김천에서 전주로 놀러와줬어요. 몇 달 후에는 전주로 이사와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네요. 장거리 연애 중이었는데 이젠 가까워진다고 하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전주로 또 이사를 가신다니 너무 좋네요. 이제 사연자님과 자주 데이트도 하고 뭐 얼굴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잼님, 이번 주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3시간 자고 몸이 지친 느낌? 그래도 영수로 힐링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한 분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별 3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시간 밖에 못 주무셨다니. 네, 그래도 같이 일한 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일할 때만큼은 좋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잠을 조금 더 많이 주무시고 내 자신을 챙기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8613님 별점 5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용돈 모아서 도마뱀 모카를 입양했어요. 몸통이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작아요.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방 정리 잘하고 모카 정성껏 키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진짜 조만하네요. 여기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나요? 제가 도마뱀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파충류를 조금 키우고 싶어하는, 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고양이, 뭐 동물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간 파충류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공부도 잘 케어를 하고 잘 키우려면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더 많은 사랑으로 또 모카를 또 정성껏 키우면 이제 부모님도 그래, 모카를 또 이렇게 키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완소대 한 줄 리뷰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루시드폴의 보이나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권혜민님. 작년 겨울부터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에 용기 내어서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아도 친구 얼굴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별점은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잘 지내라고 자주 물어보고 연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너 무슨 일 있어? 라는 말이 나오고 싶게 만든다기보단 그런 모습이

이게 간격도 딱 맞고 삐뚤삐뚤안하게 그려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유니님께서 그래도 많이 찾아보시고 해서 셀프로 또 가능한 게 아닐까, 또 4.5점이 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랭카의 The Show.

렌카의 The Show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만점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8343님, 이번 주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친구들과 홈파티 했어요. 치킨, 족발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오랜만에 수다도 실컷 떨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추억 가득 쌓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별점 5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홈파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보드게임 같은 것들도 되게 다양한 게임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또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4374님 만점이요. 이번에 처음으로 다섯 아들 데리고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배도 타고 멀미로 고생 좀 했지만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왕! 제주도. 네, 저도 안 간 지 좀 됐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배도 타셨다고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다섯 아들. 대단합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에너지도 많이 넘치실 것 같고. 네. 육아 화이팅입니다. 우리 김정규님, 4월에 러닝을 시작해서 이번에 첫 5km 대회 나갔는데 목표였던 35분보다 빠른 31분으로 완주했습니다. 대회 잘 마치고 영화 보면서 힐링도 했어요. 5점 만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대회다 보니까 더 떨리고 긴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목표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완주를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분 30초도 진짜 큰 차이인데 4분 빠르게 완주를 했다는 거는 정말 정말 큰 차이입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뛰신 만큼 또 스트레칭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SES의 달리기 듣고 올게요.

0: 내꺼 누가 들어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레노 르노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레노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여러분을 위한 가상음악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로꼬 그리고 이성경의 Love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형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당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0: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N.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힙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완소들이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의 노래, 듣기만 해도 힙해지는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3, 4부에 각각 라인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힙합 페스티벌 라인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백동형님, 제시팩트의 Always Awake 추천해요. 제가 들어본 힙합 노래 중에서 가사로나 곡 멜로디로나 젊음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20살 그리고 21살에 자주 들었던 곡인데 들을 때마다 공감도 되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뭔가 의욕이 떨어졌을 때 들으면 정신 집중이 다시 되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부를 때도 가장 자신 있는 노래라서 좋아하는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제시 팩트의 앨범을 좋아합니다. 이 앨범 좋아하고 그 모든 아티스트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데뷔를 하고 난 뒤에 뭐 10년 뒤에 나오는 앨범과 데뷔 초때 나왔었던 그런 앨범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데뷔 초때 나왔었던 그 앨범에 애착이 가는 게 되게 있어요. 풋풋했었던 그거는 다시 시간이 지나오면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감성과 감정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제가 힙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시팩트 요 앨범은 들었을 때 그때의 느낌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앨범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제시팩트의 Always Awake.

Jazz Effect의 Always Awake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헐님, Fly 신청할게요. 남자친구가 이분을 엄청 좋아해서 페스티벌에 같이 갔다가 무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라이브가 더 멋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빠지게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뭐 행사, 뭐 페스티벌 등등 또 많은 사랑을, 원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셨지만 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기회가 되어서 그때 한번 멤버들이랑 레드벨벳 활동을 했었을 때 행사와 같이 겹쳐서 그때 무대를 보게 됐었는데 너무 신났었습니다. 너무 멋지시고. 네. 우리 9341님 우산 듣고 싶어요. 전 약간 이 감성적인 힙합 노래를 좋아하는데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곡입니다. 윤하 씨의 음색도 너무 잘 어울려요. 비 오는 날엔 무조건이고 새벽에 잠 안 올 때 이어폰으로 크게 틀어두면 감성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윤하 선배님께서 이 팀의 네 번째 멤버라고 또 말씀을 드릴 정도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또 합도 너무 좋고 감성적인 노래들도 너무 많지만 신나는 노래들도 많고 다양한 장르들을 되게 소화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헐님과 9341님이 추천해주신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타블로, 투컷, 미스라로 이루어진 3인조 힙합 그룹으로 최근에 SNS에서 챌린지와 함께 역주행한 곡 Love, Love, Love, One, Fan, Run 등등 다양한 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이분들의 이름이 이번 퀴즈의 정답입니다. 아시겠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라인업의 주인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헐님과 9341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Fly 그리고 윤하가 피처링한 우산.

이어서 윤하가 피처링한 우산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인업 퀴즈 정답 바로 만나볼게요. 주인공은요? 바로 에픽하이였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0000님, 원타임의 핫 뜨거요. 20년도 넘은 노래인데 자주 들어요. 특히 사우나에서나 뜨거운 칼국수랑 잔치국수 먹을 때 절로 입에서 나오는 노래죠. 드라이브할 때 들어도 아주 신이 납니다. 흥이 안 날 수 없는 노래라 라인업으로 강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20년도 넘은 노래군요. 근데 이거는 그 코러스 파트 있잖아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이 파트가 아 정말 약간 음식 관련된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핫 뜨거 요런 느낌일 때 이 노래가 정말 많이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원타임의 핫 뜨거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데코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오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과 만들어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 오늘 주제는 힙합 페스티벌입니다. 4부에 이어질 라인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3: 자.

0: 닭고기 참프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나무 위 검은 진주라 불리는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초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열매인데요. 포도송이를 닮은 검붉은 오디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에 효과적이고 혈당관리와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 예로부터 귀한 여름 열매로 사랑받았습니다. 오디는 새콤함이 특징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셔도 맛있고요. 청이나 잼으로 만들면 더 오랜 시간 오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디는 쉽게 무르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은 뒤 가급적 빨리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마트나 시장에서 보랏빛 오디를 발견하신다면 상큼한 6월의 제철 오디를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씨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씨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추천한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젠틀님 아웃사이드 외톨이 신청합니다. 학창시절에 노래방 가서 부르던 이 노래 다른 랩과는 다르게 빠르게 내뱉는 속사포 랩이 어찌나 멋있던지 몰라요. 하지만 원곡과는 다르게 노래방에서 제가 부르면 가사도 놓치고 숨도 떨려서 고생하며 불렀다죠.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속사포 랩으로 많은 사랑을 또 받았죠. 그리고 이거를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는 뭐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빨리 하지는 못해서 빨리 하는데 가사가 다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파트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노래 파트만 담당해서 불렀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시크릿님, 널 너무 모르고 듣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제일 많이 들은 노래예요. 이분의 목소리만 들으면 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 같고 위로받으면서도 슬퍼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퇴근하는 차 안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눈물을 또르륵 흘린 적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아티스트분의 음색과 감성이 또 그렇게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위로받으면서도 슬픈 그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음색을 가져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추억이 담긴 노래가 있으면 또 꺼내어서 들을 때 또 생각이 나게 될 텐데. 네. 그리고 6522님, 엔젤라이를 라인업으로 추천합니다. 딘씨가 피처링한 노래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오히려 이분의 음색에 반했어요. 힙합과 R&B 장르 둘 다 사랑하게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언젠간 공연에 가서 라이브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색이 너무 아름다우시죠. 아름답고 예쁜데 그 안에 슬픔이 뭔가 가득 묻어나 있는 그런 음색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이브도 워낙 잘하시고 네, 너무 예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시크릿님과 652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여성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힙합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 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는데요. 비도 오고 그래서 돌아오지마 저 별 등등 이분만의 감성을 담은 노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가수의 이름 힌트는 세 글자고요. 지난 2월에 기리보이 씨와 함께 영스에 나오셨었죠. 이 가수 이름은 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시크릿님과 652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널 너무 모르고 그리고 딘과 DJ 프리즈가 피처링한 엔줄라이.

널 너무 모르고에 이어서 딘과 DJ 프리즈가 피처링한 엔듀라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볼게요. 라인업 주인공의 이름은요. 헤이즈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심은정님, 빅나티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추천합니다. 딸이 좋다고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한번 듣고 빠져서 학원 데려다 줄 때도 운동 갈 때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힙합이란 장르를 잘 몰랐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딸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힙합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죠, 장르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빅나티 씨의 이런 감성과 곡의 스타일들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또 꺼내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도 너무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 분이십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수현이 피처링한 빅나티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듣고 올게요.

0: 88시스팡.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형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2: 경제총조사.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Renault.
1: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2: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 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멘디의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무장난인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예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도 힙합 페스티벌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합 노래 듣기만 해도 힙해지는 그런 곡들을 추천해주세요. 떠오른 라인업은 웬디의 영스티트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남심 여심 다 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윷마치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2: 9 8 7 6 5 4 3 2 1
3: 숙보. 혼더 판형 이라더니 2인분 주문해야 1인 가구 늘었지만 외식은 아직도 2인 기준.
4: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배디를 대신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윤마치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윤마치입니다. 첫 곡은 제니의 솔로였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혼밥 환영이라더니 2인분 주문해야 1인 가구 늘었지만 외식은 아직도 2인 기준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사는 시대가 오면서 혼밥이 이제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일상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혼밥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는 허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프로인데요. 이렇게 흔해졌지만 외식 문화는 여전히 여러 명과 함께하는 식사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식당에 혼밥 가능, 혼밥 환영 뭐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막상 들어가면 2인분 이상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배달 음식도 1인분 배달이 생겼지만 여전히 최소 비용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베디처럼 혼자 3인분 해치우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1인 손님도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친구가 없어서 주로 혼밥 하신다고 들었는데 공감 많이 되시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대본을 읽은 것뿐이니까요. 네, 그 화살을 어느 쪽으로 쏘실지 네, 현명한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아터 씨와 먹는 얘기하는 시간 먹방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혼밥 얘기했는데 주제도 통하는 거더라고요. 재밌게 한번 토크 털어보겠고요. 알고 보면 먹는 걸 좋아하는 저 마디 윤마치와 일주아터 씨의 음식 취향, 먹토크 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마치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초록창 치시시시시식으로 본래 DJ 배성재 이름 치고 들어오시거나 땡튜브 엘아웃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지금처럼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속

0: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4: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여자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두목 월드컵.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분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신나는 리액션 천재 일주아터님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꽃등심 일주아터 김지연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2: 아이, 저도 제가 여기 DJ로 불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5: 그렇죠, 그렇죠.
2: 네. 일단 진짜 반갑습니다.
5: 아,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세요.
2: 복싱하다 오셨다면서요?
5: 아, 예. 죄송해요. 좀 숨이 헐떡거릴 수도 있습니다.
2: 아니에요. 너무 너무
5: 훅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2: 훅, 훅.
5: 네. 원투 훅 이렇게.
2: 아우.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먹갭이에요.
5: 어, 진짜요?
2: 그러니까 저는 배달 음식을 하도 시켜 먹어서.
5: 아.
2: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지는 그 순간 아세요?
5: 잘 모르겠는데요.
2: 그러니까
5: 저는 좀 질리지가 않아서 음식이.
2: 아, 네. 아 그런 의미로. 약간 빨간 음식 다 똑같은 것 같고.
5: 아, 배달 음식은 또 그럴 수 있어.
2: 에이. 맞아 맞아. 튀김도 다 똑같은 뭔가 튀김인 것 같고 약간 그런 수준까지 제가

0: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1: 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0: 조금 막 이제 해먹으려고 하고. 아, 야.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약간 뿌듯해지기도 하면서. 그치.
1: 이제는 조금 요리를 하시는구나.
0: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사실 아예 끊지는 못했고요. 또 먹개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저와 음식 토크가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1: 아, 보통 이제 대타 DJ분들이 다 말라깽이가 오시세요. 그래서 살짝 그렇게 막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보통 다 잘 맞더라고요.
0: 아, 근데 제가 방금 너무 쌍스럽게
1: 아니요.
0: 소리를 질러버려서.
1: 아니요. 말라깽이 단어가 더 쌍스러웠어요. 아. 괜찮아요.
0: 와, 너무 잘 받아주신다.
1: 아니에요.
0: 진짜.
1: 아, 일단,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유전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에. 왜죠?
1: 저는 이렇게 왜소하신 분들이랑도 이렇게 먹토크가 잘 되는데 나만 살이 찌더라고요.
0: 넘어갈까요?
1: 예,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배텐만의 마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이에요. 음식의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볼게요. 원하는 음식 관련한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배텐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려요. 먹방 월드컵 이번 주제는 뭐죠?
1: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후보군에 올라온 장소 중 혼밥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0: 그럼 후보 발표해주세요.
1: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치킨집, 후보 2번 패밀리 레스토랑, 후보 3번 삼겹살집, 후보 4번 결혼식장 코스 요리.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횟집, 후보 6번 뷔페, 후보 7번 닭갈비집, 후보 8번 장례식장 식사. 아, 장례식장 식사 읽는데 살짝 더듬었네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후보가.
0: 정말 쉽지 않은데요?
1: 아, 근데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어려운 거 골라오셨어요. 사실.
1: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은데요. 라인업이 마음에 들어요.
0: 그러니까 뭔가 한 그릇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1: 맞아요.
0: 뭔가 다 뭔가 볶고 막 뭐 이런 것도 있고 닭갈비집 이런
1: 거 그리고 1인석이 잘 없는 곳들만 딱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0: 사실 막 다 회식 이런
1: 아 맞아. 그리고 여럿이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들이 그러니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0: 다 안주잖아.
1: 술 좋아하세요?
0: 저요? 아, 술은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 술이 취하는 사람을 보는 건 좋아해요.
1: 진짜 되게 악취미가 있으시네요.
0: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아니 너무 그 사람이 망가져가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짜릿할 수 없어.
1: 아니 살짝 눈이 돌아.
0: 그렇게 예의 차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1: 아, 또 그런 재미. 뭔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고.
0: 그렇죠.
1: 아, 또 맨정신을 보면 또 재밌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전 그런 적이 없었어.
0: 그러면은 일주어터님의 혼밥 레벨은?
1: 아, 저는 진짜로 잘 못 먹습니다. 왜냐면 살찐 사람 치고 남 눈치를 많이 봐요. 보통 남 눈치를 많이 보면 살을 뺐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남 눈치를 많이 봐서 아, 쟤는 저래서 살쪘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봐 밖에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혼자서는.
0: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몸무게가 좀 고무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제 벌크업을 했을 때
1: 네네.
0: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1: 아, 뭔가 괜히 눈치 보이지 찔려요. 않아요?
0: 맞아요. 뭔지 알아요.
1: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데 괜히 찔려요.
0: 괜히.
1: 맞아.
0: 진짜 알아요. 근데 혼자 부끄러워서 음식점 못 들어간 적 있다 없다.
1: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냥 진짜.
0: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가끔 음식에 게시가 올 때 있잖아요.
1: 아, 너무 먹고 싶다.
0: 그러니까 다른 막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 양꼬치 이럴 때 있잖아요.
1: 맞아. 그럼 무조건 포장을 합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전화하면서 그래? 오늘 몇 명? 이러면서 나 혼자 먹는데 난 꺼버라도 시켜야 되거든.
0: 그렇죠.
1: 나는 무조건 포장을 해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껏 차려놓고 혼자 식사를 즐겨요. 집에서.
0: 아니 이렇죠.
1: 아,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0: 맞아.
1: 집에서 혼자 먹는 거.
0: 맞아요.
1: 양 조절을 못해요 이거는.
0: 아니 공감이 잘 가잖아요.
1: 그래요. 오늘 재밌겠네.
0: 가보실까요?
1: 네. 자,
0: 그럼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A조부터 대결 시작합니다.
1: 자, A조 후보 1번 치킨집입니다. 치킨과 맥주를 같이 즐기는 단체 외식 술자리 장소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치킨은 혼밥하기 좋은 메뉴지만

0: 요 집에서 땡튜브 보며 먹어야 제맛입니다. 치킨집은 분위기가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데 거기서 혼밥하면 더 외롭겠어요. 치킨은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혼자 가면 집에서 먹지 왜 혼자 먹으러 왔지? 싶고 괜히 쳐다볼 것 같아요. 아, 오늘 찬성은 이제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찬성인 거죠. 네. 반대 의견입니다. 치킨집은 보통 축구 경기나 TV 프로그램 틀어줘서 그거 보면서 먹으면 혼밥 완전 가능. 요즘은 홈치킨 하는 사람들 위해서 반말이 메뉴도 있고 혼밥하기 괜찮던데요? 치킨은 갓 튀긴 걸 먹는 게 제일 맛있죠. 혼자 가서 후딱 먹고 남은 거 포장해오면 되죠. 혼자 들어갈 때는 좀 뻘쭘할 수 있는데 어차피 회식 2차로 온 사람들이 많고 다들 취해서 자기들끼리 노니까 눈치 안 보여요.
1: 근데 제가 팔랑귀인 것 같은 게 찬성 들을 땐 어 맞아 이러고 반대 들을 땐 어 맞네 이러고
0: 그러니까요. 또 괜히 뭐 이렇게 진짜 경기 틀어주거나 네. 그 큰 화면 있는 치킨집이 많잖아요.
1: 맞죠, 맞죠.
0: 거기는 또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러세요?
0: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뭔가 나랑 같은 팀 응원하는 사람이랑 옆에 앉아있어. 그럼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짠도 하면서
1: 아,
0: 그런 거 안 되나?
1: 좀 아메리카 스타일이인데. 안
0: 돼요.
1: 저는 너무 코리안 거리라서.
0: 아 그래요?
1: 아니 그리고 약간 치킨이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뭐 백반이었으면은 이게 밥 먹으면서 뭔가 할 게 많거든요. 부산스럽고.
0: 아 맞아요. 그러니까
1: 밥도 뜨고 또 젓가락을 집어서 반찬을 짚고 아 뭐 하다 물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킨은 너무 이게 간단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순살 드시잖아요.
0: 아
1: 그러면
0: 그러네.
1: 끝.
0: 아 그러니까. 맞네. 치킨은 진짜 뭔가 할 게 없네요.
1: 네 이거는 그리고 사실 약간의 오락과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0: 그리고 뭔가 저한테 혼밥은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 게 혼밥인데
1: 맞죠.
0: 치킨집은 보통 다 시끄러우니까
1: 맞죠.
0: 거기서 이어폰 꽂고 있는 게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1: 이게 너무나도 되게 흔한 음식인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0: 그리고 여기 찬성 의견에 많은 의견이 배달이 너무 쉽다.
1: 맞아.
0: 맞아 맞아. 그것도 있죠.
1: 또 이제 또 손으로 먹는 경우에는 이게 뜯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뼈로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또 기름이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핸드폰을 만질 수 없어요.
0: 맞네. 다른 걸 못하네.
1: 그렇죠.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맞아 맞아.
1: 아 이건 좀 저는 좀 이건 확실합니다.
0: 네네. 네.
1: 제가 결론을 내야 되나요 여기?
0: 아, 후보 쭉 한번 읽고
1: 있는 건가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럼 다음 후보. 후보 2번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가족 모임과 기념일 식사 단골 장소로 단체 손님 비중이 높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맘먹고 혼자 가도 보통 웨이팅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한 세월이고 사람 미어 터지는 레스토랑에 혼자 있으면 뻘쭘합니다.
1: 그렇죠.
0: 이름부터가 패밀리라는데.
1: 맞네.
0: 아, 직관적이네.
1: 맞네요.
0: 혼자는 가기 힘들죠. 그리고 커플들이 많이 와서 진입 자체가 어렵네요. 혼자 먹기에는 일단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 맞아 이건 런치 세트로 먹어도
1: 너무 비싸요.
0: 혼자는 조금 그렇죠. 반대 의견입니다. 매장이 크고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옆 테이블 사정은 신경도 안 쓰입니다. 약간의 부끄러움만 참으면 호화 메뉴를 나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좋아.
1: 네.
0: 평일 점심시간이나 이른 저녁시간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샤이 베텔러도 혼밥 가능합니다. 아, 평일 점심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은근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 게 여기는 일단은 좀 이게 단일 메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한 그 파스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딱 그 투움밥 파스타.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하나의 장르가 되었거든요.
0: 맞죠, 맞죠.
1: 뭔지 아시죠?
0: 무조건이죠, 그냥.
1: 그러니까 투움밥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먹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0: 그렇죠.
1: 네.
0: 아 그것만 먹으러 사실 파스타 집에 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0: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투움밥 파스타 파는 집이 배달이 또 잘 됩니다. 저는 또 종종 배달해 먹어요. 그 또 빵도 잘 주세요 배달도.
1: 그래요.
0: 예예. 예.
1: 아 그리고 채팅창에 어제도 애슐땡 가서 혼자 점심 먹고 왔는데.
0: 와 진짜? 애슐땡은 심지어 뷔페까지 합쳐진 거잖아.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개인 식당보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분들 직원분들은 네. 너무 바쁘시니까 그렇게 막 신경 쓰지도 않으실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사실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0: 맞아요, 맞아요. 개인 식당은 이제 객단가가 낮으니까 좀 사장님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1: 맞아요.
0: 차라리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1: 고급 오이.
0: 객단가요?
1: 객단가.
0: 또 카페 사장 출신이잖아요.
1: 장난 없다.

0: 너무... 카페는 객단가가 낮아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후보 볼까요?
1: 네.
0: 후보 3번 삼겹살집입니다. 고기 불판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먹는 외식 모임 장소입니다.
1: 그쵸?
0: 찬성 의견입니다. 앉아있으면 사장님도 오시고 서빙하는 분도 오시고 고기 구워주는 분도 오시고 제 테이블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요.
1: 아, 이거 진짜 인정.
0: 어, 맞다. 다른 음식들은 비교적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은 굽는 시간이 길어요. 혼자 폰 보다가 고기 뒤집고 또 폰 보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소고기는 다 안 익어도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은 기다려야 되고요. 김치, 마늘도 굽고 할 일이 많아서 손발 맞는 사람 한 명은 필요해요. 아, 이거는 뭔가 전투원이 필요한 거구나.
1: 네. 이거 먹장이시네.
0: 그러네. 네. 반대 의견입니다. 사실 삼겹살은 2인분 주문해도 양이 적어서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양이. 성재형 팁처럼 고깃집은 무조건 앉으면서 3인분이요 하면 사장님도 당장 들어오라고 하고 오케이 합니다. 고기 구워주시는 종업원분한테 말 거세요. 대화할 사람 생기면 눈치 안 보입니다.
1: 아니
0: 이건 진상 아니에요?
1: 아, 이리 와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아, 잘 지내셨어요?
0: 그러니까 괜히 친한 척하면서. 그러니까.
1: 아니 대단한데? 이건 MFP인 저도 쉽지 않은 행위예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맹신하는 건 아닌데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0: 저 ISFJ입니다.
1: 진짜 저랑 아예 반대예요.
0: 거의 그렇죠.
1: 그렇죠.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겹살 혼밥을 해본 적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1: 네.
0: 오.
1: 그러니까 저는 게시가 왔었어요. 그날. 나는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0: 오.
1: 게시가 오는 날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단골집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혼자도 받으시나요?
0: 아, 단골집이 있었구나 또.
1: 네. 근데 단골집이라기보다 그 집의 삼겹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0: 아, 딱 꽂히는 게 있었구나.
1: 네, 꽂혔었어요. 네. 그렇죠. 식내림이라고 하죠. 식내림이 왔어요, 그날도.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혼밥을 하고 2인분 먹었습니다. 2인분 야무지게 먹고 이제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죠.
0: 아~
1: 갈 때마다 어머 저 처자는 혼자 오네.
0: 아 진짜? 네. 어,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또 혼자 가셨어요?
1: 그 이후로는 혼자 못 가기는 했어요.
0: 아
1: 이제.
0: 진짜요?
1: 쉽진 않게.
0: 혼자 먹을 때 어떠셨어요?
1: 혼자 먹을 때 저는 그냥 이제 최대한 삼겹살 고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볶음밥을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0: 아, 그럴 수 있어. 또 그 기다려야 되잖아요. 볶음밥 있기를.
1: 제가 고기까지는 기다리겠는데 볶음밥까지 기다리면 이제 어우 이게 정신이.
0: 또 혼자 가면 볶음밥 못 긁어 먹잖아요. 남들도 신경 쓰여서.
1: 너무 추적어 보이죠. 혼자 그러면은 다 같이 아, 긁어야 되는데.
0: 아 그래도 해보셨구나. 대단하시다.
1: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나름의 먹개비라고.
0: 어 그러네요.
1: 네 그럼요.
0: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니셨던 걸로.
1: 너무 맛있었지만 네. 약간 두 번은 좀 힘들다.
0: 아 네. MFP가 그 정도면은 이건 진짜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다음 후보 볼까요?
1: 좋습니다.
0: 네, 후보 4번 결혼식장 코스 요리입니다. 음식이 순서대로 제공되는 연회 형식으로 하객들이 다 같이 식사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혼밥도 힘든데 코스 요리는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 배도 고픈 게 너무 단점입니다. 결혼식장은 대형 원형 테이블이라 낯선 사람이랑 눈 마주쳐서 민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옆자리 모르는 분이 실수로 제 나이프를 가져다 쓰셔서 서로 어색해졌어요. 아이고
1: 어떡해.
0: 자리가 가까우니 헷갈릴 수 있고 붙여 앉으니까 더 어색하더라고요. 아 웃기다. 반대 의견입니다. 결혼식 뷔페도 아니고 앉아만 있으면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어차피 다들 신랑 신부 보느라 바빠서 내가 혼자 밥 먹는지 둘이 왔는지 모릅니다. 원래 혼밥하러 가면 혼자 주문하는 것부터 고비거든요. 코스 요리는 주문할 부담이 없어요. 아, 해보셨어요?
1: 항상 이제 밥이 나오기 직전에 도망갔습니다.
0: 아 진짜?
1: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결혼식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가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참석은 하는데 진짜 코스 요리인 경우에는 밥 먹고 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뷔페도 용기가 없을 것 같기는 해.
0: 맞아요. 저는 뷔페가 더 용기가 없는데.
1: 그러니까 그 원형 테이블이
0: 아 맞아.
1: 정말 폭력적입니다.
0: 근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용산에 있는 호텔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축의금을 제가 20을 했어요.
1: 먹어야지.
0: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아 뭔가 친한 오빠인데 아 그 친한 오빠 아버님이 좀 뭔가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잘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20을 내버렸어. 그래서 아 이건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원형 테이블 끝쪽에 나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진짜
1: 어떡해.
0: 아 근데 디저트는 포기했습니다. 좀 그... 부끄러워서. 그리고 여기 반대 의견에 어차피 다들 신랑 신부 보느라 바쁘다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보통 요새 코스 요리는 1부 끝나고 코스 요리 먹고 그 다음 2부가 시작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신랑 신부가 없어요. 그 하객들끼리 왁자질 거라 하는데 저 혼자 와서 거기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고 그리고 제가 언제 용산 호텔 결혼식에 와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1: 포기할 수 없죠.
0: 예, 예. 근데 다신 못할 것 같아요 저도.
1: 그러니까요. 그게 디저트를 포기할 정도면 에이. 사실 저는 진짜 그냥 아예 시도도 못하겠어요.
0: 에이저부터 너무 막강합니다.
1: 아 이제 두 개를 결정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치킨집, 패밀리 레스토랑, 삼겹살집, 결혼식장 코스 요리 중 4강에 진출할 후보는?
0: 아 나 너무 어려운데? 근데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어려운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저는 일단 결혼식장 코스 요리 넣겠습니다.
0: 아 진짜?
1: 못하겠어요.
0: 아, 나는 이거 해봐서 뭔가 그나마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1: 진짜요?
0: 아 왜냐면 저는 이 창피함과 순간의 부끄러움보다 내 축의금이 더 소중하다. 축의금을 많이 냈으면 그 부끄러움도 감수하고서라도 원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1: 근데 20은 세.
0: 그치? 네. 20은 먹고 가야죠. 솔직히. 그래서 마치님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을 냈어. 그리고 신랑 신부 다 알면 더 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솔직히 혼자 가도
1: 그러면은
0: 스테이크까지 먹고 나와야 됩니다.
1: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해본 걸 뺍시다.
0: 그렇죠. 어? 완전 솔로몬이다.
1: 그러니까.
0: 그럼 마치님이 해본 삼겹살집 빼고 제가 해본 결혼식장 코스 요리 빼면
1: 치킨과
0: 패밀리 레스토랑.
1: 패밀리 레스토랑.
0: 네.
1: 그러면 A조 1위 치킨, 2위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0: 치킨집 어려운 것 같아.
1: 치킨집 어. 자, 저희 그럼 2부에 가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내가 너만 잘 들어.
2: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짜게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물 한 잔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

0: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2: 고릴라 SBS 생활정보.
3: 올여름은 시작부터 무척 더운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빠르게 사라지는 북극 얼음입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이 관측일에 가장 적었던 2012년보다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 찬 공기를 붙잡아 두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폭염과 폭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고요. 게다가 바다도 예년보다 훨씬 뜨거워서 수증기가 늘어나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폭염과 폭우, 두 극단으로 치닫는 여름, 미리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줄여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스페셜 DJ와 함께하는 윤마치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DJ 가수 윤마치고요.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B조 대결입니다.
1: 네, B조 후보 5번 횟집입니다. 밑반찬, 해산물과 회, 매운탕 등 음식을 코스로 즐깁니다. 찬성의견입니다. 횟집에는 기본적으로 밑반찬도 많이 나오고 회 먹고 매운탕에 수제비사리까지 넣어 먹어야 하는데 혼밥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1인상 자체가 없고 후보군 중 혼자 밥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건 횟집이에요. 옥수수콘 두 번, 세 번을 리필해야 하는데 혼자 가면 리필할 때 눈치 보인단 말이죠. 이것부터 힘드니까 횟집은 2인 이상 가야 해요. 반대 의견입니다. 고급 횟집도 포함인가요? 횟집은 룸도 있으니까 룸에 들어가죠 뭐. 혼자 가면 고급 부위 독점 가능합니다. 참치도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가끔 바닷가 횟집 가면 혼여행 온 분들 있어요. 낭만 있어 보이던데요.
0: 아니 근데 횟집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시장에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진짜 바닷가도 있고.
1: 맞아요, 그냥 고급집도 있고.
0: 그렇죠. 다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1: 맞아요. 저 참치집에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네. 참치집은 혼밥을 엄청 많이 오세요.
0: 아 그래? 그 참치도 계시가 내려오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참치여야 하는 그게 있어요.
1: 네, 있죠, 있죠.
0: 그럼 저는 그런 음식. 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네. 근데 이 횟집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막 상다리 휘어지게 막 그 상에 비닐 까는 곳 네. 거기는 조금 혼자 가기 어렵고 비닐 안 까는 곳은 괜찮지 않나?
0: 안 까는 곳 안 까 이 이자카야
1: 아 뭐 그런 데나
0: 이런 데는 너무 가능하죠.
1: 아 너무 가능하죠.
0: 오히려 약간 멋있어요.
1: 어 그죠.
0: 내가 지금
1: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0: yeah.
1: 살짝 나를 위한 건배 느낌.
0: That's right.
1: 예.
0: 그래서 아니 뭐 이자카야는 너무 가능하고 사실.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 까는 데는
1: 비닐 깔고 스키다시가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집 네. 이런 데는 조금
0: 그런 데는 대놓고 여쭤보실걸요? 혼자 왔어?
1: 맞아요.
0: 이거 다 먹으려고?
1: 맞아 맞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0: 안 받으실 수도 있겠다.
1: 그러니까요.
0: 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왜냐면 또 음주를 많이 해야 또
0: 맞네.
1: 이게 또 많이 맞네. 파시니까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또 이 관광지 같은데 혼여행 오신 분들한테는 또 진짜 낭만 있게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관광지니까.
0: 그렇죠. 진짜 바다 보면서
1: 네.
0: 회 먹어야 되잖아요.
1: 이건
0: 또 이게 또 관리네요.
1: 그러니까 또 A조가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횟집은 또 나름 쉬워 보이는데 이런 느낌? 안 해봤지만.
0: 사실 생각도 없죠.
1: 네. 배달이죠. 예. 자, 다음 후보 보겠습니다. 후보 6번 뷔페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담아 각자 테이블에서 먹

0: 없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뷔페에서 많이 먹으려면요 대화할 사람이 필수입니다. 말을 해서 에너지를 빼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요. 주말 뷔페는 전국에 가족 모임이 다 있어서 혼자 가면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어디에 고기가 있다, 무슨 메뉴가 맛있다, 뷔페는 남 접시 보고 음식 추천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가면 좀 가성비, 가심비 떨어진달까요? 자, 반대 의견입니다. 혼자 먹어야 가장 뿌듯한 곳입니다. 아이 챙기랴, 어른 모시랴, 지인들 동행하랴, 남들은 다 바쁜데 나만 여유로워요. 뷔페는 애초에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장소라 혼자 온 게 제일 티가 덜 나요. 혼자 가면 내 페이스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못 먹냐, 한 접시 더 가지고 와라, 마달못 구성 뭐냐, 잔소리 벗어나기 가능해요.
1: 다 너무 강력해요, 의견들이.
0: 맞아요. 반대 이것도 그럴만해.
1: 다 타당해.
0: 그래서 뷔페를 혼자 간다는 상상을 해보니까 꽤 괜찮지 않아요?
1: 네.
0: 그죠? 그러면은 접시를 뜨러가는 타이밍도 좀 눈치 보여요. 뭔지 알죠? 뭔가 같이 가야 될까?
1: 그러니까.
0: 음식을 퍼는 것도 같이 가야 될까?
1: 너무 맞죠.
0: 이런 것 때문에 또 혼자 먹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이거 완전 이제 치우쳐졌습니다.
0: 아, 진짜?
1: 저는 뭐.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혼밥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의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뷔페가.
1: 그리고 너무 편할 것 같긴 하잖아요. 진짜 막 계속 갈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이 뭐야 타이밍 눈치 안 보고.
1: 네, 날 돼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0: 그렇지.
1: 내가 몇 접시 쎄 먹는 건지 누가 알아요?
0: 모르죠. 바로 치워주셔야지.
1: 근데 혼자 가면은 뷔페 음식 가지러 갈 때 짐 두고 가기 신경 써.
0: We are Korean. We are Korean.
1: 무슨 소리 하시는
0: 거예요? CCTV 100만 개. Yes.
1: No worries. 너 거기에 그냥 제 금을 넣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
0: 금은 좀 몰라. 그래서 금값 내려가서 괜찮겠다.
1: 그쵸. 아무도 안 가져가요.
0: 맞아요. 미라코리안이에요. 괜찮아요. 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다음 후보 볼게요.
1: 좋아요. 후보 7.
0: 후보 7번 닭갈비집입니다. 큰 철판, 숯불을 테이블 가운데에 두고 닭갈비를 다 같이 볶아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철판 닭갈비 혼자 먹는 사람은 정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큰 철판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간도 너무 남고 웃기겠어요. 이거는 농락 아닌가요?
1: 이분의 이 문장 자체가 웃기겠어요.
0: 되게 비꼬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타격이 있습니다.
1: 네?
0: 배불러서 면사리 추가도 못하고 볶음밥 못 먹으면 억울하죠. 혼자 커버하기엔 양이 너무 많음. 그래요. 뜨거운 철판에서 고기는 계속 익어가는데 혼자 먹으면 속도가 안 맞아서 오버쿡 됩니다. 고구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 닭갈비집 반대 의견입니다. 혼자 가면 볶음밥 눌러붙은 거 다 제가 먹을 수 있고 좋아요. 술 없이 밥만 먹고 나와도 괜찮은 메뉴라 테이블 회전율이 나쁘지 않고 혼자 후딱 먹기도 괜찮아요.
1: 다 경험자시네요 이제.
0: 닭갈비 고기랑 고구마 다 제가 먹을 수 있겠네요. 치즈 추가할지 말지 토론할 필요 없고 이거 완전 야르.
1: 괜찮아요? 이거 저도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막줄만?
0: 야르 읽으면 안 돼요? 비속어.
1: 아니요.
0: 놀래라.
1: 이제 이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0: 아, 그렇구나.
1: 읽는 거니까.
0: 저도 처음 말해드릴게요.
1: 토론할 필요 없고 이거 완전 야르.
0: 왜 이렇게 해머리 끊냐? 같이 해도 돼요?
1: 이거 완전
0: 야르.
1: 제 피디님 얼굴이 굳어지고.
0: 아, 효과음도 넣어주셨어. 진짜 웃기네. 닭갈비 다 까먹었어 이것 때문에.
1: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0: 네. 네. 다음 후보 갈까요?
1: 바로요?
0: 예.
1: 가시죠.
0: 네. 후보 8번 장례식장 식사입니다.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국밥, 육개장 중심의 식사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혼자 먹다 체하겠는데요. 호상이면 옆자리 조인도 가능하지만 조인이라뇨. 장례식장은 힘들겠어요. 편육 더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 가면 반찬 더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는데 혼자 가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요. 혼밥이고 뭐고 일단 장소가 장소라 밥이 잘 안 들어가요.
1: 그쵸.
0: 반대 의견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혼자 밥 드시는 어르신들 꽤 많으심.
1: 그쵸.
0: 장례식장은 밥 먹으러 온 자리는 아니니까 혼자 와도 전혀 신경 안 쓰고 먹어도 되죠. 장례식장은

혼자 먹으러 갔다가 뜻밖의 지인 만나서 합석하기도 해요. 혼자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식사할 때 대화하기가 더 눈치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 없이 정말 식사만 조용히 해도 되는 그런 장소,

0: 조금 그렇습니다. 주의하세요.
1: 아, 아니 근데 이거 찬성 반대 이거 올려주신 분들이 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보여요. 옆자리 조인 누구예요? 옆자리 조인도 가능하다고요? 진짜 에헤이 진짜.
0: 아 다른 테이블로 가서 편육 새거 먹으면 된대요.
1: 소맥은 좀 그렇냐고요? 소맥.
0: 아 근데 읽어 보니까 A조가 죽음의 조였네요.
1: 그렇네.
0: 에, A조는 진짜 어려웠는데 B조는 또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1: 근데 저는 닭갈비 어려울 것 같아요.
0: 닭갈비는 이제 맞아요. 철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1인용이라고 맞아. 하기엔 너무 커.
1: 그리고 익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0: 맞아요. 삼겹살집보다 불판이 훨씬 크잖아요. 그쵸. 또 그것도 그래.
1: 너무 제가 그 돼지가 된 느낌에 좀 찔릴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네. 또 철판이 너무 크고 맞아 맞아. 닭갈비집을 1등으로 하시고.
1: 좋아요. 1위 닭갈비.
0: 아, 횟집 어렵다고요?
1: 저는 아, 제가 얼마 전에 가락시장 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0: 초장집 같은 거.
1: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횟집의 기억이 그거인 거예요.
0: 아.
1: 이 작가 이런 게 사실 저는 그런 멋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멋진 어른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0: 아 그냥 뭔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횟집이 마지막 인상이시구나.
1: 이 그림에 있는 횟집으로 네네. 하시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좀 공평하겠죠.
1: 좋아요.
0: 와 이렇게 밑반찬들이 상추 하나하나 깔려서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와
1: 그쵸 그쵸
0: 왜 테이블 비닐 깔려있는 거 맞죠?
1: 네 비닐 맞는 거 같아요.
0: 아 이건 혼자 못 가죠.
1: 그쵸. 그럼 1위 닭갈비 2위 횟집 이렇게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자 현재 두 개의 조별리그를 통해서 네 개의 후보가 올랐죠. 자, 치킨집 대 닭갈비집.
0: 치킨집 대 닭갈비집. 두 개 다 닭이네요.
1: 그렇죠. 횟집 대 패밀리 레스토랑.
0: 오, 유학 파세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요.
1: 오케이.
0: 오케이. 치킨집 대 닭갈비집.
1: 아, 이게. 근데 이거는 뭐.
0: 쉬우세요?
1: 참 쉬워요.
0: 진짜? 하나 둘 셋 해서 해볼래요?
1: 네.
0: 어려운 거? 네. 하나 둘 셋. 닭갈비. 닭갈비 철판이 너무 크잖아요.
1: 철판이 너무 큰데.
0: 근데 혼자 앉았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치킨집은 그래도 조그맣게 나오고.
1: 그러니까 치킨은 와 이렇다 할 막 줄 서서 먹는 맛집은 없잖아요.
0: 치킨집이?
1: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이제 뭐 치킨집 웨이팅 하세요?
0: 아, 좀 많긴 하죠 종류가.
1: 그쵸.
0: 맞아요.
1: 그래서
0: 가게 종류가 프랜차이즈도 많으니까.
1: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고.
0: 맞아요, 맞아요. 웨이팅은 잘 안 하죠.
1: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먹으러 가고 뭔가 그 아무튼 저는 치킨집이 어려워요. 시켜 먹을래요.
0: 아, 치킨집.
1: 근데 닭갈비는 맛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이제 또 게시 받아서 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쟤 진짜 먹고 싶었나보다.
0: 아, 그리고 또 뭔가 춘천 가서 닭갈비집 가면은 혼자 가는 게 조금
1: 그쵸.
0: 이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더.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용산에 닭갈비집이 있거든요.
0: 네네.
1: 알려드릴게요. 아실까? 거기는 진짜 게시가 와요.
0: 혼자 가셨어요?
1: 그건 아닌데
0: 네.
1: 지금 만약 게시가 왔다 저는 그럼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맛있어서 혼자 와도 이상한 게 아니야.
0: 뭐든 혼자 가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철판 큰데 앞에서 혼자 앉아있는 게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아닌가?
1: 그러면 이제 좌석을 조금 구석탱이로 받으면은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0: 그런가?
1: 네.
0: 저는 치킨이 뭔가 국민 음식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치킨이 더 장벽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어렵네.
1: 아니 닭갈비집에서 밥 볶아줄 때 뻘쭘한 거 괜찮아요? 독대예요 독대.
0: 그러니까 괜찮아요?
1: 저요? 근데 맛집은 괜찮아요.
0: 진짜?
1: 그러니까 날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이렇게 먹고 싶었구나. 근데 막 줄을 안 서는 집이다 하면 약간 민망하긴 한데.
0: 좀 유명한 집에서?
1: 네.
0: 그것도 그래.
1: 네. 막 말 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진짜 유명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이 지금 저희 팽팽한 거죠?
0: 나름 팽팽하고.
1: 이게 쉽지 않네.
0: 치킨집이 어렵다. 진짜? 내가 나 오늘 혼자 밥 먹어야 돼. 근데 치킨집에 닭갈비집 가야 돼.
1: 치킨집에

0: 전해드릴게요.
1: 아, 근데 보통 생각해보세요. 치킨집은 요새 새로 생긴 데는 이 패드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책상에서, 테이블에서.
0: 그래요?
1: 어, 요즘 그런 데 많던데요, 치킨집.
0: 아, 약간 그, 아, 인정.
1: 어, 근데 닭갈비집은 철판이 크니까 그런 패드 도입한 부분이 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 들어서
0: 이모!
1: 이모! 닭갈비 이모! 이거 부끄러워, 나는. 하지만 패드로는 치킨을 마음껏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치킨집에서 앞에 이렇게 좀 깔아놔도 돼. 누가 올 것 마냥.
0: 아. 그러면은 그리고 튀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긴 하겠다. 보통 그렇잖아요, 치킨집.
1: 아, 그렇죠. 그리고 치킨집은 보통 2차로 오시기 때문에 술 취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뭐 그냥 그 속에서 왁자지껄한 속에서 고독한 미식가처럼 이렇게 먹어도 괜찮지 않나?
0: 좋아요.
1: 화나셨어요?
0: 아니요. 넘어갔어요.
1: 아, 그치?
0: 네.
1: 닭갈비가 더 어렵다니까요.
0: 그렇다면 4강전 승자는 하나, 둘, 셋.
1: 닭갈비집!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닭갈비집 올라갔고요. 4강전 두 번째.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 스타일입니다. 자, 자, 4강전 두 번째 대결. 뭐 대 뭐죠?
1: 저요? 횟집 대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0: 아, 원래 배디는 이게 다 이렇게 바로 읽어주시나요?
1: 아, 오빠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건 배디고 마디는 마디잖아.
0: 그렇죠. 전 다른 스타일로 갑니다.
1: 아, 그럼요. 훨씬 좋네요.
0: 이게 한눈 팔고 있으면은
1: 어, 집중이 확 돼요.
0: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죠.
1: 자, 횟집 대 패밀리 레스토랑.
0: 패밀리 레스토랑.
1: 횟집은 저희 이 후보 사진에 근거해서 그쵸. 이쪽 횟집인 거죠. 아,
0: 이거 정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락시장 횟집으로. 가락시장 횟집.
1: 뭔가 사람 많은.
0: 네.
1: 매운탕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횟집인 거죠.
0: 맞아요.
1: 그런 횟집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은 뷔페 형식이 아니고.
0: 아니고.
1: 어, 그런 뭔가 코스라기보다 그런
0: 아웃땡 아웃땡.
1: 어, 그런 아웃땡. 그런 느낌으로 하시죠.
0: 좋아요, 좋아요.
1: 그러면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혼자 먹기?
0: 그러니까 저도 투움바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투움바 매니아층이 정말 많잖아요.
0: 그것도 진짜 개시와요.
1: 어, 그래서 그것만 드시러 가시는 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0: 있어요.
1: 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이지만 나한테는 파스타집인 거예요.
0: 그럼요.
1: 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데요?
0: 너무 편하죠.
1: 응.
0: 너무 당연하게 보실 것 같아요.
1: 어, 그러니까요.
0: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 메뉴에.
1: 아, 근데 노량진이나 가락시장 같은 수산시장 초장집에 혼자 간다?
0: 아, 나는 그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식당에 아주머니가 약간 화끈하셨어요. 그런 스타일 이제 이모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혼자 왔어?
1: 아, 좀 무서워.
0: 아, 좀 무서워.
1: 어, 그럼 아, 아니요.
0: 어, 바로 주랭이랑 가.
1: 아, 맞아. 횟집 아주머니들은. 좀 화끈하신 분들이 꽤 많은 편이죠, 비중이. 그렇죠. 그러면 또 횟집이 더 어렵죠.
0: 그렇죠. 오랫동안 네. 또 하셨던 분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얼마나 상대를 많이 하셨겠어요.
0: 얼마나 이제 회가 그 예술처럼 나오던지. 어,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횟집이 조금 어렵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뭐 이건 쉽네요.
1: 네네.
0: 그렇다면 4강전 두 번째 대결 승자는 하나, 둘, 셋.
1: 횟집! 배틀에서 느낄 수 없는 살짝 소녀스러움이네요.
0: 그럼요.
1: 제 덕분에
0: 이 맛도 좀 내다가
1: 어, 회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예. 모닝 와이드 온 줄 아셨대요. 아니에요. 이거 어딨지? 닭갈비? 닭갈비 토론할 필요 없고 이거 완전 야르!
1: 나 못 찾고 있나 했는데
0: 이거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 결승에 올라온 두 개의 후보입니다. 결승전 뭐죠?
1: 닭갈비집 대 횟집입니다. 아, 근데
0: 좀 팽팽하다.
1: 어, 생각보다 팽팽하고 닭갈비집도 맛집이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바쁘시단 말이에요.
0: 바쁘죠.
1: 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0: 아, 근데 일단 마가 더 뜨는 거는 닭갈비집이긴 해요.
1: 아, 맞죠. 네. 맞아요.
0: 저는 닭갈비를 먹을 때면 항상 괴로워요. 너무 익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1: 맞아요. 계속.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할 게 없어. 어, 할 게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정말.
0: 저 그게 너무 괴로워요.
1: 어, 맞죠.
0: 근데 그 혼자?
1: 혼자? 그 큰 철판 앞에서?
0: 나 넘어갔어.
1: 어, 근데 횟집 그 화끈하신 어머니 혼자 왔어?

0: 안에 들어가서
1: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를 이제 서빙 해주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쉽지 않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옆집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사근사근 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은 닭갈비로 갈까요? 아, 근데 진짜 볶음밥도 기다려야 돼요.
0: 아니 근데 횟집은 그러면 매운탕을 그럼 거절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
1: 왜 거절해요? 다른 걸 시키면 되죠. 라면을 시켜두고
0: 아니, 혼자서 매운탕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1: 안 드실 거예요?
0: 아니 먹을 건데
1: 횟집에서요?
0: 아 그것도 그런데
1: 아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죠.
0: 그것도 맞는데
1: 아, 근데 매운탕 참... 포장은 잘 안 하나?
0: 잘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매운탕 안 먹는다고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1: 아 근데 맞죠. 뭐.
0: 아하 횟집
1: 윤성재라고요?
0: 뭐라고요?
1: 많이 먹는다고 윤성재라는데요?
0: 아 웃기다 윤성재 뭔가 성재는 배가 어울리긴 한다 그죠?
1: 윤성재 되게 잘생긴 배우 이름 같지 않아요?
0: 아니요 난 좀 못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아 육성재 씨가 생각난다고 지금 PD님이
0: 아 맞네 그래서 잘생긴 분
1: 근데 안성재 씨도 계시네요
0: 아 그러네요
1: 네 넘어갈게요 네 닭갈비집 대 가락시장 횟집 가락시장 혹은 노량진 횟집 저는 닭갈비인 것 같아요
0: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합니다
1: 그런 거예요?
0: 예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신나게 해도 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1: 결정은 일주어터님이 하시니까 광고 가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안녕하세요. 신곡 띠로리로 활동 중인 미아오 수인
1: 가원
2: 안나입니다.
0: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흙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황품 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미아오

0: 노래 띠러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1위는 일주어터 씨가 발표해 주시죠.
2: 혼밥하기 어려운 장소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횟집입니다.
1: 왜죠? 아, 정적이 한 번인데.
2: 아 뭔가 닭갈비는 그 철판 크기만 참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횟집은 그런 왁자지 거란 막 사람들 대형 식당에서 막 나 혼자 먹는다고 상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1: 지금 아까 지금 심의를 다 돌리고 오신 거죠?
2: 아니요. 아 그렇죠. 상상했어요. 그 순간,
1: 네.
2: 그 순간에.
1: 광고 듣는 그 동안에.
2: 맞아요.
1: 아 근데 둘 다 어려웠어요. 사실 네. 둘 다 어려운 곳이라. 뭐
2: 근데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네요.
1: 저는 제가 이제 정적 둘이라고 이렇게 그 종이에 쓰고 그러긴 했는데 괜찮아요.
2: 예예.
1: 둘 다 어려우니까요.
2: 둘 다 어렵죠.
1: 자 그래서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이거 혼자 드실 건가요, 여러분?
2: 갑자기. 아, 이거 그럼 혼밥으로 하자.
1: 네,
2: 밖에 혼밥 나가서 한번, 교환하세요.
1: 혼밥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어터님!
2: 네네.
1: 오늘 저랑 함께하는 먹방 월드컵 어떠셨나요?
2: 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작이 조금 정신없었긴 했는데 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네. 아유,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뭐 거의 20번 하신 줄 알았어요. 이거 완전?
1: 어,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2: 어, 그러게요.
1: 아, 이제 말 안 해도 들린다. 좋습니다.
2: 네.
1: 근데 진짜, 아, 이제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2: 아, 그렇죠.
1: 저는 진짜 이제 인생에 뭐, 좀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네요.
2: 오, 진짜.
1: 이제 배디님이. 아, 출장이 길어지셔도 괜찮겠다.
2: 어, 정말. 좋죠, 좋죠.
1: 일주어터님 한 번 더 뵙고 싶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2: 연애하세요.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 메가헤르츠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엔 횡단보도 근처에 큰 그늘막이 설치돼 있어서 햇빛이 뜨겁고 더운 날에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뜨겁게 달려오셨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각자만의 그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어 쉬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횡단보도 주변에 보면 큰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햇빛도 뜨겁고 더운 날엔 그 그늘막이 너무 반갑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다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고라고 하는데 여름에 1박 2일 찍다 보면 그늘이 너무 반가울 때가 있지 않냐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힘들죠. 이제 힘든 계절입니다. 사실 겨울은 추운 게 힘든데 추운 거야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버티면 돼요. 옷 좀 껴입고 막 최대한 버티면 되는데 여름은 진짜 피할 곳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야외 예능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취약한 계절입니다. 여름은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촬영하다 보면 그늘이 지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긴 제작진이 있고 그 반대편에 이제 햇빛이 내려 쬐는 곳에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화면에 어쨌든 햇빛이 이렇게 태양광을 받는 그림이 좀 예쁘니까 근데 진짜 너무 더운 날은 눈도 안 떠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힘들죠.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여름에는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촬영 갔다 왔는데 엄청 이렇게 태양볕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는데 진짜 바지를 약간 이렇게 긴 바지인데 이렇게 지퍼 열면은 이렇게 무릎이 열리는 바지가 있어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걸 이렇게 열었는데 다음날 집에서 보니까 거기가 화상을 입었다. 아예 샤워하는데 약간 따뜻한 물이 닿았는데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가 시뻘겋게 타가지고 예, 약간 정말 쉽지 않구나. 예, 지금 손도 보면은 딱 손등 딱 이 티셔츠 입은 구간 말고 딱 손등은 또 까매졌습니다. 예, 이제 1박 2일의 계절이 왔다. 예. 그 너무 슬픈 건 이게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 온도가.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진짜 힘듭니다.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

0: 여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굉장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내가 며칠 전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들렸는데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음악도 너무 시끄러운 거다. 아이스 카푸치노를 주문했더니 직원분이 잘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하시길래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네, 그거 주세요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있지 나샤이였고요. 닉네임 아니아니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주문을 잘못 받아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시끄러워 막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못 알아들으시고 다른 걸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그냥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하면 아니요 아이스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니야 아이스요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 넘길 수 없는 것들은 좀 짚는 편인 것 같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아니면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얼음 좀만 넣어주실래요? 뭐 요 정도. 저는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엄마랑 갔을 때인데 뭐 주문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약간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이래서 아니요 이거 시키셨어요 하는데 딱 봐도 뭔가 뉘앙스가 직원분도 별로 기분 안 좋아 보이시고 우리 엄마도 약간 예민해질

것 같은 뉘앙스가 딱 들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이거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이거 안 시켰잖아. 너 이거 시켰잖아. 그랬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이거 시켰어.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왜 말을 똑바로 못하냐. 안 시켰으면 안 시킨 거지 왜 그거를 너가 그러고 있냐. 그랬다.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난 그냥 여기서 시끄러워지는 게 더 싫은 사람이라 그냥 이거 대충 때우면 된다. 괜찮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맛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왔는데 웬만하면 다 맛있겠지 하고 넘기는 편이죠. 예, 그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슬퍼했던 이제 어디 가서 얘가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자 사연 보내주신 아니아니아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김아중의 마리아 그리고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627님이 절친이 오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통 남의 결혼식 가면 눈물 한 번씩 흘리는 편인데 아, 이상하게 얘 결혼식 때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걸까요?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벌구 결혼식 때는 안 울었어요. 예, 뭔가 너무 그 과정들을 다 봐와서 그런가? 계속 듣고 계속 보고 계속 그래서 뭔가 눈물이 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올 날이었고 뭐 전날에도 연락해서 뭐 야 내일 몇 시까지 가서 뭐 이거 할게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생각보다 뭐 눈물이 나진 않았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저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그리고 자두의 김밥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코너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타임머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과거나 미래로 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SBS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푹 빠져 있는데, 미래로 간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바꿀까 상상을 하곤 합니다. 딘딘 DJ는 타임슬립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간과 관련된 노래를 모아서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 플리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타임머신님이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사연 속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과거의 혼을 가지고 현재로 와서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임지연 씨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정신으로 과거 시대로 가기랑 과거 정신으로 현재로 오기 어떤 걸 선택하냐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그 너튜브 막 이런 거 보면 막 고대 시대 귀족들이 먹던 음식 막 이런 거를 봐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너튜브에 막, 자 지금부터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대 시대 귀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자 지금 눈앞에는 뭐 이게 펼쳐져 있는데, 아 당신은 입에 넣는 순간 비릿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다르게 뭐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리고 여러분 앞엔 접시나 나이프나 뭐 포크도 없습니다. 다 손으로 먹어야 하죠. 막 그릇이 없어요. 막 그러면 막 빵을 굳혀서 만들고 막, 그리고 그 뭐냐 그 카우보이들,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먹는 음식 막 이런 것들도 막 하고 이러는데, 아 그건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리고 고대 시대에 그냥 뭐 평민으로 살아가는 법 뭐 이러면서 나오면, 그때 추울 때 그 날씨 뭐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 들어보면, 아우 그냥 사람은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 정신으로 현대로 와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게 낫지.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타임머신님이 보내주신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휘성의 타임머신, 이승기의 되돌리다입니다.

자, 휘성의 타임머신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딱 하루만 타임슬립을 한다면 언제로 가고 싶냐 해주셨는데 과거 미래로 다 된다고? 아 근데 미래로는 안 가고 싶어요. 네, 미래로는 안 가고 싶고 과거로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지금 좋은데 예. 과거로 막 돌아간다고 뭐 휴가 갔을 때 예. 유학 시절 근데 유학 시절로 가도 지금 정신 상태로 가는 건가? 아 그냥 뭐 아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있거든요.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예, 엄마 아빠랑도 여행 갔고 누나 결혼식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때 좀 괜찮았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타임머신님의 플레이리스트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남우연의 미래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연의 만약에 나무연의 미래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시간여행 드라마나 영화 많은데 재밌게 본 거 있냐 해주셨는데 그거 About Time? 예, About Time? 예, About Time 재밌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막 엄청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시그널? 시그널? 예. 시그널? 예. 그거 말고 또 뭐 있지? 아, 기억에 남는 게 없네. 왜 없지? 예. 없습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타임머신님의 플레이리스트 과거로 갈래 미래로 갈래에서 우지의 어떤 미래 원모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김네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이 요즘 하루종일 바쁜 것 같습니다. 워낙에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월드컵 챙겨보랴, 야구보랴, 미국 농구보랴, 밥 먹을 땐 기본이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회사 가서도 몰래 경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스포츠 캐스터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데 왜 저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츠를 보느라 정신없는 동생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네가 국대도 아닌데 왜 바빠 플리 보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김네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요즘 챙겨보는 스포츠 뭐 당연히 축구 챙겨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NBA 그래도 좋아하니까 NBA 챙겨보고, 전 야구를 안 봐서 뭐 그 정도? 근데 요즘은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너무 볼 경기가 많죠. 자, 김네모님의 플레이리스트 네가 국대도 아닌데 왜 바빠 해서 먼저 들어볼 곡은 세븐의 열정 그리고 시스타의 바빠입니다.

자, 세븐의 열정 그리고 시스타의 바빠 듣고 오셨습니다. 직관 갔을 때 재밌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해주셨는데, 직관 갔던 거 저 그래도 뭐 직관 뭐 농구도 가봤고 축구도 가봤고 국대 축구도 가봤고 뭐 다 가봤는데 각각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구는 좀 다득점이니까 계속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문제가 이제 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 사실 아 그거를 따라잡는 게 쉽진 않으니까 예, 그것도 있었고, 축구는 뭐 기본적으로 관중이 엄청 많으니까 예.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김네모님의 네가 국대도 아닌데 왜 바빠 플레이에 있는 노래,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부석순의 거침없이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왜 이럴까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공 관련해서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불합격이라 그런지 멘탈이 자꾸 흔들려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나니까 멘탈이 궤도를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슬럼프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래를 모아서 궤도 이탈 플레이리스트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왜 이럴까님이 궤도 이탈 플레이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오늘 계획대로 안 됐던 일, 오늘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원래 러닝을 그래도 한 2,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쓰여가지고 러닝을 못한 거, 예, 그거 말고는 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예, 저는 완전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언제 먹고 밥 먹고 나서 뭘 해야 하며 뭐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놓는데 싹 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자, 웨이럴까님이 보내주신 궤도 이탈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이클립스의 런 런, 그리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입니다.

자, 이클립스의 Run Run, D.O.A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다시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냐 해주셨는데, 지금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 아, 지금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 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있을까요? 저만 없나? 나만 너무 만족하고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막 엄청 만족하면서 막 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러고 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뭐 아쉬움이 남고 막 그러면서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아 다시 도전하고 싶은 일 아 뭐가 있을까? 그래도 도전한 것들을 다 잘 해낸 것 같아서 예 막 아 그때 잘 못했어 너무 아쉬워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쇼미더머니 2 무대를 다시 꾸밀 수 있으면은 지금 돌아가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쇼미더머니에 나갈 용기는 없어요. 예, 왜냐면 붙을 거라는 자신도 없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크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대기를 거의 이틀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될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래퍼들 그거 버티고 랩하는 거 진짜 예, 인정해야 됩니다.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왜이럴까님이 보내주신 궤도이탈 플리에서 가오의 시작 옥상달빛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차영숙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년 지기 내 친구 지혜에게. 지혜야, 우리 대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네. 가끔 생각해보면 늘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 물론 네가 날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이번엔 지혜가 먼저 연락해주려나 하고 기다리게 되더라. 사실 조금 서운할 때도 있었어. 가끔은 네가 먼저 언제 한번 보자 말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지혜야, 다음에 딱 한 번만이라도 먼저 연락해주면 안 될까? 2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이어가자.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차영숙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리쌍 피처링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먼저 연락 안 해도 꼬박꼬박 연락 자주 오는 친구들이 있냐 해주셨는데 있어요. 예, 네, 있죠. 근데 아 이제 문제가 그 못 볼 것 같은 친구들한테 계속 이렇게 자주 연락이 오면 솔직히 말해서 아 좀 너무 냉정한가. 촬영 한번 뭐 했는데 보자 하면 사실 저는 사실 볼 용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 서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사적 이야기를 별로 털어놓고 싶지 않거든요.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면 20대 때 주로 패턴이 이거야. 촬영 한번 같이 해? 그럼 저도 그때 완전 막 사람 좋아하고 막 아 너 회식해 막 이럴 테니까 그럼 가서 술을 먹으면 뭐 서로 이야기 조금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동나요. 그러면 이제 뭐 누구 알아? 이러면 알죠 막 너 누구랑 친하게 지내? 저 누구랑 친해요? 아 진짜 야 걔 좀 그렇잖아. 그러면 걔 좀 그렇죠 하면서 막 아 근데 걔네 좀 걔랑 막 이러던데 막 이런 쓸데없는 좀 구린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 부를까? 막 이러면서 누구 부르고 이러면서 점점 자리 커지고 막 정신 나가게 마시고 막 그러고 나면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또 한번 진하게 마셨으니까 또 보자 막 이러면서 만나다 보면 되게 뭐라 그러지? 그 남는 게 없는 시간들? 예.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서 뭐 사람을 가리고 이게 아니라 내 시간을 좀 소중히 쓰고 싶은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먼저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는 저도 먼저 연락을 가끔 하지만 뭐 규현이 형한테 뭐 이제 다른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 오면은 형 뭔 소리야 다른 동생들이랑 잘 놀던데 뭐 이러면서 뭐 조만간 보자 하고 날짜를 잡고 뭐 이러죠. 예. 좀 그러면 좀 편한데 그게 아니면 조금 예. 뭐 네. 예. 그리고 아니면 차라리 오랜만에 진짜 만나도 할 이야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사실 쉽진 않은 것 같다. 예.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차영숙님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는 주식회 아무래도 나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7057님이 오늘 차량 주행거리 딱 10만 킬로 찍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박수 쳤네요. 이 차로 출근도 하고 부모님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별일 없이 함께 달려준 시간이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별 의미 없이 약간 이런 거에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이제 뭐 몇 찍었네 막 이러면서 뭐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2만 킬로 조금 넘었어요. 예, 차가 6년 됐는데 2만 킬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확인했을 때. 김화진님이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투잡 뛰며 지금 우유 배달 중이랍니다. 아들 위해서라도 힘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그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아들을 위해서 힘내야겠다 뭐 이런 원동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네 힘내시고 좋은 날들이 찾아올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는 세라베롤리스의 그래비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리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천고마비라고 가을이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여름에 더 살찔 것들이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 일정 때문에 부산에도 갔다가 여수에도 갔다가 전국을 누비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도 가보고 바다도 보고 좋긴 했는데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도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사연들 읽으면서 신청곡도 들어보고 떠드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도 볼 수 있는 계정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최근에 발매된 가수 성시경님의 신곡 나의 하루처럼이란 곡 들으셨습니다. 요 노래를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는요. 오랜만에 발매된 성시경님의 음악이기도 하고 또 해당 곡을 제가 작업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틀어보았습니다.

내가 좀 어떤가요? 사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멋있게 완벽하게 부르시는 가수분이라서 제가 소위 버스를 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성시경님 음악방송도 MC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수려하고 자연스럽게 진행 잘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었는데 해당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가수 소수빈님이 나오셨어요. 저랑도 친분이 있는 가수분인데 소수빈님께서 알고 보니까 성시경님의 굉장히 오랜 팬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히트곡 유명한 노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 공부할 때부터 워낙 팬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시경님 노래를 골라서 부르기도 하고 했다는데 수빈씨가 부른 거 들어보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원곡을 들어보니까 이 곡을 나는 왜 어렸을 때 안 들어왔지? 싶을 정도로 좋은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당 방송을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고자 한 곡 더 가져와 보았습니다.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성시경님께서 진행하는 음악방송에서 소수빈님이 불렀었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두 가수가 이렇게 노래 한 곡에서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들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소수빈님 노래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 사랑하자라는 곡과 또 소수빈님 하면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 영상들. 그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윤상님의 넌 쉽게 말했지만 이라는 곡까지 세 곡 일단은 듣고 오늘 F클럽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 가요계 OB와 YB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온 사연 읽어보면서 떠든 지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요, 류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님,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노래 잘 들었어요. 신곡 발매 축하드려요. 애프터클럽에서 틀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성신경님 뿐만이 아니라 저도 노래를 한 곡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곡의 제목은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라는 곡이고요.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나 뭐 부모님한테는 잘 하는데, 이렇게 막 엄청 음주에 절해지지 않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이유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써본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슷한 사연이 또 있어요. 지희 형님께서도 신곡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어폰 꽂고 들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가사도 너무 좋아요. 이제 공연해 주세요. 하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도대체 뭔 노래인데 저렇게 사연도 보내고 하실까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자 또 이 사연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최근에 발매한 구름의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곡만 듣기 좀 아쉬우니까요. 제 노래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휴지꽃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구름의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휴지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김성환님 사연입니다. 이 새벽에 포장하고 있어요. 푸하하. 어제 했어야 했는데 피곤해 자다 난생 처음 새벽 라디오 들으며 일합니다. 피곤해 자다 난생 처음 새벽 라디오 들으며 일합니다 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들으시나 봐요. 새벽에 포장하고 계시다니까 뭔가 물건을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하시나 보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했어야 되는 일을 오늘 미뤘기 때문에 어제 나는 편했지만 오늘의 내가 고통받고 있는 성화님 사연이었고요. 자, 다음 사연은 비슷한 사연이네요. 변희수님께서는 진즉에 했으면 벌써 끝내고 잠들었을 텐데 점점점 왜 꼭 놀다가 이제야 과제를 하고 있을까요? 라디오 들으면서 힘낼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럼 내일의 내가 그걸 또 내일로 미루고 계속 평생 미루면 평생 오늘의 나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일하기 싫을 때 드는 생각인가 봐요. 그냥 지금 생각난 김에 캐치면 가장 좋은데 미래의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줄 미리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신 우리 김성환님과 변희수님을 위해서 박상민님이 부른 그때 알았더라면 노래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박상민님이 부른 그때 알았더라면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017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랑 선배와 헤어진 지 넉 달째네요. 20살 가슴 떨릴 때 만났었는데 이제 기억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코스모스 사운드에 20살 신청합니다. 위로가 되는 노래라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0살 가슴 떨릴 때 만났던 첫사랑 선배라고 하셨지만 몇 년 만나신지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애를 30년을 하고 50세이실 수도 있는 거네요. 0172번님께서 뭔가 선곡하신 노래를 보고 그런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첫사랑의 완성은 결혼 아니면 이별밖에 없지 않나요? 아무튼 더 좋은 분,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으려고 좋은 이별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신 노래 코스모스 사운드의 20살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곡만 듣기 아쉬우니까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이장혁님의 20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그 노래도 같이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번의 20살 듣고 오겠습니다.

고백 들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로 댕긴 지가 좀 오래돼서 지금 이제 이 방송에 나가고 있을 때는 시험 기간이 끝난 상태겠죠? 대부분 5월 말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선지인님 좋은 시험 결과 좋은 학점 받은 상태이기를 바라보면서 신청해주신 정준일의 고백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고백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라는 단어, 고백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고백 말고 go back, 뒤로 이렇게 go back 이런 노래도 있고 세상에 정말 많은 고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라디오에서 막 모르던 노래인데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알게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정말 많이 들려지고 세간에 정말 유명하게 알려진 노래들을 우연히 딱 들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이라는 이름이 달린 또 유명한 노래 같이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델리 스파이스라는 밴드의 고백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공중파 방송, 음악 방송을 돌리면서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밴드 음악을 찾아보면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가요 음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다가 요즘엔 그런 막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노래 들을 때 별 생각 없었는데 가사를 쭉 읽으면서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노래 내용이 아니잖아. 이런 노래로도 유명해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 청취자분들 중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정준일의 고백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가 부른 또 다른 고백까지 이렇게 두 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사운드의 20살 그리고 이장혁님의 20살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선진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노래 신청해요. 정준이.

0: 서울에 자리 잡은 어느 평범한 국밥집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차림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한 제복에 가슴엔 빛나는 훈장까지 달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사장님은 익숙하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국밥집 사장님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의논했고 그 결과 식사 쿠폰을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드리게 된 거죠. 국밥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뜻을 함께하기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이웃, 일부러 가게를 찾아 매출을 올려주는 이웃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한 마음 덕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 6월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고요. 방금 2부 시작했습니다. 1부 앞서서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사연들, 신청곡들 읽어보고 들어보면서 떠드는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연도 공유하고 떠들고 싶은 청취자분 계시다면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담아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고 올리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7분의 DJ 사진을 보실 수 있는 계정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정준일님의 고백, 그리고 델리스파이스가 부른 고백까지 고백 두 번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에서도 신청곡 사연 읽어보는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청곡 사연은요, 박혜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먹먹하고 우울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싹 틔우지 못하고 마음을 접네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았는지 몰랐다가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겼다, 아 이제 내가 가질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었구나 라고 깨달으신 걸까요? 근데 그런 거라면 엄청 깊은 사랑

깊은 애정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진짜 깊은 사랑이었다고 하면, 근데 뭐 싹 틔우지 못할 건 뭡니까? 그분이 뭐 그 다른 여자친구분이랑 뭐 결혼할 거라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이간질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마음 잡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는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애정을 품으면서 이렇게 또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가시다 보면은 다른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그 사람이 또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뭐 악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근데 말게 뭡니까? 저한테는 사연 보내주신 박혜림님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신청해주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될 거야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제목, 비슷한 가수 이름 매칭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제목을 가진 슬기로운 사생활에서 전미도님이 부르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까지. 혜림님은 사랑하게 될 줄 모르셨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까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한루루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전미도가 부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청곡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50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 소방관 됐어요. 결혼 후에 결심한 건데도 전적으로 믿어준 아내 덕분에 5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평생 공익과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느낌표 3개. 승하야 고마워. 네, 사랑해. 내가 평생 잘할게. 든든한 남편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해 수고해주신 소방관님 감사드리고 참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5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소방관 시험을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이제 준비하면은 이만큼 걸린다라는 기준을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모든 시험이라는 게 한 1년, 2년 이렇게 보고 준비하지 않나요? 5개월 만에 합격하신 거라고 하니까 원래가 소방관을 될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5030님은 아무쪼록 축하드리겠고, 그래도 같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준 가족분들이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르게 5개월 만에 합격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박희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귀농해서 포도농사 지은 지 5년차 젊은 부부입니다. 요새 너무 바빠요. 농사는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힘든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딴 얘기인데, 무슨 포도농사를 짓는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래서 막 포도나무 한 그루를 막 뿌리까지 해서 한 그루의 나무인데, 그게 이 비닐하우스만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나는 포도로만 이렇게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딴소리였고 아무튼 저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농부가 부지런해야지 농사도 성공하고 뭐 농작물도 맛있다 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집에서 뭐 사과 깎아주고 뭐 귤 까주고 하면 그냥 과일은 다 맛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일도 농부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과일도 티켓팅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어디서 봤는데 농부 이름을 보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농부가 한 이렇게 재배한 과일은 또 이런 맛이 나고 같은 과일이지만 또 다른 맛이 나고 그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을 기르는 일도 하나의 예술이 아닌가, 요리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고 언젠가 박희중님의 농장에서 그 박희중님 이름이 찍혀있는 포도를 구매할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 저는 물론 저는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우락우락 펴가지고 와랄랄랄라 펴서 대충 후루룩 끝내는 식인데 그래서 결국 이게 한땀 한땀 일해서 한땀 한땀 모든 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하게 임해서 만든 작품, 포도도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겠죠. 그런 것들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농작물 재배하시는 모습 멋있고 그런 뭔가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저는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되게 뭔가 연주력이 엄청 섬세한 연주자들의 음악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 뮤지션들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음악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은 노트들로 그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다다다다다닥 만들어낸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인간의 노력이 음악 외적으로도 그 음악 안에서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곡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노래지만 포도 농사 짓는 박희중님을 위해서 노래를 두 곡 정도 골라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엄청 유명한 노래예요. 요아소비라는 일본의 뮤지션 음악이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가져봤고요. 두 번째 노래는 상대적으로 안 유명한 음악인데요. 찰드 위켄필드라는 여성 베이시스트 앨범에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제가 입시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연주 노트들도 그렇고 막 휘몰아치지만 결국에는 미스 노트 하나 없이 땅 끝냈을 때 그 뭔가 쾌감 같은 게 노래 섞여져서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BC라는 곡이에요. 그렇게 두 곡 포도 농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치고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しきるこの秘密だけは愛してるって嘘で積むキャリアこれこそ私なりの愛だ。

0: 애프터 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1: 여기는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요아소비의 아이돌 그리고 탈 유키빌드의 BC라는 곡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마저 신청곡 사연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이지수님 사연입니다. 졸업작품 마감날이에요. 요즘 철야 작업 중이에요 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은 6월 이제 중순 되니까 졸업작품이 출품이 됐겠네요.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출품 결국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 다음 사연은 52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일 집에 있다가 해지고 뜨겁던 낮의 열기가 식은 저녁, 남편과 가까운 경포 호수 둘레를 걸었어요. 예쁜 달도 뜨고 호수 옆 달 모형도 떠서 두 달을 담아보았지요. 가끔 남편과 나서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달 정말 예쁘지 않나요? 사실 달은 원래 계속 거기 있었을 테니까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달도 너무 잘 보이고 하늘 색깔도 참 예쁘고 요즘 하늘 보는 재미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지만 쏠쏠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좋은 산책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은 이예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헝가리 유학생입니다. 아직 시험기간이라 공부 중이에요. 이제 딱 2주 후면 한국 가요. 1년 만에 가는 건데 한국 갈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김범수의 집밥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헝가리 유학은 어떤 공부하러 많이들 가실까요? 헝가리라는 나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나라에 어떤 공부할 거리가 있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진님도 시험 기간 공부 이제 2주 후면 한국 간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녹화를 하는 이제 주기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에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실 수도 있고, 한국에 오면은 먹고 싶은 거 잔뜩 생각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음식 잘 안 먹더라고요. 두촌쿠 이런 거나 먹지. 뭐 두촌쿠도 좀 한물 간 유행 음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다시 공부하러 돌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범수의 집밥과 또 집밥 하면은 김밥을 빼놓을 수 없죠. 더 자두의 김밥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의 집밥 그리고 자두의 김밥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마침 김밥을 먹었어요. 저는 김밥을 자주 먹진 않는데 킹 스팸 김밥이라고 스팸이 엄청 큰 게 된 김밥을 먹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89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이용해서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다시 가는 중이에요. 진짜 영화처럼 우연히 첫사랑과 마주쳤는데 자꾸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도 첫사랑과 헤어지신 분 계셨는데 첫사랑 얘기가 오늘 많이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왔네요. 첫사랑이 계신 고향을 뒤로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셨나봐요. 첫사랑이라는 뭔가 개념은 아직 지금 이제 뭐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도 그 첫사랑에 주는 이상한 임팩트 같은 게 있죠. 막 뭔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막상 만나고 어떻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뭔가 머리가 맹띵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8920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8920님께서 최근 잠깐 고향에 갔던 사이 8920님을 첫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상대가 길 건너편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11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11월 4일 생이신 것 같네요. 오늘 아니 어제가 됐네요. 저 멀리 전라도에 사는 친구를 익산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차 타고 다녀왔어요. KTX가 있어서 당일치기로 지방에 사는 친구를 만나고 올 수 있어 참 좋은 세상이에요. 단 하루였지만 집안일 다 잊고 제 자신만 생각한 자유로운 하루였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기차가 뭐 예전에도 기차가 없던 건 아닌데 KTX 진짜 빠르죠. 뭐 심지어 옛날에 KTX 없고 이럴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0: 그 길도 잘 안 돼 있어서 특히 전라도 갈 때 저는 이제 그 어머니 아버님께서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갈 때 거의 차를 열몇 시간씩 탔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그냥 주차장처럼 차가 그냥 서 있고 가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는 뭐 일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내려가고 하면 뭐 진짜 가열차게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에도 가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여행 겸 여수에 다녀왔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차로 막히는 시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갔는데도. 그리고 여수로 처음 가봤는데 여수에 이순신 광장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이렇게 넓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시간 쓰고 있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 앞에 되게 큰 찹쌀떡을 파는 곳이 있거든요. 줄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딸기 넣어서 만드는 찹쌀떡 정말 맛있어가지고 한 두 박스 더 포장해 왔습니다. 그냥 제 소소한 일상을 들려드려봤습니다. 아무튼 KTX로 지방에 익산에서 친구 만나고 오신 하나하나 공사원님 그 힘으로 또 새로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연 없는 신청곡이 도착해 있는 게 있어요. 박종범님께서 이쯤 되면 꼭 들어줘야 되는 노래 같긴 합니다. 인디고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익산이랑 큰 상관은 없는 노래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지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올게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인디고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였습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명곡이네요. 그렇죠? 굉장한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없이 신청곡만 보내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곡이 한두 곡 더 날라왔습니다. 또 다른 곡은 권혜진님께서 원 리퍼블릭이라는 밴드가 부른 런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원 리퍼블릭이라는 밴드를 처음 알았는데 저는 그 밴드를 직접 안 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힙합 뭐 할리우드 팝 음악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듀서 중에 팀버랜드라는 이렇게 등치 큰 분 계시거든요. 팀버랜드의 앨범을 듣다가 그 앨범에 원리퍼블릭 음악을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같이 수록된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 밴드를 알게 됐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음악이 세련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혜진님이 신청곡과 더불어서 제가 좋아하던 버전의 원리퍼블릭 노래도 같이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원리퍼블릭과 팀벌랜드가 함께 작업한 어폴로자이즈까지 두 곡을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원리퍼블릭의 Run 그리고 원리퍼블릭과 팀벌랜드가 함께 작업한 Apologize 아이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다는 말을 드려야 하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떠들고 또 들려드린 노래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의 게시판은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한 주 동안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그 사연 들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두 곡으로 에스프란자 스팔딩의 블랙골드라는 곡과 김동률 1집에 들어있는 코스모스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0: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You Give Me Good Love입니다.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헌혈 한 번이 응급실 환자를 살리고 수술 환자를 돕는 등 위급한 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헌혈자의 날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특별한 기념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선물 받기 위해서 헌혈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6월부터는 기존 선물뿐만 아니라 OTT 1개월 무료 구독권까지 선물 목록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도 하시고 원하는 선물도 같이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헌혈하는 분들의 숫자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좀 못하는 분위기여서 이게 습관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헌혈 한번 여유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혈이든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는 분들 뿌듯함 동시에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요일인 오늘 심심하신 분들 다시 한번 헌혈 카페 가셔서 헌혈하시고 뿌듯함도 가득 챙겨오시는 거 어떨까요? 1부에서는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볼게요. 9283님. 저희 아빠가 헌혈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울 아빠. 헌혈한 후에 받는 영화표가 제일 좋다고 했었는데 이젠 무료 구독권까지 받아오시겠네요. 저도 이번엔 아빠랑 같이 가서 헌혈해볼게요. 선물 때문은 아닙니다. 선물 때문 아니죠. 그 마음 알죠. 아버님이랑 같이 헌혈하고 같이 영화까지 보고 오시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요? 3762님. 주말 당직이라 출근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았는데 벌써 커피 한 잔 비웠네요. 오늘 무사히 업무 끝내고 칼퇴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당직이면은 밤을 새는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칼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졸리다면 커피 한 잔 더 내리시죠. 네, 저도 한 잔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3864님. 가족여행을 왔는데요. 아침잠이 없는 부모님은 벌써 일어나셨어요. 거실에서 부시럭 소리 내시면서 청소하시길래 잠귀가 밝은 저도 결국 일어났어요. 찡디도 잠귀가 밝은 편이에요? 저는 다행히 잠귀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한 소리에는 그냥 기절해서 쭉 자는 편? 네, 부모님은 여행가서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어딜 또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유, 참 부지런하세요, 우리네 부모님들.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먼저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두 곡 들어볼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박서훈님, 아침부터 버스 첫차 타고 이동 중입니다. 주말이라 버스 안도 여유롭고 도로에도 차가 없네요.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쵸, 부지런한 분들은 지금 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딱 지금의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탁한, 그렇게 밝지 않은 파란색의 느낌이잖아요. 어둡지도 않고. 네. 이런 날씨, 또 이런 하늘 아래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조현정님, 펀펀 들으며 아침 운동 나온 지 4일째예요. 출근 전에 헐레벌떡 걷고 뛰면서 회사에 간신히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주말 여유 느끼며 인사 남기고 운동 시작해요. 작심 3일도 넘겼으니 앞으로 쭉 나오길 바라봅니다. 작심 3일 넘기셨군요. 가장 힘든 게 4일차, 5일차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긴장도 좀 풀어질 수 있는, 잘 한번 넘겨보시죠. 2주만 버티면은 습관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6691님, 베이커리 오픈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전에 만들어서 숙성해둔 반죽으로 여러 빵들을 구워내고 있어요. 갓 구운 빵 냄새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요. 찡디의 최애 빵은 뭐예요? 저는 갓 구운 빵이라고 하시면은 식빵 혹은 패스츄리, 따끈따끈할 때 딱 뜯어서 먹으면은 그냥 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자체로 너무 황홀한 한 입이더라고요. 빵 냄새가 상상해가면서 너무 부럽네요. 차태현의 모르나요? 이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지연님인데요. 온 가족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댁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서 새벽부터 아침 먹고 출발하려고 해요. 아빠랑 제가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는데 안전운전 잘해서 다녀왔으면 합니다. 먼 길 떠나시지만은 할머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교대운전 하실 때 휴게소 들리시잖아요. 4시간 정도면은 뭐 커피 한잔 내리면서 차에서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5568님, 최근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다녔더니 고속도로 먼지에 벌레들 때문에 차가 많이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세차하러 나왔습니다. 사람 없는 세차장에서 라디오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찡디는 최근에 세차 언제 했어요? 기계 세차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568님은 직접 셀프 세차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셀프 세차한 지는 한 3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야, 뭐 차산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애지중지 그거 기계 세차 들어가면 그 솔에 막 이거 막 흠 생기고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아우 사고 몇 번 나고는 그냥 바로 기계 세차에 넣습니다. 4천원의 행복이에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7142님이 신청한 아델의 헬로,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아델의 Hello,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725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17년 지기 친구 결혼식 사회를 맡아서 일찍 일어났어요. 연습을 한 달 넘게 했는데도 너무 떨립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결혼식 사회 꿀팁 좀 주세요. 찡디. 잘 찾아오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야, 나 결혼식 사회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가 꼭 있어요. 웃기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이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이게 뭐 가족, 지인들, 친척분들이 많아서 약간 연령이 높은 때가 있고 또 친구들이 많아서 연령대가 낮은 결혼식도 있거든요. 그 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가서는 이거 한번 내가 또 아나운서니까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리리, 센스 있는 모습 보여드리리, 이 마음을 먹었던 결혼식 사회는 죄다 망했어요.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또 하나, 말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신부가 그 드레스를 좀 만져야 되거든요. 그 도와주는 실장님이나 드레스 그분이 오세요. 그분과 아이 컨택을 좀 최대한 자주 하면서 천천히 하신다면은 말 실수도 안 하실 거고요. 또 깔끔하게 결혼식 사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은미님, 주말에도 근무라 병원으로 출근 중입니다. 피곤하지만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해볼게요. 한은미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힘든 환자들에게 한은미님 같은 이런 주말에도 본인들을 케어해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정말 큰 의미거든요. 7937님, 오랜만에 남편과 주말 새벽 오름 가는 길이에요. 펀펀이랑 함께라 행복하네요. 신청곡은 강세종의 꽃길 부탁드려요. 아, 제주 갔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이 오름이 동산 정도에 약간 어디 올라가는 데를 오름이란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7937님도 지금 제주에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아, 남편이랑 너무 좋겠네요. 또 오붓하게 조용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세정의 꽃길, 메이비의 I Wish 두 곡 띄워드릴게요.

세정의 꽃길 메이비의 I wish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9425님이 문자 주셨어요. 평일은 회사에서 열일하고 주말은 엄마네 포도 농장 와서 일하고 있네요.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번아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빠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모두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아빠 없이 처음 포도 농사 짓는 해인데 모두 말은 안 해도 슬픔을 이겨내고 있음을 서로 알겠죠?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안심했으면 좋겠고 엄마도 두 남매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좋아서 하는 밴드에 아빠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참 아버님도 아마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아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만약에 어머님이 혼자 계셨다면 얼마나 허하셨겠어요? 근데 두 남매가 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이겨내려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다라는 응원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아빠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리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입니다. 어제에 이어 축제에서 바로 떼창 나오는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요, 거래 아스피린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회에선 어제에 이어서 축제 때 들으면 때창 바로 나오는 플레이리스트를 주제로 선곡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건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넌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레노.
12: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 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레노.

꼭, 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활을 했던 게 꽤 오래돼서 기록이 새록새록하진 않아요. 근데 축제 기간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는 시간, 잊지 못할 시간들은 보냈거든요. 그 기억만큼은 너무 다행히도 생생하고요. 우선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와, 저는 다이나믹 듀오 이분들 왔을 때, 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더 좋았던 거는 막 그 다음 타자가 백지영 씨였거든요. 총 맞은 것처럼 전주 나오니까 와 이러면서 다시 또 막 좋아하고.

참 단순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그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축제 떼창 플레이리스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081님, 저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추천합니다. 대학교 2학년 축제날 밤공기 마시며 친구들과 다같이 어깨동무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이제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시절에 뜨거웠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다같이 크게 따라 부르고 싶네요. 7082님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이 노래 벚꽃 엔딩이랑 같이 해서 엄청 많이 부르고 축제 때도 막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7652님, 주제를 듣고 생각난 노래는 YB의 나는 나비입니다. 남자들의 우상이죠. 윤도현 밴드가 대학교 축제에 온다고 했을 때 진짜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뜨거울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데 윤도현 밴드가 무려 1시간이나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들 녹초가 돼서 그날은 집에 못 들어가고 동기 자취방에서 골골대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떼창 너무 열심히 해서 목도 상했었어요. 진짜 명불허전이라고, 와, 이 대학교 축제가에서 오랫동안 공연으로 사랑받았던 분들은 그 무대에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YB는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7081-7652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YB의 나는 나비 두 곡 들어볼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4053님, 뉴진스의 ETA 선곡합니다. 솔직히 뉴진스가 축제에 오면 그날엔 수업을 빠져서라도 축제 공연에 가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신입생 때 첫 축제에서 뉴진스의 공연을 보러 아주 열심히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소리 지르면서 뉴진스의 공연을 즐겼던 그 축제 다시 떠올리고 싶네요. 야, 지금 대학교 축제 때 뉴진스를 가서 봤다. 현재까지는 가장 어린 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 너무 좋았겠다. 실제로 무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뉴진스는. 1010님, 저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노래를 빅뱅 버전으로 따라 부르고 떼창하겠지만 저는 이문세 시대라서요. 대학 시절 동기들과 둘러앉아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열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가사를 다 외우게 돼서 다들 가사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완곡을 따라 불렀더랬죠. 오랜만에 듣고 축제 열기 다시 느껴보고 싶네요. 진짜 명곡은 누가 불러도 어디서 흘러나와도 참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명곡이죠. 4053-1010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뉴진스의 ETA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진스의 ETA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들으셨습니다. 0700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선곡합니다. 집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면 방 안까지 축제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열어둔 창문으로 들려오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이 노래의 떼창 소리에 저도 모르게 함께 리듬을 탔었답니다. 직접 참여하진 못해도 그 젊은 에너지를 느끼면 제 마음까지 덩달아 설레고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활기찬 기운 펀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유나 씨의 사건의 지평선은 진짜 딱이죠. 예. 밝고 에너지 넘치고 뭔가 청량한 맑았던 나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070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펀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3부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아 쓰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참.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2: 카페 24.
1: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2: 아, 카페 24.
1: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3: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

0: 늘 알려드립니다.
1: SBS 우리말 지킴이.
2: 오늘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과 쓰임이 전혀 다른 안갚음과 안갚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갚음은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로 부모님의 은혜에 안갚음을 다하다처럼 쓰이며 까마귀 새끼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도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순 우리말입니다. 이와 다르게 안갚음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으로 흔히 말하는 복수를 의미하며 나를 배신한 친구에게 안갚음을 했다처럼 쓰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효도는 안갚음, 남에게 받은 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복수는 안갚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 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의 공식. 9603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드라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만나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랑도 끝내 본인만의 인연을 만나 해피엔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운명적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분이 친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호감을 표현해서 당황스럽다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381님, 본인도 호감이 있다면 직진하시는 게 어때요? 서로 마음 맞는 상대 찾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건 보지 말고 직진하세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었네요. 아마 우리 사연자분도 마음은 있지만 친구와의 관계도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마음 맞는 사람만큼 만나기 어려운 거 없다. 지금 기회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마 지난주에 시간을 조금 보고 나서 직진하라 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어쨌든 직진에는 응원을 보내고 있는 우리 펀펀투데이입니다. 장인원님, 친구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본인하고 사귀게 되면 친구는 잃게 될 것 같아요. 둘 중 한 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서 시간을 조금 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을 둬라는 얘기는 친구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하고 있을 때 나는 아예 끊으면 애매하니까 뜸은 뜸은 연락. 요것도 저는 반대예요. 아예 뭐 석 달이 됐든 넉 달이 됐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친구도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직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도 뭐 이미 끝난 건데 나랑은 아니었나 보지 라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익명으로 이런 짧은 질문이 도착을 했대요. 남자 직장 동료가 쑥스럽다고 쳐다보지 말래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거 자체로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보면 아 쑥스러워 이러면 그린라이트인데 아 쑥스러우니까 쳐다보지 마. 아니 쳐다보지 말라는 거에

0: 그린라이트를 저희가 켜드릴 수는 없다.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꼭 좀 연재해 주시고요. 야, 이분 이거 지금 이 해프닝 이거 너무 재밌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의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성이 최고님이요. 대학교에서 CC로 만나 연애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둘이 만난 지 곧 2주년 되는데요. 사귀는 동안 여러 기념일 챙기면서 손편지도 써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여러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친구랑 전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1: 난 손편지보다는 반짝이는 선물이 좋은데 2주년 선물에는 좀 특별한 게 있겠지? 나는 시계 준비했는데.
0: 네, 여자친구는 제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보다는 반짝이는 선물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 선물로 시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 사실은 최근에 돈을 많이 써서 목걸이나 귀걸이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렇게까지 받고 싶어 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비싼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평소대로 손편지랑 케이크를 줘도 되는 걸까요? 빌려야죠. 만약에 이 관계를 행복하게 조금 더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전 이번에는 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상황이 손편지 케이크 너무 좋은 선물인데 상대가 반짝이는 시계를 줬는데 나는 정성만 준다? 저는 그 상황에 있는 내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든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조금은 무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혼하자 님이요. 6살 연상 남자친구랑 연애 중인 30대입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여서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정적인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결혼? 결혼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볼까? 이렇게 자꾸만 회피합니다.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는 투로 몇 번 더 말해봤지만 말하면 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 결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지만 서로 대화해봤을 때 가치관도 잘 맞고 생활방식도 잘 맞는 상대라서 자꾸만 욕심이 납니다. 이럴 때 제가 결혼을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찡디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요. 남자들이 확신을 얻는 포인트가 따로 있나요?
2: 뭐 남자분들도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항상 결혼이라는 게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주거 공간도 확보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에게도 너는 혼자서도 그리고 나랑 같이 갔을 때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자신이 없어한다, 내가 옆에서 같이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뭔가 진취적으로 좀 더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성이 최고 결혼하자님께 사랑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비욘 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파이리 불꽃세레 님이요. 요즘 포켓몬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어릴 땐 포켓몬 많이 좋아했죠. 근데 지금 저희는 30대고 각자 일도 해야 하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포켓몬 모바일 게임에 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게임만 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게임상에서 맺은 친구들이 죄다 여자들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데이트할 때도 집중 못하고 게임하는 게 기분 나쁜데 얼굴도 모르는 여자들이랑 채팅하면서 같이 게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나몰라라 하고 게임 유저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제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야, 저라면은 진짜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은 게, 우선은 와, 데이트할 때도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나와의 시간보다 그 게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이거 너무 불쾌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랑만 게임을 한다고요? 이건 역시도 난 이런 것들이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 참아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온다면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여서 이번에 따끔하게 얘기를 해도 이별

를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저희는요. 파이리 불꽃세레님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사랑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예공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의 미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이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또는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미삼아 해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혼자 숲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2. 추워지니 불을 지핀다. 3. 일단 멈춰서 쉰다. 4.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상처 회복력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내 안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알아보는 건데요. 자, 풀이 가볼까요? 자, 1번 들판을 계속 걷는다. 요걸 고르신 분들은 상처받으면 충격이 커서 오래 남는 타입. 자,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정면 승부로 충분히 괴로워해라. 자, 두 번째, 추워지니 불을 지핀다. 이거 어떨까요? 인내심도 강하고 상처도 잘 안 받는 편이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 번째, 일단 멈춰서 쉰다. 생각 정리가 빠르고 마음의 상처도 빨리 회복함. 한번 돌아선 사람과는 절대 상종 안 한다. 나 약간 3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4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4번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고르셨던 분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우울해하는 타입. 남의 감정을 너무 살펴서 잘 휘둘릴 수도 있다. 자, 어떤가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재미삼아 해봤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주일 동안 지친 마음 토닥토닥 회복하는 휴일 보내세요.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0: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로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미삼아 해봤는데 전 아까 3번 할까 했는데 일단 3번을 골랐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까 3번 4번이 왜 왔다 갔다 했냐면 돌아갈까 아니면 앉아서 쉬면서 좀 생각하다가 돌아갈까 했을 것 같은데 4번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씩씩해 보이고 막 밝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약간 지금 막 혼자 있으면 생각 너무 많아지고 남의 눈치 좀 많이 보고 진짜 휘둘리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막 30, 20, 30, 40 때까지는. 근데 어느 날 일단 멈춰서 쉬는 제가 됐던 게 보니까 생각 정리가 의외로 빠르고 회복 탄력성 resilience 이게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돌아선 사람과 절대 상종 안 한다 이게 그쪽에서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약간 그래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 어쨌든 지가 오프닝으로 굳이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해놓고 지금 믿고 난리 났지 지금 막 빠져들었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살짝 또 과몰입할 때도 있지만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자 일요일은 여러분 피로회복, 상처회복, 스트레스 회복, 몸도 마음도 깔끔하게 다 회복하고 리셋하는 날이죠. 편안한 하루 시작해보죠.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In Your Letter 그리고 철파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Get the Show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 있습니다. 자 오늘 철파임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개상품이 작은 티끌까지 전부 예쁜 철가루들에게 드릴 땡땡 상품권. 자 두 글자 막내 작가 슈슈슈슈퍼 수현 우리 수현 작가라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외래어니까 잘해서 하나 둘 셋 뷰 길게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뷰 자리를 바꿔서 하나 둘 셋 티 정답이 나왔습니다. 샵15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3, 4부 새로운 코너 뉴 코너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줄여서 나진고 자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와 오늘도 조곤조곤하게 수다모닝 열어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3: 속보입니다. 이 철가루들이 고기를 구우려는데 그릴이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릴이 있어. 그릴 있는 저 정불리가 찾아가겠습니다.
14: 어? 아니, 속보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은 속이 보이는 거 아니요? 아, 그럼 저기 그것은 선물은 어디 있는겨?
13: 네, 걱정 마세요. 한 손에는 그릴, 한 손에는 선물. 양손 두둑하게 철타임이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힙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좀 NMN을 드립니다. 우야호!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고요. 저는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에서 만나요.

있나요? 사연과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철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는 무료예요. 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긴 편지는 여기에 남겨두시고요. 주말이면 출근 안 해서 늦잠도 자고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말에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시는 철가루 분들도 계시죠. 아, 지금 다들 이제 또 출근하면서 아유 뭐 이러고 계시겠지만 또 힘나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얼마 전에 주말 얘기를 하다가 주말에도 주중이랑 똑같은 시간대 일어나는 게 제일 좋대요.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너무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주 한 주가 또 이게 월요일에 힘들어지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눈을 뜨신 분들 저랑 함께 또 주말을 재밌게 또 두 시간 보내봐요. 자, 오늘 주제 그래서 주말에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 있죠.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5713번님이 전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일보다 주말에 택배를 받는 분들의 표정이 더 밝은 거 아시나요? 사실 주말이면 왠지 내 옆차는 놀러 가는 것 같고 늦잠도 자고 싶어서 평일보다 축축 처질 때가 있지만 택배를 받고 환히 웃으시며 감사드는 그 인사 한마디에 힘이 불끈나네요. 오늘도 파이팅! 노래는 최애나 비비가 부르는 스마일리 신청합니다. 아 이게 또 그 주말이 주는 힘이 확실히 크네요. 그죠? 네. 맞아 맞아. 이 사람은 비슷해요. 주말에 일하는 거는 또 싫지만 또 주중에 일하면 또 그도 좋겠지만 이 또 토 일요일이 또 주는 힘이 있네요. 살짝 웃으시는군요. 우리 모두 평상시에도 우리 택배 같은 거 받을 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최서원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카페는 평일보다 주말에 매출이 더 잘 나와서 주말엔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이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월요일이 주말 같은 느낌이에요. 남들 다 출근할 때 쉬는 것도 나름 좋아요. 예약도 더 수월하고 차도 덜 막히거든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서 한강에 놀러 가려고요. 주말 같은 월요일도 매력적이죠. 노래는 싸이의 나의 월요일 신청합니다. 소원님 맞아요. 저도 이제 김영철의 파워 FM 2016년 이후로는 그냥 거의 어떤 직장이 마인드로 월화수목금 우리 막 생방 달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주말을 또 이렇게 쉬고 할 때도 있지만 주중이 주는 그런 여유로움을 아예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라디오 하기 전에라든지 그럴 때는 막 수요일에 일 없을 때 이렇게 어디 가면 사람도 없고 특히 월요일에 예. 뮤지컬 배우들이 월요일 결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금토 일은 어떻게 보면 딱 그 그대들에게는 성수기이자 이제 금토일은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많이 결혼해서 이제 정성화도 월요일 했던 것 같아요. 성화, 상훈이 다 그래서 월요일날 해서 맞아 어떤 월요일의 매력이 좀 있죠. 서울시 월요일도 잘 쉬시고요. 주말까지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고 1057번님이 전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엔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건의사항을 가지고 오시는 입주민 분들이 계셔서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이른 아침엔 한가해서 초소에서 철파임을 틀어놓고 듣고 있네요. 노래는 윤수일의 아파트 신청합니다. 아 우리 또 주말에 저희 아파트 풍경도 떠오르네요. 우리도 초소가 두 개 있어요. 정문 후문 이렇게 했는데 약간 후문은 거의 기능을 안 해갖고 이제 거기 이제 뭐지 비밀번호 생겨가지고 딱 거기는 이제 거의 그죠 우리 입주민들하고 카드키 대고 정문에 이제 초소에 이제 다들 계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주중보다는 이제 주말에 또 아무래도 또 많이 찾아가는군요. 그죠? 예. 아 이거 또 사는 거 쭉 봤습니다. 우리 오늘 또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조금만 그래도 더 힘내서 씩씩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그래도 또 푹 쉬고 또 다음 주 또 한 주 시작해야 되니까 선물 챙겨드릴게요 세 분께. 자 노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서호님이 신청해 주신 싸이의 나의 월요일 듣고 올게요.

나의 월요일 싸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서우님도 들으셨죠? 롱레터 만나볼게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사심판에 남겨두신 박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0: 작년 봄 점심을 먹고 있는데 딸이 불쑥 엄마 우리 반 친구가 갑자기 단발머리를 했길래 물어보니까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를 했대. 그래서 나 결심했어. 나도 머리카락 길러서 아픈 아이들에게 기부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칭찬을 해줬죠. 그렇게 머리를 열심히 기르고 더운 여름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 드디어 1년이 지난 주말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머, 머리카락 기부를 한다고? 어쩜 그렇게 예쁜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좀 그럴 텐데 괜찮겠어?
1: 네, 괜찮아요. 단발머리로 예쁘게 잘라주세요.
0: 그렇게 길고 길었던 딸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고 단발머리로 변신을 했는데요. 잠시 후 거울을 보던 딸이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그만 펑펑 우는 거예요.
1: 아니 이거는 너무 짧잖아.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 머리가 아니란 말이야.
0: 사실 제가 봐도 딸의 머리 길이가 너무 짧더라고요. 귀에서 살짝 더 내려온 그 칼 단발머리라서 너무 몽실언니 같았어요. 이제 저기 여름이면 더울 텐데 시원하고 좋지. 응? 엄마가 봤을 때 너무 예쁜데 아이고 우리 영순이는 속상하구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응? 기분 풀자. 응? 응?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집에 와서도 연신 짧아진 자신의 머리를 거울로 쳐다보다 또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래도 제 눈엔 귀엽고 예뻐 보이는데 딸은 아닌가 봐요. 우리 딸 좋은 일 한번 하려다가 대충격 받은 날이었네요. 철업디가 좋은 일 한 거라고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라고 말 좀 해주세요. 노래는 세븐틴의 예쁘다 신청합니다. 아, 그럼 그럼 지금 같이 듣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우리 아까 이름 이제 가명 느낌이 또 있고 하니까 우리 영순, 영순아 이게 아저씨도 50이 넘어도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딱 원하는 그림대로 이렇게 짜자잔 옷 입어도 그지 뭔가 아쉽고 근데 머리는 특히 속상하지. 좋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치 조금만 한 2cm만 더 길었으면 또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었구나. 아유 많이 속상하지. 이게 뭐 이 머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마음에 맞는 미용사 선생님하고 그 쿵짝이 맞는 데까지 저도 수십 년 돌다 돌다가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죠? 아, 영순아 앞으로 머리는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야.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착 나올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의도가 너무 예쁘잖아.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잖아. 그치? 그냥 변신하려고. 반에서 난 튀어야지 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의도가 잘 전해질 거니까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먹고 또 내일 되면 펑펑 울었던 거에서 조금 덜 속상해질 거야. 그리고 이틀 3일 지나고 또 학교 가고 뭐 애들이 이쁘다 하면 금방 까먹을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머리는 진짜 금방 자랄 거야. 알았지? 자 선물도 챙겨줄게요. 그리고 세븐틴의 예쁘다 노래 듣고 철파임 떠리 상불 만드는 개떠리쇼 오늘 이구동성 퀴즈 계속해서 맞춰주시고 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툰.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길과 하천 주변에 버려진 오염물들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빗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빗물바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또 주차장이나 하천 주변의 오염물을 미리 치워둬야 빗물에 쓰레기가 섞이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세차는 반드시 지정된 세차장에서 해야 기름과 먼지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겟하는 시간, 겟떠리 쇼. 오늘 준비된 겟 상품은요, 작은 티끌까지 전부 예쁜 철가루들에게 뷰티 상품권.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코이즈. 오늘 정답은 뷰티였습니다. 정답 맞힌 철가루들 있나요?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 check it out 해두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게 한 미션이 있었죠. 오늘 주제가 다 티나? 거짓말을 들켰던 적으로 받아봤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실은 저는 그냥 실은으로 그냥 시작을 해요. 실은 이렇게 들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좀 모른 척 해줘 등등등. 저는 막 선물 받을 때라든지 집에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 주는 거야? 너 이거 있어?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좀 이렇게 막 방송 예능 하는 애 치고 나 없어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큐 돌면 잘하는데 리얼에서는 은근히 얼굴이 좀 잘 굳어 정색하고 은근히 예. 자 우리 철가루들은 어떻게 또 들켰는지 볼게요. 8024번님이 일을 하다가 배가 급 고파서 탕비실에 있는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한 개는 적고 두 개는 많을 것 같아서 한 개 반을 끓여 먹었죠. 남산만한 배를 통통 두들기고 있는데 평소 짝사랑하던 동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입이 심심해서 반 개만 먹었어 라고 하니 이렇게 씩 웃으며 나가네요. 저 한 개 반 먹은 거 들켰겠죠? 봉지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봉지를 받겠지. 뭐 두 개를 오히려 두 개를 먹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반 개만 먹었으라고 말하는 자체가 지금 너무 이상해. 그냥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었어라고 했었는데 왜 그럴 때 반 개만 뭐 이런 얘기 할까요? 1인분만 반인분 반만 이렇게 들켰어 어떡해. 가메이님이 아이디입니다. 친구들과 새벽 3시까지 편의점에서 수다를 떨고 집에 조용히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남편도 자고 있어서 절대 안 들키겠다 싶었죠. 다음날 남편이 언제 들어왔냐고 이렇게 묻길래 한 12시? 라고 했는데 차량 출입 기록에 3시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3시에 들어왔다고 할걸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잠깐만 3시에 들어왔어? 이렇게 바로 해주지. 그쯤이었나? 이렇게 하는데 약간 몇 시에 들어왔어? 12시 차량 기록 3시로 되어 있는데 수사관이야? 야 가족 저기 아내 부부들 이런 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남편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 같지 않아요? 뭐 3시까지 그대로 또 말하는 것보다 또 너무 솔직하면 그럴 때 있으니까. 쉽지 않아 진짜 사는 거 어려워. 2815번님 저는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라 군것질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 같이 먹었는데 점점 비용이 부담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 가는 척 혼자 초코과자를 먹고 들었는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먹어요 라며 얼굴에 묻은 초코 자국을 이렇게 슬쩍 지워주더라고요. 너무 민망했어요. 이런 거 진짜 민망하지.

네. 아, 과자 이렇게 댕길 때 있죠. 아, 댕길 때, 아, 땡길 때 있죠. 과자 부스러기 이런 과자를 먹고 나면 여러분 우리 항상 외웁시다. 과자를 먹고 라면 등등 항상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깔끔하게 물로 이렇게 좀딱 닦고 물 드시러 이렇게 오는 걸로. 0019번님 시댁 가기 전에 돼지갈비를 먹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부모님과 함께 못간게 죄송해서 냄새 제거제를 뿌리고는 밥을 안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할머니한테 고기 먹은 거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할머니 우리 고기 안 먹었어요 라고 해서 고기 먹은 거 들키고 감춘 것도 들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유치원생 아이한테 말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도와주려고 간 거잖아. 의도가 우리 고기를 절대 안 먹었어요. 돼지갈비를 진짜 오늘은 안 먹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진짜 오늘 주제가 약간 거짓말이 들켰던 게 아니라 인생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현진님은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팀장님께 거의 다 왔어요 라고 메시지를 미리 보냈는데요. 사실 지하철 두정거장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길래 돌아봤더니 두정거장 남았는데 뭘다 와요 하시는 거예요. 오씨, 나도 사이렁인데 무서워 죽겠네. 팀장님이 같이 타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아요. 야, 여러분 거의 다 왔다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두정거장 남았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 10시 30분에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월수. 나 진짜 여러분 전철 타고 압구정역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9시 50분에 도착해서 너무 10시 20분에 도착해서 씻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준비하고 할수 있잖아요. 나는 싸두라들을 만드는 것 같아. 집 근처 가는데 그 야장 같은 데서 영철이 형! 그 인사를 또, 나 진짜 그래서 나 수업 있어 수업에서 형 인사 좀 해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또한팀더 있었어. 나 진짜 왜 이렇게 발 넓은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한 5분 늦게 잡았는데 선생님한테 이걸 설명하는데 아 선생님한테 솔직히 다 설명했지. 아나 오늘 이거 보면서 진짜 거짓말하면 안될것 같아. 그죠? 판돌이님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오락실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는데요. 얼굴을 꽁꽁 싸매고 가면 모르겠지 싶어서 몰래 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전 화들짝 놀라 뒷문으로 도망쳐 집에 갔는데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께 오락실 안 갔다고 거짓말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아무래도 오락실 사장님이 밀정인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이걸 또 일러주고 하면 아 부른데 또 영업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0813번에 하나 더 볼게요. 저는 워킹맘인데요. 주말엔 가족 안 챙기고 코파람 쐬러 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하고 몰래 쇼핑을 하러 갔다 왔죠. 쇼핑백도 차 트렁크에 잘 숨겨뒀는데 집에 돌아온 절 보자마자 아들이 엄마 오늘 아울렛에서 놀았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걱정이 돼서 위치 추적앱을 깔아뒀었는데 역으로 제 위치를 찾아볼 줄은 몰랐네요. 유유. 와, 이게 세상에서 완전한 거 완벽한 걸 없구나. 저도 한번 이런 얘기할 때 슬쩍 한번 한것 같은데 이중 약속을 저도 하다 보면 겹쳐서 안 메모를 안 해놓고 다른 약속에서였는데 우리 미스틱 대표님이 용차로 월요일 오늘 맞지 않는데 형 내가 다른 약속이서라는 말을 안 하고 아 일이 녹화 늦게 끝날까 대신 늦게 쪼인다든지 오늘 못갈수 있으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 저녁 먹는 걸왜 스토리에 올렸을까? 스토리를 이렇게 탁 올리는데 형이 용차라 그 우리 미스 대표님 안중근 대표 진짜 웃기거든요. 용차라 녹화가 밥 먹으면서 하는 녹화지. 아씨. 그래서 형한테 이제 바로 이실 직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진짜 어설픈 거짓말은 안 하는 게 낫고 아까 진짜 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지각 하실 때왜 지각했어? 늦잠 잤습니다.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아 시원하게. 또 당당하면 혼나는 다음에 당당했다가 혼났던 적 이런 걸로 한번 풉시다. 자, 오늘 이렇게 거짓말 다 들켰던, 그래서 들통난 거짓말 쭉 살펴봤는데요. 선물로 뷰티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엄마 오늘 아울렛에서 놀았죠? 들킨 0813번님. 그리고, 우리 아까 현진님. 거의 다 왔어요. 뭘 거의 다 와요? 옆에 계셨던 우리 팀장님 에피소드. 같은 차를 타겠지, 같은 회사니까. 현진님, 그리고 시댁 가기 전에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할머니, 우리 고기 안 먹었어요? 0019번님.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2시 들어왔다고? 차량 출입 기록은 새벽 3시로 됐는데, 와우! 가메이님, 이렇게 네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주제가 오늘 거짓말이네. 티아라의 거짓말 거짓말 노래 듣고요. 일요일마다 짧게 직업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는 조각 퀴즈. 시간 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 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두신 이강서님의 제보 사연은요. 요즘 제 조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같이 점심을 먹고 후식으로 오렌지를 꺼내서 현서야 오렌지 먹어 했더니 이모 오렌지가 아니고 orange 라며 고쳐주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아 그래 그래. 나 오렌지 말고 한 번씩 그 이상하게 나 영어식 한글로 쓰는데 어 그러면 약속 장소랑 그거 내가 오렌지에서 나 오렌지 오렌지하다 그거 때 오렌지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 잘났다. 자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각 단어에서 땡이 들어갈 조각들 순서대로 이어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떤 단어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화

이제 아니암 땡원. 오, 자, 구스타트. 두 번째,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땡차피. 오, 좋아 좋아. 세 번째,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땡전.

그런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땡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아니 땡차피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땡전.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 땡흉하다. 자, 땡이 들어갈 조각들 이우셨나요? 간만에 저도 한번 이어봤네요. 네 글자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글자 힌트송이죠. 핑클의

높이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땡전은 발전.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오,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 땡흉하다는 음흉하다. 철가루 이강서 씨의 조카가 오렌지를 RNG라고 고쳐줬다고 했죠. 정답은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영어 발음, 영어 발음. 자,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에 있다가 확인 한번 쭉 해두시고요. 저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핑클의 땡원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조각 퀴즈 정답 공개할까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땡원은 영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땡 잡히는 어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르노 필랑트 하이브리드 이텍. 5년 동안 보증기간 걱정 제로. 내 차 시세 걱정 제로. 소모품 유지비 걱정도 제로. 르노 필랑트 5년 걱정 제로 바이백. 월 28만원부터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르노. 여러분, 누룽지 팝이

광고 듣고 왔고요. 자,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두 사자 상담가와 함께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기업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인재 또한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업 내부의 기준은 외부에서 검증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기업이 운영하는

0: 의 자격 시험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자격 정부 인정제입니다. 기업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동종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자격 정부 인정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매일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세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2: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으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진짜...

네. 김영철의 파워FM.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6617번님이 철업디나 옷 고를 때 어떤 포인트로 고르시나요? 저는 옷 뒤에 있는 상표가 까슬까슬거리면 잘 못 입는 편이라서 상표가 없거나 프린트 되어 있는 걸 산답니다. 아,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즘 그 옷 안에 이제 그 상표 말고 안에 이제 뭐 세탁 표시 등등 그 기능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옷 안에 있죠. 그거를 저도 이제 잘라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20대 30대 때는 이게 안 거슬렸나 봐. 근데 요새는 요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거슬려 가지고 안에 거는 이제 가위로 딱 잘라내고 상표는

그래도 저는 너무 무늬가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그죠 앞, 뒤 이렇게 옆에 좀 있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저는 옷 고를 때 약간 컬러를 많이 좀 약간 신경 쓰죠. 지금도 오늘 약간 하늘색 셔츠에 이제 네이비톤 바지에 또 양말이 포인트고 저는 약간 색깔 포인트를 모자든 타이든 양말이든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이제 또 패션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코너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예요. 나진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데이브레이크 김장훈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0: 하려면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인어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아이.
1: 이거 놨더니 또 저거 놨더니 고민 고민하지마 까. 어려운 친구 관계 고민부터 살까 말까 하는 소소한 고민까지 모든 고민 대환영합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름 진지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거 저거 전부 들어드려요. 철파의 비공식 사자 상담가 연희동 강영우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성수동 오은이 형이죠.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2: 예, 성수동 오은이 형입니다.
3: 와 대놓고 이제
1: 약간 아니 그 되게 자신 있게 안 했어. 성수동 오은이 형입니다. 아직 자리 잡기 전까지. 네. 아 근데 아니 첫 방송이 나왔잖아요.
2: 예, 예.
1: 반응이 좋아요 지금.
3: 아 그래요?
2: 그래요?
1: 지금 문자 보세요. 9101번님.
3: 9101님이 아직 어색하지만 낮은 고 계속 듣.

0: 듣다 보면 정이 들 것 같아요라고 하셨네요.
1: 맞아요.
2: 아니 계속 제작진도 보면... 벌써 그래요. 네. 오늘 저기 장훈이랑 저기 뭐 승우 온다라고 그러면 오늘 낮은 곡 코너.
1: 익숙해졌구나.
2: 내가 바로 벌써 줄였어. 우리 제작진들은 벌써 적응한 것 같아요.
1: 이래 붙었구나.
2: 네. 네, 제작진 아마.
1: 좋네요, 좋네요.
0: 제가 빨리 더 적응을 해야 되겠네요.
2: 아직 잠깐 적응 좀 못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톤이 좀 낮고요.
0: 집에 계신 지금. 분이 저 집에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이거 듣고 나서 너무 그 깬 지 얼마 안 돼서 텐션이 너무 안 올라오는 거 아니니? 아. 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 방송 할 때마다 좀 한 두 시간 일찍 일어나라. 나 아침에 러닝도 좀 하고. 너무 텐션이 지금 내려가 있는 거 아니니? 약간 그런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2: 그래요. 아니면 승호 씨도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2: 두 분 중에 계속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분이 텐션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나 하던 걸 어떨까요?
1: 연락해서 뭐 격주로 가실래요? 아니면 뭐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격달로 갈까요?
2: 아니요. 아까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을 말씀대로 두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오세요.
0: 그러니까 러닝해서 여기까지 뛰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2: 숨소리 안 내는 조건으로
0: 어렵다.
1: 그리고 이경복 씨도 땡땡고라는 이름을 한의원에서 많이 봤는데 나징고는 고민이라는 종기에 붙이는 고약으로 딱이네요.
0: 고약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2: 아니 한약 중에 무슨 고가 있죠? 그 뭐 경옥
1: 드링크 그쵸.
2: 어떻게 뭐 광고 모델까지 노래해야 되나요?
0: 좋아요.
1: 은근히 하자고요. 은근히 대놓고 하면
0: 나징고 나징고 발음 참 좋은 것 같아요.
2: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른하게.
1: 그렇죠. 그때는 약간 고등학교에 빗댔잖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오늘은 한약으로.
0: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들 사연만 따로 받아서.
2: 그것도 괜찮다. 예. 그리고 병원 안 가고 한의원을 가시는 분들의 사연도 한번 받아보고.
0: 좋네요.
1: 아니, 고민 들어주는 코너에 제밥에 더 관심이 많으시네요.
2: 그리고 우리가 아직 코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0: 우리가 고민인데.
2: 자, 두 분에 대한 후기가 있어요. 김기영님이 요 문자는 수고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네, 김장원님 멀티가 되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섬세해요.
2: 요리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함과 그러니까, 유연함과 센스티브함이 있어요. 민감함도 있고요. 톤만 딱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러닝만 4.2km만 하시면
2: 아니요. 좋고 원종님 문자, 이원종님 문자 보세요.
0: 네, 이원종님이 천안시 성환읍의 자랑 유승우 센스는 여전하네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1: 제 추구미를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승우 씨 지난번에 처음 뵙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나눠보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러니까 아니 승우 씨 사실 제대했는데 혹여라도 방송 말고 쉬는 시간에 승우 너 근데 제대하고 나서 감이 좀 죽었어 막 이런 말 든다고 생각하세요.
1: 정말 악의 없이 할 사람이에요.
2: 아니야.
1: 악의 없이
2: 내가 진짜 사람은 진짜죠. 내가 악의 없이 그런 캐릭터가 있지만 그런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0: 길지 않았어요? 아니죠. 네? 늘었어요?
2: 어때요 보니까?
0: 저는 제대 전에는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2: 오히려 더 늘었어.
0: 네, 근데 말씀 그래요? 너무 잘하셔갖고 한번 더 갔다 오셔서
2: 더 양반이 않을까 약간? 이제 한번 더 갔다 오면 또 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좋아. 두 분의 호흡도 너무 좋고요. 두 분도 호흡 해보니까 괜찮죠?
1: 저도 좋아요. 편하죠.
2: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장원 승우 씨가 이제 수다를 떨면서 상담을 해줄 텐데 고민에 어울리는 노래도 처방을 해드릴게요. 일요일 게시판 또는 방송 중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보내주시고 자, 소개되면 랜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 사연 자 왔습니다. 첫가로 박땡땡 씨의 사연 요거 장원 씨가 읽어드릴게요.
0: 친구가 보증금을 다 부담할 테니 저보고는 생활비 반만 내고 함께 살자고 해서 햇살 잘 드는 3층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빨래도 바싹 마르고 채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 볼일을 볼 때 항상 문을 열고 봐요. 제발 문 좀 닫아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문 열고 볼일 보는 게 습관이 돼서 문을 닫으면 변비에 걸린대요. 제가 부끄럽지 않냐고 하니 친구끼리 뭐 어떠냐요.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전에 살던 곳보다 환경도 좋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비위가 너무 상하는데

0: 친구가 문을 닫고 볼일을 볼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1: 아! 와. 아~ 코너 딱 어울린다. 딱 이런 거예요.
2: 진짜.
1: 이거, 이게 나름 진지한. 네. 이거 이분한테 지금 너무 진지한 거예요. 아, 우리는 아까 뭐, 어, 예? 뭐, 약간 처음에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좀 시작했습니다만. 네네. 이거 진짜 박땡땡님한테 진짜 심각한 고민 아니에요? 아,
2: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저도 친구들 옆모습 많이 봤거든요. 어. 그 앉아있는 거. 아.
0: 이런 거의, 사람도 꼭 있어요. 예,
2: 맞아요.
0: 어.
2: 꼭 내부자들 이병헌처럼. 꼭 약간 문 슬쩍 열어가지고 야 뭐 했어? 왔어? 막 이런 거
0: 문을 빼꼼 열고 꼭 한단 말이야.
2: 아니 안 열어도 들려. 그러니까. 뭐 방음이 그렇게 잘 돼 화장실이? 뭐 그러지도 않은데
0: 전화하라고 꼭. 전화 그냥
2: 그러니까 문자를
1: 예, 아, 저는 오래 혼자 살아서 모를 것 같지만 사실 제 주변에 어떤 여자 개그맨 후배한테 들었는데 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대요.
2: 아,
1: 여행 가거나 그러면
2: 맞아요.
1: 그 문을 해서 예, 문 닫고 해 이러면 그분의 말도 좀 약간 맞는 게 너무 무섭대.
0: 그게 약간 폐쇄 공포증이 살짝 있으시면 또 예, 문 열어놓으셔야 돼요.
2: 폐쇄 공포.
1: 아니 호텔이 막 솔직히 넓진 않잖아요.
2: 아 진짜로요? 아,
0: 진짜로 화장실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1: 아 너무 좁고 아 그 무서워. 그래서 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0: 문이 안 열릴까봐.
2: 와
1: 문을 밖에서 잠구나.
0: 그러니까 아 독특한 구조인데. 아,
2: 그런 데가 네. 어디 있어?
1: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그 데이브레이크는 사실 오랜 기간 서로 함께 봤죠. 거의 한 20년 다 돼가죠.
0: 20년 넘었죠.
1: 20년 넘었군요. 예. 진짜 멤버들 사이끼리 어느 정도까지 오픈했어요?
0: 가족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냥 우리 네 명이니까 사실 옷 다 벗고 그냥 뭐 그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대기실 뭐 왔다 갔다 옷 예. 공연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다 하죠.
0: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가 돼서 네, 오히려 더 안 해요 그렇게.
1: 그 아까 이 사연처럼 예. 예를 들어 방이 네 명이니까 둘둘 나눠 쓴다.
0: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1: 한 예. 명이 문을 열고 해도 예. 괜찮아요?
0: 아 근데 서로 말은 해요. 아 문은 좀 닫자.
1: 그래,
0: 문은 근데 이제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닫아야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동생들한테 문은 좀 닫자. 뭐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는 않아서 너무 오래돼서.
1: 그렇죠, 그렇죠.
2: 더 친해지면 괜찮다.
0: 더 친해지면 괜찮은데 이제 그 이제 화장실에서 네. 일을 보는 거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거면 문 좀 열어놔도 되는데
1: 작은 거는 시간도 또 얼마 안 걸리잖아요.
0: 사실 큰 거는 냄새도 냄새인데 소리가
2: 그죠, 그죠.
0: 굉장히 소리가 역합니다.
2: 맞아요.
1: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네. 생각하면 기분이 좀 되게 나쁠 그쵸. 것 같아요. 날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0: 어떻게 생각해 가족같이 생각하는 거
1: 그래서 뭐 생각한 건데 친구 입장은 네.
2: 근데 이런 친구가 갑자기 막 닫아요. 갑자기 문 단속 차례.
0: 어느 날.
2: 약간의 섭섭함.
0: 그래?
1: 나 거리감 생기는데?
2: 없어요?
0: 뭐야 나를 이렇게 이렇게
2: 데이브레이크 멤버예요. 원석이 형이야. 아 원석이 형 죄송하다. 아 근데 뭐 다 똑같잖아요. 사실 사람은.
0: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네, 감사해요. 그쵸, 아, 제발 제발. 이제 존중을 아는구나 이 양반이.
1: 아니 그럼 승호는 동거를 해본 적 있어요?
2: 아 없어요. 전혀 없어요.
1: 무조건 혼자 살았고.
2: 한 달 정도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1: 고등 때.
2: 그때 이제 작곡가 형이랑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아 막 별게 다 막 어른스러운 척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 형한테.
0: 아 오히려
1: 그 형이 몇 살이었어요?
2: 그 형이 서른이었는데.
0: 와
2: 스물아홉이었는데.
1: 스물아홉이 열일곱 살한테 잔소리 듣고 못했을까요? 그냥 한 귀로 들었을까요? 한 귀로.
0: 아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2: 네 약간 긁혔어요 그 형이 제가 보기엔.
1: 혹시 쫓겨났나요? 아니면 내가 나간다고 했나요?
2: 제가 나간다고 했다가 그 아니다 내가 나간다.
0: 서로
2: 이렇게 해서 저도 참 미안한 게 많죠. 많이 까불었고. 근데 너무 위험했어요. 뭔가
0: 왜?
2: 형이 막 약간 요리하면은 그 식기나 주방용품 제자리에 안 두고 막 이러면은 제가 엄마처럼 좀 뭐라고 막 맨날 간당간당하게 두는 거 있잖아요. 약간
1: 그래.
2: 칼끝이 약간 좀 세워놓으면은 괜히 막 거슬. 근데 형은 좀 쾌남이었거든요.
0: 야 괜찮아.
2: 요리 착착착착착 하고
1: 아니, 그 칼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0: 그죠?
1: 돼요. 아무데나 막 싱크 옆에 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0: 진짜 사고 많이 나요.
2: 설거지 할 때 좀 이렇게 좀 보이게 두고
0: 뭐 자꾸
2: 그래라.
0: 깨치고 막
2: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래요.
0: 안 맞네, 안 맞네.
1: 오늘 첫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제 좀 첨언해서 해주세요. 먼저 장원 씨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아 약간 이 음악이.
0: 너무 일차원적이죠?
2: 향긋한데요 음악 들으니까
1: 화장실이랑 뭐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0: 뭔가 사실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문을 열어둘게. 원래 같이 살게 되면 하나는 내어주고 하나는

0: 꼭 하는 거죠. 아, 예. 예,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아. 예, 그래서 실크소닉의 립 더 도어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1: 아, 정말 말 그대로 예. 립 더 도어 오픈.
0: 널 위해서 열어놓게.
1: 예. 오픈 더 도어. 예. 오픈 더 도어. 아,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가주는 걸로?
0: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월세도 싸게 내고 있고 예. 환경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니까 네. 아, 요거는 난 하나 얻었으니 또 하나 내어주자. 예, 이해해주자.
1: 네. 그치 그치. 아, 어쨌든 생활비 반만 내고.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사연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니까 보증금을 예. 이미 다 부담을 했네.
2: 맞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또 감성적이고 좀 품어주는 느낌이 있으셔서 장원 형님이
1: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승우 씨는 앞에 네. 어떤 분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줄지 네. 자 승우 씨가 피카드로도 들어볼까요? 아, 둘 다 너무 잘한다.
0: 둘 다 열린다.
1: 눈에 너무 집착하는 거야. 한 분은
2: 아, 비슷하네.
1: 그리고 영어로 살짝 포장을 했어. 도아 오빠, 여기는
0: 여기 대놓고. 예,
2: 아, 저는 자원 형님이 사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막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약간 되게 따뜻하셔서 근데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보증금 안 내잖아요.
0: 그럼요.
2: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0: 얼마나 큰데 그게.
2: 그쵸. 그거 좀 크고 그리고 사실 실크소닉 뭐 미국 유리 상자 아닙니까? 2인조고 뭐.
1: 리브더 두어 오픈.
2: 그죠 그죠. 뭐 이세준 선배님이 뭐 브루노 마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지.
2: 그쵸 그쵸. 저는
0: 통했다 통했어.
2: 우리 것 좋아하기 때문에 문이 열리네요. 예, 듣자마자 조금 그래도 좀 향긋해지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2: 위에서 목소리가 달콤하잖아요. 그래도
0: 한국판 예, 예. 미국판 다 갖고 왔네요.
2: 그죠 그죠.
1: 아니 근데 지금 친구분 아까 오늘 딱 승우 씨 노래 딱 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 친구 화장실 간다면 그냥 혼자 문이 열리네요.
0: 네 맞아요.
1: 또 확 열리네요.
2: 그죠. 방으로 들어가세요. 투룸이라면서.
0: 그래 방으로 들어가면 돼. 맞아. 예, 예.
2: 아 보증금이다 이러고
1: 보증금 생각해서 문이 네. 안 닫히네요.
2: 아 그래 3천에 이거는 할만하다 이렇게. 어쩌겠어요.
1: 아, 맞아. 보증금 부담이 우리가 좀 있었습니다. 여포들 예. 놓칠 뻔했는데. 예,
2: 평생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우리 임왕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임왕선 임실왕자 곽성윤 PD의 선택.
0: 아, 임왕선 예. 예.
1: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담아서 이제 노래를 뽑아볼 건데 두 분의 처방송 중 어떤 노래를 뽑았을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노래 나오는 동안 맞춰주세요. 노래는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2: 아~ 좋죠 좋죠.
1: 듣고 올게요.

0: 아, 오늘 주제랑 딱 맞네요. 유영진 그대의 향기. 네. 오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임실왕자의 선택 임왕선 가볼 건데요. 자, 우리 임실왕자 그 주변에서 혹시 라디오를 듣고 혹시 연락이 왔나요?
1: 아, 하나도 없었습니다.
2: 아, 아 네. 근데 그래도 임실왕자라는데 피디님도 진짜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시네요. 아, 그러려니 그냥.
0: 아니, 톤 그 약간 진짜 연기의 1도 급의 군대감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2: 그렇죠, 그렇죠.
0: 자네 담배 피나? 못 핍니다. 뭐 이런 톤처럼 연락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뽑아보죠. 그의 선택. 임왕선의 선택은 자,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아,
0: 미국 유리상자를 이겼어.
2: 그렇죠, 그렇죠.
0: 리브 더 도아 오빤 실크 소닉 이겼습니다.
2: 브루노 마스 네. 노력해야 돼요.
0: 이 혹시 유리상자 사랑이 될까요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1: 좀 더 두 분이 사랑스럽게 해결하시면
2: 그렇죠. 축가의 대명사 아닙니까?
0: 그리고 사실 이 노래 전체 결이 사랑해도 될까요잖아요.
1: 그렇죠.
0: 사랑이잖아요.
2: 조심스럽죠.
3: 그렇죠.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2: 그렇죠.
3: 문 좀 닫아줄래?
0: 이거 가사로는 한번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개사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보증금 줄게요. 뭐 이렇게.
2: 그렇죠, 그렇죠. 슬쩍 가사 못 외운 척하고 약간 그런 전달. 예.
0: 자, 그러면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노래를 노래 듣게 됐고요.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이따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4부에 갈게요. 여러분 스테이튼.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 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철가루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호준님이 일요일 이 시간에 딱히 할 게 없어서 라디오를 돌리다가 철파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원 승우 씨의 입담에 반해 쭉 고정할 것 같아요. 와, 그럼요, 그럼요.
2: 꼭 그래주십시오.
1: 두 분 토크 매력에 빠져들면 아 기다리게 돼요. 저도 네. 이제 이 코너
2: 좀 심심한 네. 맛. 네. 저희 톤의 차이가 크게 없고.
1: 잠시, 저는 이런 거에 되게 좀 약간 질문하고 싶어요.
3: 네네.
1: 뭐 이런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왜냐면
3: 입담에 입담에 반해서 쭉 고정할 것 같대잖아요.
1: 거기서 네. 웃었어요? 네. 아니 지금은 찐 웃음이었어요. 이거 근데 앞에 이런 거는 안 웃겼는데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네. 항상 진심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이 톤이 너무 좋은 게 네. 조깅하고 오지 마세요.
3: 왜요, 왜요?
2: 아, 맞아요.
1: 너무 업되면 나랑 캐릭터가 겹칠 것
2: 맞아,
1: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제가 그 정도까지 업되려면요 한 20kg 뛰어야 됩니다. 아유, 못합니다.
1: 아니지, 하프. 20kg 뛰고면 반 죽지.
2: 그죠, 네.
1: 힘들어가지고. 아 우리 2881번님 문자 장훈 씨가 한번 볼까요?
3: 네, 주말 부부라. 아이들을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놀이공원에서 놀며 체력을 다 썼습니다. 오.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는 어떻게든 집에서 놀아주고 싶은데 집에서 아이들과 뭐 하면 좋을까요?
1: 어, 이건 장훈 씨가
3: 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요.
1: 어, 그래요? 어,
3: 저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도 집에서 뭐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보드 게임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같이 뭐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 여름에 네. 한번 집에서 방탈출을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2: 와 거의 정조현 PD였네요.
1: 몇 명이에요?
3: 아니 한 명인데 네. 잠시 너 한 시간만 나갔다 올래? 나 놀이터에서 놀고 올래? 그럼 방에다 이제 딱 세팅을 해놓죠. 정문부터 와, 이 문제를 풀어야 넌 이미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1: 어머.
3: 그거부터 해갖고 방에 뭐 자물쇠 몇 개 이렇게 사갖고 캐리어에다가 어. 자물쇠를 걸어놓고 이걸 열어서 보물을 획득해야 된다.
1: 아, 우리 캐리어 그 두 개 이래도 000인데
3: 그렇죠.
1: 913 네. 이렇게
3: 그 번호를 맞출 수 있게 또. 아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걸 더 만들어 달라고. 아... 너무 재밌었나 봐요.
1: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2: 네, 근데 데려가는 거보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좀
3: 그러니까 저도 나으세요? 나가긴 싫어서 아... 집에서 있고 싶어서
1: 했는데,
3: 여름에
1: 네. 아예 그냥 막 6세 요럴 때는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놓고 수영장
3: 그렇죠.
1: 아,
3: 그렇죠. 거품을 이렇게 쫙 풀어놓고 장난감 다 던져놓으면 알아서 잘 놉니다.
2: 맞아요. 물만 네. 있어도 잘 놀잖아요.
3: 그렇지.
2: 공만 있어도 잘 놀고
1: 방탈출 아까 2881번님 그거 아이디어 좋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또 코너 속의 코너로 우리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짧은 사연을 모아봤는데 장원 씨랑 승우 씨가 3초 안에 동시에 답을 해줄 겁니다. 두 분이 과연 세 개의 질문 중 몇 개의 답이 통할 것 같은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나는 무료. 지난주 보니까 다섯 개를 했는데 세 개를 맞춰서 딱 그죠. 오 좋았습니다. 마침 철가루 대결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가볼게요.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1: 초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박수영님의 고민입니다. 올해 비가 더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장화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발목까지 오는 13만원 베이지색 레인부츠 살까요 말까요? 자 살 말 하나 둘 셋
3: 말
1: 오 자 두 번째 이땡땡님의 고민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4회 출근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중에 쉴 날을 저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만 선택하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데 저 지금 월, 수, 금 중에 고민 중이거든요. 어떤 날 하루실까요? 자, 월, 수, 금 하나, 둘, 셋
3: 수. 월
1: 아 수하고 월이 나왔어요. 자 세 번째 1728번님의 고민. 오늘 치팅 데이입니다. 다음입니다. 치킨 먹을까 매운 떡볶이 먹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 바삭한 치킨 배와 물고 손에 묻은 튀김 가루를 쪽쪽 빨아먹고 싶으면서도 매운 떡볶이에 치즈 한 가득 올려서 한 입에 왕 먹고 땀 뻘뻘 흘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제 치팅 데이 메뉴 골라주세요. 치킨 대 떡볶이. 치킨 떡볶이 하나 둘 셋
2: 치킨.
1: 와 자 오늘은 세 개를 해봤는데 두 개가 통했습니다.
2: 그러게요. 절반 이상의 성공. 네,
3: 70%.
1: 야, 항상 60%. 절반 이상이에요.
2: 그죠 그죠.
1: 예. 오늘 철가루들 맞힌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랜덤 선물 쏠 거고요.

0: 야, 이거 오늘 할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재밌네요.
1: 그러게요.
0: 첫 번째가 아까 장화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 박수영님.
2: 이게 좀 제일 놀랐어요, 저는.
3: 왜요?
2: 사실 그, 이거는 말하기 좀, 좀 애매하려나?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형도 살을 하실라나? 이런 생각했는데, 말로 딱 통해서 좀 재밌었고.
3: 그래, 너가 재밌, 본인이 재밌었다, 그냥.
2: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0: 네. 나는 이래서 참 재밌어요. 박수영님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자기네들이 우선인 거야.
3: 나의 재미가 더 중요해서.
0: 형이 말을 해서 나도 너무 재밌었고요.
2: 이 형이랑 나랑 여기까지 맞아?
3: 야
2: 대단한데. 근데
0: 아니 박수영님은
2: 그렇죠. 수영 씨였죠.
0: 근데 이분은 사고 싶어하면 어떻게?
3: 아 너무 비싸요 지금.
2: 아 그래요?
0: 네, 금액이 가격을 13만이라고 얘기했어.
3: 그리고 여름에 비가 몇 번 오겠다고. 오히려 좀 발 그 발가락 사이사이로 빗물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이 좋지 않나요?
0: 아 그 찝찝하지 않아요?
2: 그거 무슨 기분이에요?
3: 아니 집에 가서 바로 이게 그거는 이제 그렇죠. 내면 되는데
0: 차라리 슬리퍼 같은 걸 신어라.
3: 네, 저는 그 비 오는 거를 오히려 즐기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0: 그렇죠. 운동화 신으면 또 다쳤고 하니까 차라리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은 비는 그렇게 생각했던 개수 횟수만큼 많이 안 오니.
3: 그렇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 저는 사실 그 일단 부츠인데 13만 원이면 그래도 비싸진 않지 않을까? 그냥 요즘에 막 나이땡 뭐 이런데 가면은 다
3: 비싸지.
2: 그렇게 하니까
3: 그렇죠. 물가가 올랐어요. 네.
2: 그래서 괜찮을까? 살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안 사는 걸 추천해서
3: 그렇죠.
2: 네. 말로 했습니다.
0: 예. 네. 혹시 여러분 물건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 사연 안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어차피 안 살 거라서.
0: 우리들은 다 말 쪽이라서.
2: 네. 아니면 42,000원 정도로 끊으세요 그냥.
0: 야 근데 나 두 번째 지금 주 4일 근무 이거 너무 부러운데.
3: 주사일 근무.
0: 나도 고민했을 것 같아. 나도 월화 목금이랄까. 아니야 난 월화수목이랄 아니야 난 화수목금.
2: 맞아요.
0: 진짜 고민했을 것 같지 않아요?
3: 완전 고민돼요.
2: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0: 진짜 두 분이 만약에 아까 금요일 아까 뭘로 썼게 월수가 나는데 누가 월이었어요?
3: 저는 월.
0: 왜 월이에요?
3: 토일쉬잖아요.
0: 그래서 토일월.
3: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거 3일짜리인데 그러면 금토일보다는 토일월이 훨씬 좋은 게 금요일은 누구나에게 다 기다리는 프라이데이 나잇이 있거든요.
0: 약간 불금에서
3: 근데 월요일은 월요병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 월요병에서 나는 해방되면서 무언가 스케줄 3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월요일이
2: 맞아요.
3: 저는 거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2: 금요일은 하수죠. 네. 사실
3: 그렇죠.
0: 뭔지 말해서 고민. 나 금요일 하려고 딱 했는데 나 지금 나는 금요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울수가 깜짝 놀게 금요일은 하수죠. 나 말 안 했다 결국.
3: 아까 수요일 하시던데.
0: 근데 왜 수요일? 승호.
2: 수요일은 고수 중에 고수라고 볼 수 있죠.
0: 왜?
3: 드러나 봅시다.
2: 제가 원래 일반화 참 잘하는데 사실 월요일에 좀 많이 혹했거든요 방금.
3: 지금 수습 안 돼. 수습 안 돼.
2: 수습이 좀 안 되는데 제가 그 수요일을 골랐던 이유는 월화일하고 목금이라는 거예요. 수요일을 하면 그리고 토일월 금토일 이렇게 쉬면은 사람이 좀 처집니다. 그래. 막 출근하기 싫어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뭔가 약간 휴가 해외여행 갔다 온 직후에 출근하는 기분.
3: 사람은 그냥 무조건 처져요. 무조건.
0: 그럼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했다가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2: 아예 바꿀
3: 계속
2: 수 없어요?
3: 이 회사 퇴사할 때까지
2: 경솔했습니다.
0: 아니야 승우 난 도와주고 싶은 게
2: 예.
0: 월요병 아까 얘기했는데 월요일이 의외로 공연도 안 해요.
2: 그죠.
0: 월요일이 쉬는 거 되게
2: 뭐
0: 많아요.
2: 뭐 하고 놀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0: 식당도 토요일까지 달려주고 월요일에 안 한 데가 많아서
2: 그렇죠.
0: 난 순간 나 월요일도 반대인데 금요일은 수가 하수라 그런 거야.
2: 맞아. 맛집도 못 가 월요일.
3: 아니요.
0: 수요일날이 의외로 수요일날이 하는 데도 많고
2: 저를 설득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0: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도 매달 하다가 이제 매주 하잖아.
2: 맞아.
3: 수요일 밤에 뭐 가시면 돼요. 문화는 밤에 즐기시고
2: 예술의 날이에요.
3: 네. 그리고 월요일날 하는 식당이 훨씬 많습니다.
2: 월요일 날 식당 해요?
3: 그럼요. 월요일 뭐 지금 멸망하는 날인가? 월요일 날 정상적으로
0: 코로 너무 더 진지하게 받아.
2: 아니 평양냉면집 많이 안 하던데
3: 월요일 날 정상적인 날이에요. 월요일 무슨 그래? 이상한 날로 지금
0: 누가 무슨
3: 있어.
0: 말을 잘못했길래 지금 멸망하는 날까지 오냐고.
3: 화나네. 예.
0: 근데 어쨌든 상상마저도 너무 좋잖아요. 월수금 중에 하루를
2: 너무 좋겠다.
3: 주 4일이 진짜. 너무 부러운데.
0: 근데 왜 하고 사연 주신 분 진짜 아까 금요일은 하수고 월수 중에 잘 한번 골라보세요. 네. 아까 승우 얘기라 그다음에 아까 월요일은 오해를 많이 한다가
3: 그럼요.
0: 맞죠. 마지막으로 아까 치팅대 음식 1728번님이 이거 치킨 떡볶이 이거는 진짜 나뉘어도 되는데
3: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0: 이거 취향인데 어떻게 다 치킨을 했어요.
2: 이게 취향인가요?
0: 나도 치킨 했을 것 같아. 치킨 떡볶이
2: 요즘에 헬스 하거든요. 뭐 꾸준히
3: 운동.
2: 예, 가끔 가다.

0: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는 하자. 자취 관리해야 된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1: 저탄수화물로.
0: 저희 같은 무도인들은 무조건 치킨입니다. 단백질.
1: 구운 치킨이면 더 좋죠.
0: 그렇죠. 아 근데 사실 튀겨도 괜찮은데 떡볶이는 그 탄수화물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1: 탄수화물과 당의 그쵸. 콜라보, 환상의 콜라보.
0: 그렇죠. 저 같은 무도인이시라면.
1: 근데 떡볶이 그래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긴 합니다.
2: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A or B. 살까 말까, 할까 말까는 고민부터 황금 밸런스 고민까지 한번 쫙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철폐 홈페이지에 아까 쭉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여러분 사고 싶은 거 한번 또 보내줘보세요. 네, 중간에 진짜 이분들도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게시판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의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 선물도 당연히 드려야죠. 자 노래는 그러면 두 분이 치킨 얘기하니까 장미여관의 맛성의 치킨 어때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맛성의 치킨 듣고 왔고요. 철파의 비공식 상담 갑니다. 자, 이 두 분이 공식 상담가가 되는 그날까지 코너를 해볼까 해요. 데이브레이크 김장원, 싱어송라이터 유승우,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나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민 사연인데 박성민 우리 철가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승우 씨가 읽어볼까요?
1: 6월 20일 토요일 같은 시간대에 결혼식이 두 개가 잡혔습니다. 한 곳은 서울에서 열리는 회사 동료 결혼식, 다른 한 곳은 수원에서 열리는 친구 결혼식입니다. 회사 동료는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이고 제가 바쁠 때 자기 일처럼 업무도 도와줘요. 심지어 이 동료가 다음 달에 소개팅도 주선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친구는 20년 지기인데 이번에 드디어 결혼하거든요. 2년 전 바쁜 와중에도 저희 누나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줬고요. 예전에 이사할 때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술 한잔 사주며 이야기 들어주던 친구입니다. 아, 둘 다 가자니 순간 이동 능력이 없고 한쪽만 가자니 미안하고, 서울 결혼식과 수원 결혼식 저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축의금만 두 군데 내고 조용히 집에 숨어 있어야 할까요?
0: 야, 이거 진짜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꼭꼭꼭 오는데.
2: 아, 오죠 오죠.
0: 야, 이분 네.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 지금 저도 고민이 되고 두 분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조용히 집에 숨어 있는 거 축의금만 내고, 이건 아니죠?
3: 네, 저도 이건 아닌 것 같고.
1: 절대 아니죠.
3: 무조건 어디론가 출발해야 돼요.
1: 맞아요. 네.
0: 근데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있나요?
1: 많진 않은데요. 저도 이제 친구 결혼식이랑 그리고 그 같이 음악하는 이제 그런 뭐 형님, 동료, 네, 동료 결혼식. 뭐 정확히 좀 비슷한 것 같네요.
3: 그렇죠.
1: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본 거라 그런지 이걸 왜 고민하지? 뭐 이런 생각은 있어요.
0: 그러면 뭐예요?
1: 저는 무조건 친구입니다.
0: 아, 예. 친구. 혹시 장원도?
3: 저도 무조건 친구.
1: 네.
0: 아, 그래요. 예. 친구.
3: 회사 동료분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20년 지기 친구 결혼식이라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만한 성품의 사람인
1: 맞아요.
3: 것 같아요.
1: 그치, 그치. 20년이 진짜 20년이 말이 20년이지.
3: 20년 지기는 예. 만약에 결혼식에 안 가면 진짜로

0: 그러니까 속상하거나 서운할 수
1: 맞아요.
0: 있어요.
2: 거의 이제 친한 친구한테 가라 이건데 친한 친구를 빨리 끝내고 그 오후에 회사 동료 조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수원과 서울. 제가 토요일 힘들지 않을까 교통이.
1: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 회사 동료.

0: 먼저 12시면 아. 11시 40분에 가서
1: 네네.
2: 얼굴만 찍고
0: 얼굴 찍고 진짜 동료님 너무 미안합니다. 20년 친구라서 그래도 와줬네 하고 빨리 그쵸. 택시를 타고
1: 서울 수원이면 서울 수원이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0: 이게 뒷부분에 하면서 야. 사진 찍을 때부터 너무 우리 좀 드라마 같나?
2: 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예. 네, 토요일 교통체증이 살벌합니다, 진짜.
1: 맞아요.
0: 자꾸 교통체증 얘기 많이 하시네요.
2: 아니 이게 서울의 끝과 수원이면 너무 멀어요.
0: 그러니까. 누가 보면
2: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0: 누가 보면 우리가 장훈이 얘기 안 들은 적이
1: 있어요.
0: 그래서 교통이 문제입니다.
1: 네, TBS인 줄 알아요, 자꾸 이러면.
2: 이러다가 한 군데도 못 가요, 진짜.
0: 네. 네. 알았어. 아니 왜냐면 축가를 다들 두 분을 불러봤죠.
2: 네네.
0: 아, 축가도 두 개 잡힐 때 있지 않나요?
2: 완전 있죠. 있죠.
0: 그러니까 그때도 골라야 되잖아요.
2: 예전에 한번 제가 피아노를 쳐주기로 했는데 다른 결혼식에 갔다가 이 결혼식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과 수원은 아니었고 심지어 서울과 서울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두 번째 결혼식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늦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진짜 막 뛰어서 신랑 입장하는데 제가 입장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해서 들어가자마자 피아노를 치고 웃기다, 신랑 입장했어요. 웃기다, 진짜로. 웃기다.
0: 야, 현장에서 좀 반응 좀 어땠어요?
2: 뜨거웠죠.
0: 뜨거웠죠.
2: 네, 신랑 입장에도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신랑 같지 않은 사람이 두다다다득 뛰어오는.
0: 이래서 네. 아까부터 변수가 네, 있는 네. 그 주말에 교통체증을 얘기하셨군요. 첫 방송을 들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승우 씨 노래는요? 승우 씨 그 무슨 노래요?
1: 네, 저의 처방송은 이승열의 길은 정해졌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민의 여지도 없고요.
2: 네네. 그럼
1: 사실 그 세월값이라고만 생각해도 친구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정도를 따질 수 있어요. 친한 정도?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사연 주시는 게 진짜 뭐 이사도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됐던 친구는 진짜 인생에 흔치 않습니다.
0: 그리고 누나 결혼식도 안 오고 삐져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야.
1: 맞아요.
0: 그렇죠. 결혼식까지 왔대네.
1: 맞아요. 그리고 그 동료도 충분히 이 정도 맞아. 성품이면
2: 이해해 줍니다.
1: 거예요. 예. 그 식사도 요즘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2: 얼마나 감사해.
1: 그래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0: 그래요. 길은 정해졌다 이미. 길은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장원송은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이거는 뭐 네네. 유명한 노래인데.
2: 자 일단은 그냥 집에 축의금만 내시고 집에 그냥 계시면 안 돼. 어디로든지
1: 맞아요,
2: 출발하셔야
1: 맞아요,
2: 되고.
1: 맞아요.
2: 예, 그 결혼하신 분들도 새로운 또 출발을 하시는 그런 날이고. 본인도 어디론가 꼭 출발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출발하시라 빨리.
0: 네. 혹시 뭐 김동률 씨랑도 20년 지기 친구?
2: 아유 전혀요 전혀. 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
0: 예. 네. 두 분의 처방송 들어봤고요. 임신왕자 PD가 이제 노래를 골라 볼 건데 어떤 걸 골랐을지 맞춰주세요.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몇 번 받아 선물 썼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주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좋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왕선 임실왕자의 선택을 가볼 텐데요. 임실왕자 곽PD가 고른 마지막 처방송은요? 자, 이승열의 길은 정해졌다와 김동률의 출발 중에.
5: 어? 우와. 어? 완승이구만.
4: 어, 네. 오늘 이렇게 되나요?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곽PD님. 네. 자, 우리 임실왕자 개인적으로 취향이 장원 씨랑 좀 잘 안 맞나요?
6: 그게 아니고 두 분 얘기에 너무나 공감을 했는데 제작진의 입장으로서 장원 씨가 노래 처음 소개할 때 가수하고 제목을 계속 얘기를 안 하셨어요.
4: 찍혔어. 찍혔어.
7: 제가요? 그랬네요.
6: 좀 가수 제목만 좀 먼저 얘기해 줬으면 하는데
7: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앙금 있네. 앙금 있네.
4: 아니야. 우리 임시왕자 기억나죠? 네. 제가 계속 그래서 노래는 네. 노래를 말하라고 계속 네. 저도 한 두 번 귀를 들였어요. 네. 근데 제가 노래가 너무 당연히 뻔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7: 그랬네요.
4: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실점을 좀 하지 않았나.
6: 감점이 있었습니다.
7: 알겠습니다.
4: 감점이 있었고
5: 저는 무서운 분이네.
4: 나름 찍혔더라고요. 네네. 오늘 이번 주 거다 아내분 모니터 꼭꼭 얘기해 주세요.
7: 아, 예. 혼나겠네요.
4: 네. 자, 이승희와 길은 정해졌다를 택하셨습니다. 자, 마친 작가로들 몇 분 모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요. 자,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두 분 즐거웠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낮은 거로 만날게요. 오늘 하루
7: 오픈업
4: 치치 때는
5: 치어업
4: 영철이랑
7: 장원이랑
5: 승우는
4: 이제 샤워.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킴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3, 2, 1, 가평!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미뤄둔 집안일부터 밀린 연락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상황 보면서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가볍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부담도 줄어들지만 의지도 사라지죠. 그리고는 결국 오늘도 안 하고 끝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하자. 작은 다짐을 하루의 원동력으로 삼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냥 흘러간 일요일보다는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